0: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졸레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역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려평회의였다. 며칠 뒤 이 집에서 려평회의가 열리었다. 회의는 짧게 끝났지만은 성과는 아주 컸다.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군대를 귀주로 돌리자는 무태동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사천이나 귀주 돌레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고 우선 준이를 중심으로 하되 조건이 불리해질 때에는 준이 서북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홍군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되었다. 회에서 졸레는 독선적으로 오버한 리덕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해임된 누백승을 다시 총참마장으로 불러들이자고 제안을 했는데 찬성이 화끈하였다. 누백승은 공산당원들 가운데서 군사 경험과 자질이 가장 풍부한 사람 중에 하나이었다. 겉모습은 무던하고 소박하며 몹시 평범해 보였지만은 속에는 놀랍도록 강인한 성품이 감춰져 있었다. 1911년, 그러니까 유백승이 19살 나던 해였다. 그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라면은 검을 잡고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는 민족을 구해야지 어찌 제 한 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따은 머리를 쏙둑 잘라버리고 청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학생 군대에 들어갔다. 1915년 최악이 운남에서 원생이를 치고 나라를 구하자는 깃발이 높이 축혀들었을 때 류백성은 사천에 있는 부릉에서 떨쳐 일어나 호국군 제4지대의 지도자로 되어야 한다. 이듬해 24살 나던 해에 그는 풍도 전투에서 머리에 총알을 두 발 맞았는데 한 발은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고 다른 한 발은 오른쪽 태양혈로 들어가 오른쪽 눈으로 나왔다. 중경의 개인진료소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설비가 초라하여 부분 마취밖에 할 수가 없었다.

0: 그런데도 그는 독일 의사가 칼로 살을 찢고 저미는 동안에 마치 남의 일처럼 신음소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술이 3시간이나 걸리는 바람에 마취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중에 의사가 상처를 싸매면서 보니 의자 손잡이가 땀으로 질벅하였다. 많이 아팠지요? 의사가 묻자 류백승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뭐 많지도 않지요. 한 70번 남짓이 변했을 따름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의사가 화들짝 놀라서 물었다. 한 번 뵐 때마다 세어봤지요.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류백승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신이라며 우르르 보게 됐다. 이 청년은 나중에 려장까지 올라가면서 사천 전역의 이름을 날리었다. 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고통 속에서 구하려는 꿈은 군벌 혼전의 세상에서는 펼칠 수가 없었다. 결국 요백성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눈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처지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남창 봉기 때 그는 봉기군 참모장이었다. 봉기가 실패한 뒤 그는 당시 지시를 받고 군사 지식을 배우러 소련으로 떠났다. 그때 류백성은 36살이나 먹은 터라 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로우를 배우는 게 지극히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수학생처럼 단어를 손바닥에 적어놓고 온종일 외웠다. 로우 피 발음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여러 날이나 아침 시간을 이용을 하여 그 발음을 익히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몇 달이 안 되어 그는 마침내 로우로 된 책을 혼자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류백성은 1932년 초에 주황소베트구역으로 들어와 홍군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총참모장을 맡았다. 이처럼 전쟁 경험도 풍부하고 소련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조의를 닦은 장령이 홍군의 총참모장을 맡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었다. 하지만 리덕은 류백성을 못마땅하여 했다. 류백성은 견고한 공사에만 의지해 진지싸움을 해야 한다는 리덕의 전술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갈등은 깊어만 갔다. 한 번은 리덕이 류백승을 앞에 놓고 나무랐다. 소련에서 몇몇 배웠다는 사람이 아래 참모들보다도 못하군. 동력과는 싸움이라도 크게 터질까봐 리덕 동지는 동지가 참모일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고 전해주었다. 그러자 류백승이 크게 웃으며 말을 했다. 자네는 착한 사람이군. 나를 욕하는 말은 옮기지 않으니 말이야. 인내심이 강한 유백승이었지만은 한 번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날 홍군 전사 몇 명이 뜰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리덕이 길을 막았다고 노발대발하며 솥을 냅다 차버린 것이다. 유백승이 그걸 보고는 리덕한테 다가가서 로우로 따지었다. 제국주의 놈들이 바로 이렇게 중국인을 모욕했습니다. 제3국제당 고문으로서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완전히 틀렸어요. 이게 바로 제국주의 직거리란 말입니다. 고민되는 대표에게 제국주의 직거리라며 퍼부은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뒤 박군은 노백승을 총참모장에서 해임시키고 제5군단 참모장으로 내려보냈다. 이날 오후 노백승이 명령을 받고 왔다. 그는 사천 사람 치고 보기 드문 키꺽다리였다. 장정을 떠난 뒤 전처럼 옷차림을 살필 겨를은 없었지만 입고 있는 군복은 여전히 깨끗하였다. 각반도 깔끔하게 매 빈틈없는 군인의 기품이 배어났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줄에게 경례를 했다.
1: 명령대로 왔습니다.
2: 마침 잘 왔습니다.
0: 줄레가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1: 나는

정치위원일 뿐인데 정참모장 일까지 해야 하니 바빠 죽을 지경이에요. 당신이야 정참모장 일을 겸하지 않아도 늘 바쁜 사람이지요. 류백승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이번 정치국회에서 얘기가 잘 돼서 동지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좋다고 동의를 해주었어요. 졸래가 뜸을 들이지 않고 찰나 물었다. 혹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까? 다른 생각이랄 게 있습니까? 명령이니 따라야죠. 류백승이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리덕 쪽은 좀 껄끄럽습니다. 일반 참모들보다 못한 사람이 어찌 총참모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주울래가 손을 내저었다. 그 일은 더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리덕이 이것저것 다 참견하도록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 상강정투는 손실이 너무 엄청났습니다. 류백승이 못마땅해서 말했다. 아니, 올해는 무슨 싸움을 그렇게 합니까? 보니까 이건 싸움이 아니라 맨몸 맞기입니다. 적들은 돌 굴리기였군요. 마치 적들이 바위 돌을 우리한테 굴리면 우리는 바보처럼 그걸 맨몸으로 막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잘 되새겨서 견우로 삼아야겠습니다. 졸레가 엄숙하게 말했다. 동지는 우리가 결정한 새 로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류백성은 안경놈으로 외눈을 번뜩이 한다. 원래 방아를 버리고 머리를 귀주로 돌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주올레는 웃으며 말했다. 한번 멋지게 싸워봅시다. 당신은 전에 귀주군대와 싸운 적 있지 않습니까? 다 옛날 일입니다. 유백승도 빙긋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저는 지금 홍군입니다. 그때하고 견주면 적어도 10배는 강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리었다.

0: 눈앞에 들이닥친 폭풍에 왕가렐과 그의 형제들은 갈등 속에 빠지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맛보게 된다. 귀주에 들어선 주왕홍군은 4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난하고 편벽한 산간지대의 귀주를 구급 폭풍과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물론 귀주성 주석이자 25군 군장인 왕가렬이었다. 왕가렬은 지모나 용기에서 모두 수준급 이상의 장군이었다. 그는 몸집이 우람하고 행동거지가 소탈한 사람으로서 보는 사람 누구나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의료병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의리 빠지였다. 어제 왕가렬은 장계석이 고령에서 보낸 전보를 받았다. 홍군을 어서 막으라는 다그침에 왕가렬은 마음이 어수선하게 짝이 없었다. 오늘도 오전 내내 군사회의를 열었지만 사장, 여장들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늘여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뒤죽박죽이던 생각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고 말았다. 왕가렬은 얼른 집에 돌아가 아내와 의논하고 싶었다. 귀양은 산간도시라 길이 모두 짧았다. 성령차가 금방 부르릉 소리를 내며 떠나는데 벌써 동산 아래에 자리를 잡은 호화로운 저택에 이르렀다. 왕가렬은 매번 집에 도착을 하면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삼층 건물을 흡족해서 바라보고 나였다. 아치형 장식이 아름다운 넓은 복도는 날마다 보는데도 늘 마음이 사로잡았다. 귀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왕가렬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1: 마님 계시나?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호위병이 대답했다. 어디로 가셨나? 백마님 댁에 마작을 놀러 가셨습니다. 어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
0: 그러더니 모자를 벗어 호위병한테 건네고는 집 앞을 서성거리었다. 빨간 가죽 창화가 벽돌 바닥과 맞다는 소리가 뚜벅뚜벅 무겁게 울리었다. 왕가렬은 귀주 북쪽에 있는 동제에서 태어나는데 어려서부터 옛 글을 많이 읽었다. 먹물 좀 들어있는지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가방눈 장군들보다는 백배 나았다. 하지만은 세월이 어수선하여 붓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대신 왕가렬은 주서성 같은 동제 태생 벗들과 사귀면서 총을 거머쥐게 되었다. 군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은 성승장구하던 때라 주서성이 려장으로 올라가자 왕가렬은 영장이 되었고 주서성이 사장으로 올라가자 바로 려장이 되었다. 이들이 바로 귀주 군벌 가운데 동제 계보였다. 주서성이 왕가렬을 아끼는 것은 동가렬이 담력과 지혜가 뛰어나 계략을 잘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그쯤 귀주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사천성 주석 원충민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때 주서성을 보고 원충민을 만나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서성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간다면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붙잡힐 수도 있었다. 주서성은 의형제들을 불러 의논했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렸지만 유독 왕가렬만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며 가라고 하였다. 왕가래의 분석은 제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원충민의 뜻은 지금 중문에 가있으면 세력을 키워 장계섭과 겨루고 싶어하니 이번 걸음에 절대 위험은 없다고 하였다. 모험을 좋아하는 주사상은 유서를 써놓고 사천으로 갔다. 원충민은 주서성을 보자마자 크게 반가워하면서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한스러울 정도였다. 원충민이 주서성을 사장으로 삼자 주서성은 혁명사장이 되었다. 곧 주서성은 딸을 원충민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 사돈을 맺었다. 뒷이어 원충민은 사람을 보내 무한정부와 손을 잡았고 정식으로 주서성을 25군 군장 겸 귀주성 추석으로 임명했다. 왕가렬도 부군장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3년 뒤 주서성은 장계석이 보낸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순서대로라면 왕가렬이 귀두성 추석과 군장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런데 의형제 가운데 모광상이 그 자리를 발빠르게 가로챘다. 왕가렬은 분통이 터졌지만은 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진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기수요일 이 시간이게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을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도대체 좋은 청심환은 무엇을 치료하는가? 쉽게 말하자면 심장병 전문 치료 청심환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릿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었는데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증상

0: 관련돼서 심폐리 심한 증상은 중요한 심장병 환자들이 증상에 속하게 돼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심장과 폐열이 심하다는 걸 놓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깊은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현이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는 벌써 가슴이 부딪혔다고 침침하면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 가운데 초점으로 가는 증상에 속합니다. 그러면 기침을 잘 짓습니다. 기침을 잘 짓는다는 걸 여러분들 심장병 환자가 집에 있다면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가래를 많이 뱉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모진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이 이번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것들을 했겠지만 해도 자기절로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집은 많이 뭐 다섯 사람 하나 쓸 때 두 개 세 개 남들이 어지간하게 하면 한 번 치소질을 했다면 난 두 번 세 번 해도 집에 애들과 접촉할 때에 하면 엄마 치소질 좀 해 이렇게 자꾸 말을 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고 나서 입에 냄새가 어서는 아무데 가서 하치해도 뭐 집에 식구 아니고 다른 사람들인데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대화해도 냄새가 나는 그런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제품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야드께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대정책은 세 가게 한 각, 아홉 가게 세 각, 여섯, 그러니까 열 야드 가게 여섯 각,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가게 변경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가게 한 가격에 담에 한 달 반 보행할 수 있고 아홉 가게 세 각은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를 하게 되면 이 제품의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 한 3주 정도 그래서 복용하니까 효과가 많이 알려서 어제 심장병 치료 끝 이런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넉 달에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10야드가게 6각을 받게 되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구적인 특정을 봐서 꽤나 비례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갖고 가시거나 여기서 부채 보내거나 지금까지 해관을 지났는데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인선아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초원 중심한 수능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멍하고 그리고 감기만 오면 콧물이 눈물이 그저 헐떡거리고 가래 그저 까딱 그래서 예, 바다도 이제 자꾸만 올라오고 무뎌질 데가 없습니다.
0: 아하, 예.
2: 기침은 있고 콧물이 범벅이 되고 예, 그리고 반듯하게 눕지 못하고 모자리를 눕지도 못하고 그때서 말해도 놀라고 소지 소리 나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바에 겨우 저한다 해서 말을 못하지. 아예 하나면 하나도 아예 다 못 쓴다는데 나는 세 개, 네 개 써도.
0: 아, 집은요?
2: 냄새.
0: 아, 예. 예.
2: 그리고 이빨이 아픈, 이 몸이 아프다. 그것도 숨이 넘어갈 지걸로 아픈데.
0: 아, 예.
2: 그래, 한 달 쓴 게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0: 천정심한 쓰기 시작하니까 상순한 증상의 예. 개선을 가져왔다. 그렇죠. 예.
2: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우선 먼저 입이 그저 고소해서 그저 정말 더러운 냄새라고 그렇게 나던 게 이렇고 이빨이 몸이 그렇게 아프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흐릿하게 맑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정신하고 예 맥이 옵니다.
0: 아, 그렇죠.
2: 몸이 그렇게 조그만 예. 거이던 게 아까워지고, 예. 그럼 식사를 잘해놓고 밥이 들어가라 합니다.
0: 아.
2: 그래서 어쩜 제, 예. 생명이 다 얻은 것 같이, 청춘을 돌아올

0: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또 아우가 배달 받아서 또 그런 저 쓰다 그런다. 자기적으로 써야 되지. 이걸 방송하면 될 것 같지.
1: 아, 예, 예. 이 제품은 부사경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수를 조절하지 알 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좋은 선생님.
1: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저 민감 신장이 자꾸 후두두 떨기고 신제통도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저 심리도 대단히 아름다.
1: 예.
3: 일본이
1: 예.
3: 그래 지금 그 후두두 떨기면서 막 그 부들부들함에 걸어도 부들부들함에 걸었습니다.
1: 어, 부정맥이 심각하다는 걸 말하죠. 예.
3: 예. 그래서 그 전문가 뭐 그 전문가 뭐 병원의 약도 뭐 세게 먹어봤는데 제 쓸데 없을 때다. 그래서 강의 예. 선생님 강의 듣고서 좋은 동지만 먹기 시작했는데 저 우선은 녹다로. 한계료동이 시사됐단 말입니다.
1: 예.
3: 거의 먹습니다.
1: 예.
3: 예, 굉장히, 아이고, 저, 부작용도 없지, 효과가, 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1: 아, 그렇죠.
3: 며칠, 아이 됐는데도 벌써부터 신자에 그, 쓰기 시작해서, 그, 저, 맨날, 신자 빨리 뛰던거나, 차차차차 알기 때다.
1: 아, 예.
3: 예, 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저, 맨날,
1: 심혈이 정상 돌아왔다 그렇죠. 예, 예. 예.
3: 신조통도 우선은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3: 이거 대단 좋습니다. 이 좋은 정신만은 이거 저 중약인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1: 그렇죠.
3: 또, 예. 예. 고요 중독 대다에
1: 예, 그렇습니다. OTC 국약입니다. 몽약에 예. 속하면서 예.
3: 그래서 지금 먹고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계료 좀 주문하려고 합니다.
1: 예, 예. 예. 배달 전화번호는 33-5개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저기 더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아, 거기서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4: 근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좋은 소식만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어전 저 석 달 반 썼습니다.
1: 예.
4: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저기, 저녁에 다음에 숨이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나고 그러던 게 그것도 낫고, 심혈이 빠르던 것도 심혈도 정사이 되고,
1: 예.
4: 내가 이거 쓴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 충격을 오르내리듯이 숨이 차서 몇 번씩 쐈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그래, 내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실은 놓고 이 제품 자체는 복용할 만한 우수한 제품이니까, 어, 네. 배달 전화번호 33-5번 혹은 직접 신약다방에 가서 사셔도 됩니다. 예.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결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냅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5: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5: 하나 내 물어보시죠.
1: 예.
5: 저,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이 가슴이, 왼쪽 가슴이가 어제 부럽다 해서 그런지 기운다 해서 그런지 자꾸 예.
1: 불안하죠?
5: 예. 예, 불안한 그런 예.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1: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심장과 관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예.
5: 아, 그 키워왔다 그 다음에 또 이렇다 그러면 뭐 이렇게
1: 아 그렇습니다. 이렇으면 우선은 이게 또 다 나았는가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심장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하루 24시간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1년 365일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이따금 이따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아, 그 약에서 뭐 기분이 상한 일이 있으며
1: 예.
5: 더 합니다.
1: 그럼 더 하죠. 예.
5: 어, 그러니까 진짜 빨리 나이 뛰는 게 그렇다.
1: 아닙니다. 아니? 꼭 빨리 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초원 청심하는 다음 얼마라도 먼저 시작해보시오. 생각이 한각 주니까 이쯤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한 달 반 자고 복용하면 그런 증상이 아. 어디를 갔는지 도망갔는지 모를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5: 아, 그렇습니까?
1: 예.
5: 예예 예,
1: 직접
5: 감사합니다. 예
1: 직접 신약 대학방에 가셔도 됩니다.
5: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초원 증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해 주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그 몇 가지로 말하게 되면 하나는 부정맥, 신이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보통 심근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심율은 1분이 60부터 100차까지 범위 안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근데 심장이 확실하게 매일 그 범위 안에서는 얼마면 기본 정상이라고 완전히 긍정할 수 있는가 하면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60세 그 이상이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60차 벗어져서 65차 혹은 70, 80차 이상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회차 위험심률입니다. 빨리 떼서 120, 30차 1분에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심장의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우리 때때로 아플 때 되면 오른쪽 앞가슴도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르골까지 아파납니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하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두 심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신호에 속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고 심근경색이라면 우리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왕자형으로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내 주먹만한 심장 근육과 판막까지 포함해서 몽땅 심장 근육을 정상으로서 일하게끔 그 시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상동맥에 속합니다. 근데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는 중도로 막혔다 하는가, 어느 정도는 중하게 막혔다 하는가. 중도로 막힌 경우는 꽃마이 조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 그 조잉질을 거기다 비치는 그 약을 엮고 비춰보게 되면 그게 확실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게 영상에 잘 나타나게 우리 사진가도 사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잉질이었는데 그러게 되면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지 40 내지 70 막혔을 때는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그 사람들 그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퍼센트를. 그리고 100분지 70 내지 90 이 정도 막힌 것은 중하게 막혔다 합니다.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보수적인 치료법을 하되 어느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가 하면 우리 중리중약을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각도에서 이 제품 초원 증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보수치료법 가운데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아무튼 시작하는 게 기본이면서 제가 늘 평소에 말씀드리고 있는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복용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게 되면 심장병은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지 70, 90 이자호를 말하는데요. 중하게 막혀서 어느 순간에 병원에 요령에 불려가거나 자기들로 차에 실려서 가거나 이래게 되면 보통 주자를 건념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자라는 것은 관상동맥에 금속구물을 엮고 그거 딱 거의 붙은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어느 한 부분을 관리하지 전반 혈액을 다 관리하고 전반 혈관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관상동맥이 100% 막혔다면 오직 그게 대해서는 절대 주자 같은 걸 못합니다. 뭐 때문에? 이 주자 본신도 그 일정한 체적을 갖고 있는데 100% 막혔으니까 주자가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카이슘하는 심장 따처라는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하게 막혔다. 그리고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중도로 막힌 경우에 절대 병원에서는 주사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보수적인 요법을 하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0: 상시원 제품 자체가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우리가 이미 우리 시장에 나온 시간이 한 20년 더 잘 되는 이런 시간 동안 부동안 그 브랜드 이름으로서 몽약 활신통 신타 삼보 이렇게 나오며 이번에 좋은 청심환을 나왔는데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었는가? 너무 비만한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뇨병하고 심장병은 친척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지 않는 비례가 적습니다. 심장병은 직접 심부전증, 심장이란 심, 그리고 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부전증, 콤밭이란 신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는 신부전증을 부르기 쉬운 아주 중요한 이런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란 건 욕 먹 밑에 어묵하게 들어간데 거기 갑상선이란 구조물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어떤 분들은 격소라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평형을 유지해주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분비하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진이든지 저하든지 모두 갑상선은 심장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비하면 심지어 어느 경우에 가서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꿀정지처럼 결국 목이 부어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해서 너무 적게 분비하는 경우 많이 분비하는 경우 모두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은 심혈이 너무 빨리 뜁니다. 지속적으로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늘 긴장한 감을 느끼게 돼 있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돼 있고 때때로는 설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이 딱 떨어집니다.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애들은 물론 애들은 거의 없겠지만 해도 키가 잘 안 크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이게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갑상선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고 지금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병이 지금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뚱니뻥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이 수축 이완할 때는 높은 혈압이고 원자리로 돌아가 이완할 때에는 낮은 혈압인데 이 혈압이 높고 낮으면 심장에서 주요한 그 공능을 많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혈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신경계통의 문란으로 인해서 너무 어떤 때는 긴장해도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해도 어떤 때는 좀 정지하고 있은 다음에 재면 괜찮지만 해도 금방 재면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관이 그 건파지적 긴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도 많이 관계있고 면역계통의 문란과도 혈압이 많이 관련이 있지만 해도 제일 관건의 관건은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예, 제 오랫동안에, 문이 못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 전정심환제에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합시다.
0: 예.
2: 이것을 이전에는 예, 정말 예, 예, 많은 고통받았습니다. 심도에 나빠서.
0: 예.
2: 정도 나쁘고, 위도 나쁘고, 저기 심도 나쁘고, 예, 저 위도 나빠집니다.
0: 예.
2: 그리고 예, 밥 먹지 못해서 참 많습니다.

수탄 고통받다가서 인정아 선생님 다니셔서 이학을 선택했었는데 많은 비니스 많은 방면에서 예전 뭐든가 효과 봤습니다. 이것으로 예. 그래 나 이 이학 많이 좋은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맞춤.

0: 강변에 잘 할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1: 네, 늘 건강하세요.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제가 심장병이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숨이 찬 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품을 또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혈액 가운데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혈액 가운데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산소가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찬 원인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출원할 때 팡찬이란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막이 보도도 떨린다는 걸 말하고 열렸다 닫겠다가 문제였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정상 팡찬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5~6배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혀끝이 너무 혀끝만 짧아가거나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거나 심혈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이 오고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전처럼 띄엄띄엄 아픈가 하며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이 강트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아프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가 흔든다면 심장병 환자들은 금방 뭐 치아를 교체할 예산 하지 말고 심장병 치료하며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놀랍니다.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바닥에 헤매는 듯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네. 때문인가?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2: 여보세요. 네.
1: 말씀하세요. 네. 잘 들려요.
3: 예. 네, 그 친구가 한국에서 왔는데 그 정신만 싸달라고 소리 진짜 아파서 그 지금 배달해 주겠습니까?
1: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셔.
3: 네네. 알겠습니다.
1: 예.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1: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눈앞이 깜빡깜빡해 난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당신이 심장에는 혈액량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뭘 기를바에 쓰는 게 좋은가? 여기 초원 청심하는 증상을 쓰시면서 오전 아침하고 점심 그 중간에 청담배의 두타이라는 거 이거 쓰세요. 이게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데 신약대학 방향에 가면 우대증착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손을 떠는 분들은 백자양시황 같은 거 함께 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4: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보통 그 감기라고 하면 쌀쌀한 겨울에 걸린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여름에 더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름철 냉방 감기인데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찾다가 어느 순간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또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1: 네, 예, 여름철 감기는 겨울 감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에어컨 사용이나 온도차 그리고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증상도 기침, 또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걸렸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풍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감기의 특징, 예방법, 증상 처리, 회복 식단과 안전한 약물 선택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감기 대처 비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철 감기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 함께 얻어볼까요?

0: 네,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와 겨울철 감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여름철 감기, 겨울철 감기. 첫째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 감기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라노 바이러스가 많지만 여름철 감기는 에코노 바이러스, 또 로타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름철 감기는 기침,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 설사, 구역질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평소 자주 말하는데 에어컨이 정말 그렇게 여름 감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여름 감기에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데요. 상세히 얘기 드리자면 에어컨을 켰을 때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도차입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고 예를 들어 20도 이하가 되고 실외와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둘째는 환기 부족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고 창문을 닫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데요. 따라서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0: 네, 그리고 셋째는 탈수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하면서 또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여름 휴가 준비, 여행, 야외 활동 등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가운 음식 과다 섭취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과일,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요. 또 몸의 온도 조절 기능에 곤란이 생겨서 감기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1: 따라서 5살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천식, 폐질환, 당뇨 등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을 켠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여름철 감기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특히 예방에

0: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에어컨 올바른 사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하고 실외와의 온도를 5도에서 17도 이내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은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동안 열어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어컨 풍량은 직접 인체에 향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둘째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건데요. 하루에 물을 2, 3리터씩 조금씩 마시고 차가운 음료는 적절하게 섭취하십시오. 수박, 참외, 오이 등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식단과 수면이 되겠습니다. 닭고기, 생선 등 단백질 풍부한 음식과 감귤, 오렌지, 시금치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또 블루베리, 포도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기, 수영,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비누로 손을 20초 이상 자주 씻고 감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에어컨을 켠 방에서 옷을 적게 입고 오래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여름철 감기 안 걸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 감기 걸렸다면 증상에 맞는 처리법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별경은 증상이 겨울 감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열 처리입니다. 체온이 38.5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복용하세요. 하지만 어린이는 아스피린을 피해야 하고 임산부는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인후통 그리고 기침 처리, 감귤차, 생강차 등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인후통이 심하면 목도리나 스카프를 두르세요. 기침이 심하면 기침 억제제를 복용하되 가래가 있을 땐 가래 제거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의사의 권장에 따른 약 복용 외에 건강 회복하는 식단 선택도 홀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메론 등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닭고기, 생선구이, 두부, 달걀 등을 먹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감귤, 오렌지, 레몬, 시금치, 양배추 등을 먹어서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넷째는 가벼운 탄수화물입니다. 즉, 백미밥, 파스타 등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비단 이뿐이 아니죠?
1: 그렇죠. 여름철 감기 걸렸을 경우 피해야 할 음식도 잘 가려두셔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과도한 단식, 알코올, 카페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약물 선택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어떻게 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감기 걸리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복용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약국을 찾아 약사한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되겠지만 절대로 이왕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약을 구매해 복용하지 마세요. 조건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0: 네,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는 약물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체중에 맞는 용량을 복용해야 하고요. 아스피린 일부 해열제는 복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신장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됩니다. 또 임산부는 특정 약물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겠습니다. 내 밖에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은 약물 성분 확인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0: 우리가 여름철에 옷차림이 좀 달라지고 옷이 좀 많이 얇아지죠. 근데 옷차림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여름철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여름철 뭐 옷차림 아무리 주의해도 네. 그냥 뭐 반팔.
0: 근데 문제는 아침 저녁이 네.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우리 다르잖아요.
1: 예,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 변화가 뚜렷하거든요.
0: 네, 일교차가
1: 큽니다. 예, 완전히 뭐 아침에는 좀 쌀쌀했다가 또 중午가 되면은 좀 덥다가 저녁 때 되면은 또 쌀쌀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변 지역에 계시는 우리 분들은 특히 이런 여름철 감기 예방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 그러냐면 여름 감기가 겨울 감기와는 달리 열은 나지만 몸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더 더딘 특징이 있다니까요. 특히 뭐 많은 분들 뭐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작정 뭐 반팔이라든지 또 반바지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감기가 더 심해지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여름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옷차림 주의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의 중심부는 절대 차갑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 감기는 대부분

0: 냉방 바람으로 인해서 몸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겉은 덥지만 속은 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과 배,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얇은 민 소매나 큰 티셔츠는 피하고 가벼운 긴팔 면옷이나 얇은 가디건, 블라우스를 입어주는 것이 좋고요. 몸의 중심 체온이 유지돼야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서 감기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냉방 바람이 직접 타는 옷차림은 금물입니다. 사무실, 커피숍 등 여름철 실내는 온도가 매우 낮게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상태에서 팔, 어깨 이런 목이 다 드러난 옷을 입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아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기혈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통, 콧물, 기침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와 기관지까지 자극받아서 기침 참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0: 예, 그렇죠.
1: 여름철 기침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또 겨울철과는 다르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나? 옷을 많이 껴입고 땀 흘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외출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걸칠 수 있는 가벼운 겉옷 하나를 꼭 소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또 이제 우리가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몸을 감싸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리고 어떤 분들 요즘 많이 판매되는 것이 에어컨 담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데 에어컨 담요라고 실내에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빵빵 돌아갈 때 담요를 살짝 걸치게 되면요. 찬바람이 직접 닿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 인기고요. 또 애가 어린 집에서 이거 에어컨 담요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0: 사실 우리는 여름철 더우면 에어컨 트는 것이 기본인데
1: 네.
0: 사실 에어컨이 또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안 좋은 경우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땀에 젖은 옷은 절대 오래 입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에 땀이 나면 그래 젖다 말겠지 마르겠지 하는데 여름은 기온이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쉽게 나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차가운 기운이 몸에 스며들어서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0: 자, 땀이 났다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만화 소재, 면 소재 옷으로 갈아입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옷은 답답하지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소재 옷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1: 네, 요즘도 땀을 빠르게 섭취하는 그런 옷들이 많이 나와 있고 속옷부터 싸게 그런 소질의 옷들이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그런데 또 가격은 좀 평소 다른 옷보다 비싸긴 한데 그만큼 또 여름철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리와 발목의 보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딱 상의만 신경 쓰고 하의는 반바지 또 슬리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발목은요, 인체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땐요, 발목까지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면 하체가 냉해지고 또 전신 순환이 안 좋아져서 회복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얇은 긴 바지나 양말을 신어서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제일 중요한 것이 어쩌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야 낫는다. 그런 오해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름일지라도 우리는 감기 예방에 주의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감기는 체온 조절 실패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온도차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특히 예전에 좀 아무리 여름이라도 배만 덮어준다고 하는 부모님이 말씀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아무리 덥더라도 잘 때는 막 쉽게 옷을 벗고 자지 말고 배만 가리고 자라.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자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름철에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0: 실제로 어떤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덥다고 이제 우도 상의를 훌쩍 벗어버리고 예. 지침하고 그러면 다음날 이제 배가 아프고
1: 그렇죠.
0: 설사하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여름철에 또 주의해야 될 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또 우리 몸을 자꾸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살짝 배가 아프지만은 나중에 그게 또 다른 질병으로
1: 네, 네. 얼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처럼 의외로 또 소

계통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간단한 옷차림 관리만 잘해주셔도 여름 감기가 훨씬 빨리 낫고 또 다시 재감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작은 습관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0: 에어컨 정확한 사용법과 또 수분 보충법, 감기에 걸렸을 때 식단과 약물 선택까지 다양한 정보들로 함께했습니다.
1: 네, 여름철 감기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배운 예방법을 잘 적용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리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방송 들으면서 아, 그래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런 건강 상식 바탕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여름 건강한 여름 시원하긴 하지만 또 감기가 많은 여름이기도 한데 이제 어린이로인 임산부 주변에 있다면 감기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챙겨 들으시고 늘 챙겨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자, 오늘 살롱 토크쇼 여기까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일단 시원하지만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네,
0: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의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며칠간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우대활동의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을 흡인할 수 있는 좋은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 원액은 8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원 가격이 124원이었는데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80각에 100각

0: 가격에 담에 한 가게 평균 가격에 한 4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우리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이 젊은이로 변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가게에 12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댁에 담으면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런 기초상에서 2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남강 치료 이길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은 우대활동은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게 되면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 활성소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는데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론이 내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선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소외되는 성분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서 건강과 장수와 젊음을 찾는 좋은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네,
0: 안녕하세요.
2: 나도 사지원액 얻어 먹은 지 한 여러 달이 됩니다.
0: 하하, 그래요?
2: 예, 예. 나 공세 포즈 있으면서 머리 늘상 휑하고 정신이 깜빡깜빡하면서 좀 휑합되다 그러면서 그 어느 하루에 남이 정신을 살다시피 했댔습니다.
0: 아, 예.
2: 그게 기운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많이 또 우울했댔습니다. 남이 그냥 우울하더라 말이야.
0: 아, 예.
2: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정신이 나고 머리 맑아졌습니다.
0: 많이 우울해지는 원인 자체가 예. 주약에는 내 혈관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세포를 살려주는데 그 功能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 알았습니다. 예,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기도를 해줬습니다.
0: 예, 아, 또로로 그래, 해줬단 말이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 더 좋은 건 뭘 좋아졌는가 오랫동안 내 이렇게 발이 자꾸 내리저리면서 손가락 끝이 그냥 저렸댔습니다.
0: 예.
2: 이 이야기 오랫동안 1년 거의 되게 먹으니까 이 저리던 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신경말 처염입니다. 순환장애 예. 때문에 오는. 예.
2: 나도 모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그 문제 해결입니다.
2: 예. 그래 너무 좋았고 정신도 나고 요새는 옷은 자꾸 맥도 난다. 맥였던 게.
0: 그렇죠.
2: 그래 건망증에도 좋지. 스트레스 자꾸 받던 것도 좋아지지. 면역력이 떨어지던 것이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다 저는.
0: 그렇죠.
2: 예, 또 다리 맥도 약간 잘 걸어서 그 운동도 부지대 생긴다.
0: 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인삼녹용이 5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죠.
2: 예, 그래 내 들어보니까 나 요즘에 활동 너무 좋지. 또 홍남광 치료 이겨준다 해서 내 지금 오늘 활동 며칠 안 남았다가 오늘 또 배달받자 그랬는데 야구.
0: 그렇게 하셔.
2: 배달받고 이 기계 하나 또 싸게 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2: 예, 배달받은 주세요.
0: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무료로 주는 부분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전화 맞습니까?
0: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잘 들려요. 예.
3: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그 천이 박사께는 이짝이니까 사지원액도 쓰고 명서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예.
3: 사지원액이 이게 약이 나는 처음부터 먹으니까 1년에서 많이 넘어먹었는데 사지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 명서방과 같이 먹으니까 눈이 더 환해지더라 내 보니까나.
0: 바로 배합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이에요.
3: 예, 둘 다 다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위를 작아야 하고 예. 그래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좋은데 이 사지원액이 좋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뭡니까 이게 맥이 나는 게 좀 특집되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0: 그렇죠.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빼니까 인삼 먹어보셔 녹용 먹어보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모두 못 드시는데 이 제품은 부작용을 배제한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빼 효과니까
3: 맞습니다.
0: 예, 더 선택할 여지 가운데 충분하죠.
3: 나는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약이나 먹으면 나는 이렇게 자꾸 미리 자고 아주 보장이 커서 잘 먹지 못하는데 이건

0: 보통 아이를 이수 아직 보내고 정마에 후수가 잘 돼서 예, 몰약이 돼서 예,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 내긴 아까 용 줬습니다.
1: 그렇죠.
0: 초반도 예. 밤에 세 번 넣는 게 어떤 한 번 넣지 아까에 얼마 전 피부도 용서하십니다 선생님.
1: 아 이게 기본입니다. 젊어지고 예, 이뻐지고 피부. 그렇다고 치아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0: 예,
1: 나가면.
0: 피부 선생님 많이 미용했는가 이게 누구만이 무슨 돌때야 미용하지 미용은 돌 얼마 들어가는 가옷들이. 예, 그래, 완을 10년 더 먹인다고 다 날린다, 완을.
1: 그렇죠.
0: 이거 뭐, 사주원에 먹으라까, 그랬까나, 그거, 그렇게, 한 병살 지금 아이비살 됐고, 뭡니까?
1: 그렇죠.
0: 지금.
1: 예, 예, 예. 지금 대략 그래, 싸게 돼. 예. 한 4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
0: 그니까 절반도 아이디, 지금 선생님.
1: 아이, 그렇죠.
0: 그니까, 언니 좋구나. 이번에 우리 학생 이거 호남아 기계를 전제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홍남강 치료기가 너무 좋은 이력입니다. 이거 하나 마련해 놓게 되면 그게 기술 그 광이라는 게 일종 립자입니다. 그게 인체에 파고 들어가면서 모든 세포가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능 발휘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콤파스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위장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뇌혈관을 도와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될 겁니다. 예.
0: 그러니까 그게 세포를 살고니까
1: 세포 새로운 세포 나오게끔도 하죠. 광이라는 게 한 개의 벌리 얼샹싱이라는 파하고 파는 또 립자다. 립자는 바로 우리 세포를 살려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립자가 우리 세포에 침투된다면 광으로 들어가는 거는 빨리 침투됩니다. 우리 먹기보다 직접 들어가. 세포에 우리가 모든 드시는 약은 위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모든 대사활동을 통해서 흡수되지만 이건 빛은 직접 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 좋단 말입니다. 예.
0: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1: 예.
0: 예. 그, 만약에, 콩팥이 나쁘다, 위 나쁘다, 그런 부위에게 무슨 됩니까, 어찌입니까?
1: 그런 부위에다 딱, 광 조절한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예. 강, 약, 중, 이렇게. 그래서 그거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다 빛을, 그거 뚝,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갖다 떡 이렇게 가차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편리하구나.
1: 작은 녹음기만큼 그렇게 큽니다. 이전에 그 작은 녹음기만큼. 예, 예. 지금 녹음기 없으니까.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좋은 제품이니까 효과가 빠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사지원액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논은 들어서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얼마 고사했겠습니까. 근데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어림지대나던 게 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래 왜 이 맥박이 막 100을 올라갈 때문이요. 이 몸이 불편했는데 지금 맥박이 70을 내려오니까 정상을 내려왔습니다.
1: 좋습니다. 너무 정상이죠. 예.
3: 예, 이 사지원액이 소변이가 그래도 나아가지 않고 자수가 좀 많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어제는 쓴 후에는 한 번 밖에 밤이 일어나지 않고 낮에라 그렇게 누지 않습니다. 영 좋습니다. 이게 대출 잘 되고 그래 이 사지원액 쓰니까 잠을 잘 잔다. 근데 지금 수면제를 그렇게 먹던 게 몇 년 어서 먹었는데 이 사지원액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었습니다.
1: 그렇죠. 수면제를 떼야 됩니다. 수면제가 치매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 제공자는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 억제제니까 모든 신경 그 세포를 살려주는 데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차원이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수면을 보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래서 이 사지원의 약수도 중앙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맹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 게 우리 언니는 주의하게 이 눈이가 항상 부엌에 눈물이 자꾸 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래 쓰는데 반년 얻어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 희미하던 증상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왜 눈물이 나더만 어좀 완전히 잃었고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던 것도 어좀 완전히 잃었답니다. 그래 이번에 들으려고 활동이 영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지금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21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눈병은 절대 치료하지 않는다면 눈은 1신에서 1000냥이라면 900냥이

하는데 눈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세상을 등지는 셈이 되게 되었는데 수술은 염지를 깎는 극역으로 된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받더라도 이 제품이 필요한데 황차 수술 전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여사

0: 잘 먹고 먹고 했는데 계속 저기 조금만 참으면 차도 좀 발작한단 말인데 그런데 이거 먹고서는 지금 이 소변이 자은 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아프고 두려고 하던 증세 지금 내롭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저기 밤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리 밥 못 먹었대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을 백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나 좀만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예.
0: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기 이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난 원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0: 그래도 그게 안 났던 게 지금 이게 지금 깍대기로 없습니다.
1: 그렇죠. 예예.
0: 예.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잠 잘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만나, 어떻게든 자지 못해 잠밤 잘 때만 했는데, 잠을 너무 잘 잡다, 지금.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 좀 몸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대야지 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얘기해서 쓰려고. 냄새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요 눈이 좀 고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저기 눈 좀 가렵고, 쌍꺼풀도 바르고, 바른 맛은 눈물도 나고, 그리고 저기 눈이 항상 뿌옇게 보인답니다. 대내장이 있어가지고, 소리.
1: 예.
0: 그래든지 지금 이준 사이 지금 많이 났답니다.
1: 이게 명사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아주, 인정할 만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눈이 거기 살아난 게 그게 좀 많이 줄어드니까 너무 편안하다니까.
1: 그렇죠. 그거 집대적으로 중이 중약 치료를 하지 않고 검은 동자까지 범하게 되면 그런다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다 거의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그런 효과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예.
0: 예, 대내장도 이전 보고 많이 맑아졌다지, 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들어보니까 이번에 하도 용접을 때다,
1: 예. 예, 특히 이번에 예. 그,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걸 이거 물어서 주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 어디 아프면 어디에 다서리 딱 세포에다 딱 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만한 거리를 두고 그러게 되면 전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좀 뭐 할 때 잘 저기 우리 드실소 약 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마음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에 쫓겨 주변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풍경과 만나고 낯선 공기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 부드럽게 스치는 바람, 멀리 펼쳐진 하늘과 바다 풍경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씻어줍니다.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설렘과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평온해지겠죠? 여행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더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입니다. 은천은 중국 우수 관광도시로 선정된 매력적인 곳으로 오랜 세월 이어온 황하 문명과 신비로운 서하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사막과 싱그러운 오아시스가 공존하는 독특한 자연 풍경은 어느 곳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은천만의 자랑인데요. 오늘은 은천의 주요 관광 명소부터 역사 유적,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현지 별미 음식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리고 생생한 은천 여행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은천의 관광 지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천은 크게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 관광 코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서쪽은 하란산을 중심으로 웅장한 산악 풍경과 고대 역사 유적이 집중된 지역이고, 동쪽은 황하를 끼고 아름다운 수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지역 각자의 매력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은천 서쪽의 대표 명소 바로 하란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산은 웅장하고 장엄한 산악경관을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란산 국가삼림공원은 자연을 만끽하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길을 걷다 보면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은 하란산 암각화입니다. 이 암각화는 약 3000년에서 만년 전 고대인들이 바위 위에 직접 새긴 흔적인데, 마치 인류 최초의 소셜미디어 혹은 살아있는 일기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암각화만 해도 5천여 점에 달하는데 내용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야생동물과 힘차게 싸우는 사냥 장면, 고대 종교의식을 담은 제사 풍경, 부부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는 축제 춤 모습 등 고대인들의 삶과 감정,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위 하나하나에 깃든 옛 이야기를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며, 선조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광지입니다. 이 하란산 기슭에 자리 잡은 서하 왕릉은 은천 최고의 역사 명소이자 동양의 피라미드로 불리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서하 왕릉은 영하 은천시 하란산 아래쪽에 위치하며 11세기 번성했던 서하 왕조의 왕실 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서하시대 문화유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하왕릉이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불릴까요? 이곳에는 왕후와 귀족들의 배상묘가 장엄하게 자리잡고 독특한 구조입니다. 특히 제왕릉은 규모가 워낙 거대해 명나라 13왕릉에 뒤지지 않을 정도인데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가 특징입니다. 서하왕릉은 진시대부터 당송시대 황실 릉묘의 장점을 모두 모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불교 건축 양식의 영향도 받아 독창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막 끝자락에 봉분 형태의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뒤로 웅장한 하란산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직접 눈으로 이 광경을 마주하면은 고대 왕조의 흔적과 역사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수동구 풍경구입니다. 이 수동구는 중국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무려 3만 년 전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3년 프랑스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이후 중화 문명의 뿌리를 찾는 100대 중요 발굴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량의 석기 도구와 동물뼈 화석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선사시대 인류가 사용했던 정교한 사냥 도구들이 잘 보존돼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먼 옛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듯한 신기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수동구는 고대 유적 외에도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악마의 성이라 불리는 지형과 첩첩산중 대협곡은 마치 외계 행성에 온 듯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기이한 바위 형상과 깊고 굽이진 협곡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반면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맑은 호수와 드넓은 갈대숲, 숲 사이를 유영하는 원앙새들의 모습은 마치 동양적인 이상향을 보는 듯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수동구에는 명나라 시대에 축조된 중국 유일의 3차원 장성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남아있어 군사 역사를 살펴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지하에는 함정과 암시설이 가득한 협곡 요새가 자리 잡고 있어 마치 고대 전쟁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간 듯 긴장감과 스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옛 유적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점도 수동구의 큰 매력입니다. 풍경관이 마련된 4D 체험관에서는 증강현실 AR 기술을 통해서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공룡과 사진을 찍거나 실제처럼 느껴지는 화산 폭발 현장을 경험하는 등 재미있는 콘텐츠가 준비돼서 남녀로서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란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하란산 만포마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마을이 아니라 예술과 휴양, 문화체험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테마파크입니다. 총 207무 규모 공간에 달하는 넓은 공간에 온천, 와인, 예술 공간이 알차게 조성돼서 하루 종일 즐기기 좋은 휴식 명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만나볼 천목 온천은 이 마을의 대표 시설인데요. 야외 테마탕 83개와 프라이빗탕 19개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위기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별바다 테마 온천은 밤이 되면 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조욕과 온천을 즐길 수 있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게 제격입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간도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와인 테마 거리인 주조 만행에서는 영하 특상 와인과 현지 음식을 함께 맛보며 독특한 미식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와인 문화를 알고 싶으시다면 하란산 와인 문화 체험관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와인의 역사부터 영하 와인의 특징과 우수성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전문 소믈리에의 설명을 들으며 여러 종류의 와인을 시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술을 즐기고 싶은 분께는 하란산 천혜예술촌을 추천합니다. 현지 작가들의 갤러리와 작업 공간을 둘러보며 지역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천 동쪽 황하 인근의 대표 명소 명하 대해자 사막 생태 풍경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해자는 중국 서부 최고의 사막 워터 스포츠 명소로 유명한데 5km에 달하는 전문 사막 레이스 트랙이 갖춰져 있어 매년 전국 각지에서 오토바이와 오프로드 차량 애호가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의 최대 연간 행사는 대해자 사막 차량 오토바이 레이스인데 명하, 내몽골, 감숙 등 여러 지역에서 약 500명의 라이더와 300대의 차량이 참가해서 열띤 경주를 펼칩니다. 구불구불한 사막 모래 언덕과 급 커브가 만들어

드러내는 짜릿한 스릴은 직접 보거나 체험해보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속도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역은 구기자의 신화와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고, 두 번째 실크로드와 구기자 무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문화관, 마지막으로 전통 중의학에서 구기자의 활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양생관으로 구성됩니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를 꼽자면은 명나라 황실에서 실제 사용했던 구기자 보관 용기와 증강현실로 재현한 구기자 실크로드 무역 장면입니다. 특히 3D 홀로그램으로 제작된 황제의 구기자 진수성찬 영상은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박물관은 영화 백서원 기업이 3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선보인 문화 프로젝트로, 단순한 전시를 넘어 구기자라는 지역 특산물을 통해 중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천시가지에서 동쪽으로 38km 떨어진 황하강가는 빙구 문화관광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총 26평방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은 진나라 유적, 한나라 무덤, 사마, 황하, 협곡 다섯 가지 테마가 어우러진 독특한 관광지로, 역사 탐방과 모험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나라 시대에 쌓은 옛 성벽인 진정을 따라 걷다 보면은 2000년 전 고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한나라 무덤 군락에서는 실크로드의 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과 거대한 황하가 어우러진 풍경도 압권인데, 특히 해질녘 노을이 물들 때의 모습은 사진 작가들도 극찬하는 명풍경입니다. 또한 드라마와 영화의 로케이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고즈넉한 역사 분위기와 웅장한 자연 풍경이 영상 촬영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운이 좋다면 촬영 현장을 구경하거나 출연 배우를 만나는 즐거움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려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지 별미 음식이죠. 이제 음천 영하 지역의 대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양고기입니다. 영하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로 이름 그대로 손으로 찢어먹는 양고기 요리인데 원초적이면서도 깊고 풍부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이 요리의 비결은 바로 영하 지역에서 자란 품질 좋은 양고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후추, 생강, 파 등 간단한 양념만 넣고 맑은 물에 푹 삶아내는데 이렇게 조리하면 고기 본연의 육즙과 담백한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한입 물면 고기 특유의 달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현지 사람들은 삶은 양고기를 소금과 후추에 찍어 먹거나 식초에 곁들여 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잡내는 잡아주고 고기의 맛은 더욱 돋보입니다. 때로는 마늘 장갓지나 신선한 허브를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요. 직접 손으로 찢어 먹으면 느끼는 손맛이야 말로 이 음식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음식은 양고기빵입니다. 이 음식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24시간 동안 정성껏 고아낸 진하고 구수한 양고기 국물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손으로 찢어 먹는 빵 모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든든한 음식을 아침의 힘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침 식사로 즐겨 찾습니다.

오늘은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의 다채로운 관광 명소, 역사 유적, 체험 프로그램과 현지 특색 음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역사가 숨쉬는 유적, 신비로운 사막과 산악 풍경, 즐거운 체험 시설, 맛있는 향토 음식까지 갖춘 은천은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여행 정보가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전해주는 가요,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스런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의 사랑, 푸르른 일광산. 그곳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풍경에 가슴이 탁 트입니다. 박승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일광산으로 가세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광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일광산으로 떠나보신 건 어떨까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 이어서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깊고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요?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소매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건신고의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곽 쌓으면 3곽을 더 드리고, 이러면 한 9곽이면, 181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181이랑 한 반년 쓸 수 있죠. 예. 10곽엔 8곽 더 드립니다. 이러면 1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15곽부터는, 직접 우리 10곽부터 그, 오늘이 결정해서 사는 분들, 운남에서 나온 특급 황금색 응답분들입니다. 한곽에 30병살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15곽에는 직접 15곽을 더 드린 동시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침구라는 거는 제가 놓는 침구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그 아픈 데에 따라서 다 놔드립니다. 예, 계단하거나 시가 오래 걸리고, 또 이런 침은, 우리 고대, 그러니까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도 말했습니다. 제대로 침 맞는 거는, 예, 매일마다 맞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 기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거는 우리 계절에 따라서 틀립니다.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혈관이 몽땅 늘어나고 땀도 세게 흘리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 그때 가서는 날씨 좀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가지고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맞습니다. 지금은, 예. 예. 근데다 또 우리는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굽은 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건신고이, 시면상에 건신고라고 이름 진 게 많습니다. 예, 어제도 어떤 분 전화 와서 뭐 왕상에서도 파는 게 있다 하는데, 예, 파는 우리 이 건신고는, 예, 원래 그 처방이 기초상에서 제가 직접 그 공장과 상의해가지고서 이래 나온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량을 제가 또 그 어떤 약들은 많이 거두었건 많이 거두었고 적게 거두었건 적게 거두었고 이것을 제가 다 가늠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신고 이때까지 제가 그 빈파의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빈파의 뭐라고 썼는가 하면 쉐이성 취발빙 이렇게 썼습니다. 빈파 이름이 두 개입니다. 쉐이성 쉐라는 거는 그 학습하는 쉐 이사. 예, 그리고 또 취발빙 겪거나 100가지 질병을 몽땅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파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빈파에는 없습니다. 시면상에 파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왕상에서 막 싸가지고 잡순 게 효과가 시원치 못하고, 예, 어떤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저한테 와서 이걸 제 말을 듣고서리 이렇게 쓴 게 효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 왕상에서, 우리는 왕상에서도 우리도 물건 쌉니다. 예. 그런데, 옷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왕상에서 누거리를 쌓일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거는, 예, 진량

0: 그렇게 사지 마세요. 예, 먹는 거. 예, 이거는 제 병 치료하자는 게지. 네, 무슨 뭐, 거서 뭐, 밥처럼, 거서 오늘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규적인, 이런, 방송, 이 강의를 듣고, 예,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신고는 고대 그 처방, 네 가지 처방을 한데 지닌 겁니다. 그래서 약재는 모두 15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째 처방이 뭐인가? 간단방이라는 겁니다. 간 담낭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위축성 위염이나 전폐성 위염이 다 간단 질병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다년간 이런 약 사업하면서 20여 년 동안 환자분들을 이래 보면서 결과가 뭐인가? 기실은 예, 모든 소화계통 질병은 근원을 찾자면 예, 간 담낭 이짝을 먼저 근원 찾아야 됩니다. 어디 그런가 하면 예, 우리 샹성샹크 그걸 도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 간이가 무슨 작용하는가? 간주 수시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란 게 뭐인가? 수부 调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의 이런 경락기가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은 일단 간이가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래 말하게 되면 난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간 수치 다 정상인데 정상인데 해서 간 경락이 제대로 통한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벌써 간 경락이 통하지 않은 건 어디에서 알겠는가? 벌써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적이라면 자꾸 생깁니다. 예, 뭐 음식을 먹기지 봐도 넘어가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위안이 떡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 비위를 잘 움직이게 한다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일단 위 장도가 잘 움직이지 않다 하게 되면 아 이거는 간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병원에 가 검사하는 것은 뭐 간 병독이 생겼거나 예. 그 다음에 간경화 그런겠거나 간세포가 다 경화가 왔거나 그렇다면 간 복수 왔거나 엄청 엄중한 해진 다음에부터 이런 병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에 조기 증상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반샤시신탕 대단히 유명한 처방입니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객지로 올라오거나 식후물이 얼린 밀거나 잘 넘어야 가거나 몽땅 반샤시신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 가면 근골 처방입니다. 쥐장탕이라는 겁니다. 쥐장탕이라는 거는 뭔가? 물리친다. 그리고 장이라는 거는 拐장의 장. 우리 그 지팽이를 어제는 버리고 걸을 수 있다. 이런 게죠. 그러면 우리 이 근골 처방에는 주약이 풍습성 관절염, 비풍습성 관절염, 특히 관절이 이렇게 꾸꾸대나거나 허리다리를 쏴내나고 아파나고 그 다음에 초질 그러니까 우리 뭐 짜게 바람 낀다 그래서 쥐 올라온다 예,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당뇨병 당뇨합병증을 인해서 아랫다리가 매겹거나 그 다음에 발에 상처가 생긴 다음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예, 이럴 때 쥐장탕 보통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이 처방이라는 거는 예, 상한론하고 그 진구야오뢰 예, 한탕 예, 이 김에서 모든 처방이 다 있습니다. 예? 한탕 주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처방에서 이름 진 것이가 보통에 무슨 뭐 현대약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축성 위염 치료한다. 뭐 전폐성 위염 치료한다. 이렇게 이름 아예 있습니다. 예? 취장탕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다리라며 자꾸 매겹거나 개체면 시련하거나 예, 상热下寒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몽땅 취장탕 이 증상에 속하는 겁니다. 취장탕은 주요하게 우리 호쇄하는 걸 통해서 예, 그 정맥의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이고 그 다음에 회류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맥 꼭장이라면 생긴 분들을 보게 되면 어째 꼭 정맥 꼭장이 생깁니까? 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전신에다 피를 확 공급해줬죠.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들어와야 되겠는데 너무 차갑다 나니까나 그것이 다시 뚫어 모읍니다. 그래서 정맥곡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끌어들이자면 심장이 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고려해가지고 뭐하는가? 심장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보혈처방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쓰우탕이라는 겁니다. 쓰우탕은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는 숙지, 당귀, 바이설, 천숑 네 가지 약재입니다. 이 네 가지 약재는 또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량을 조절한다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보혈 해주는 이런 처방입니다. 경전방이죠. 다른 약과 무슨 뭐 이렇게 뭐 대체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고 뜻입니다. 딱 요 네 가지 약재문. 그래서 보혈 처방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혈 처방이가 직접 심장, 간에다 피를 많이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잘 돼가지고 심장이 잘 돼야 어디야? 정맥에 이런 그 혈전이라 몽땅 끌어들여가지고서 심장 열 가지고 그것을 몽땅 녹인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녹인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혈전을 녹인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서 뭐 아스피린 쓰면 된다. 아스피린 가지고 혈전 절대 못 녹입니다. 이거는 한길로 인해서 차가워가지고서 혈전이 생긴 게기 때문에 뭐 같은 거 하면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 소탕 먹기 좋아하죠. 소탕을 먹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 겨울철에 바깥에다 놔둬보겠죠. 그게 어떻습니까? 몽땅 굳어지죠. 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게 되면 굳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약을 먹을 때 어떤 약을 먹게 되면 사람 몸이 차가워지는가? 보통 모든 서약들은 우리 먹게 되면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예, 손발이 벌써 차가워진다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 약을 먹은 것이가 이 약이가 내 병과 맞는가에 맞는가. 예, 이걸 보자면 예, 내 이 약을 먹을수록 손발이 점점 차가워진다 할 때면 예, 이 약이 틀린 겁니다. 예, 그냥 임차 이 약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차가운 약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심장을 점점 차갑게 만들어 놨습니다. 심장이라는 건 발동기입니다. 예? 심장을 차갑게 만들면 그럼 죽는 길입니다. 우리 예, 몸속에 양기란 게 없죠. 예? 그래서 이 심장을 항상 뜨겁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야 되는가? 심장에 피가 충족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말한 뜨겁게 한다는 건 허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호입니다. 실호. 虚火 아닙니다. 허열이 虚火죠. 예, 가짜열. 네, 아마 목이 말라들거나 무슨 몸에 이렇게 뭐 열이 올라간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예,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예, 여러 가지 약을 다 먹었지만 해도 하나도 효과를 못 봐서 그 때뿐이지 아이디티다. 그런데 그 증거로 바꿔서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면을 좀 많습니다.
0: 네.
2: 아바인 투 맞아서 맛도 먹는 게 지금 잘 저희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고요.
0: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예.
2: 그리고 대사분도 못 가리던 게 지금 다 가립니다.
0: 예, 주소로 위장실 다니죠. 예.
2: 그리고 저는 혈압이 조절 잘 되지 않으면서 머리가 힘이 정수에 나댔습니다.
0: 예.
2: 그래던 게 그것도 지금 낫고 예. 그 몸이 갈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여러 가지 면으로 좋습니다.
0: 예.
2: 음식도 소화 잘 되고 예. 그런 뭐입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여러 가지 면을 점점 많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이 근신거를 나는 정말 좋다고 제창합니다.
0: 네.
2: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근신거를 많이 먹고 예, 우리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0: 네, 좋죠.
2: 예,
0: 네.
2: 그러니까 선생님 좋은 약을 선정해 줘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근신고하고 혈배강 같이 썼습니다.
0: 같이 쓰죠.
3: 예, 같이 쓰는 사람인데, 원래 병원에서 위추선 위험이라는 진단 받았댔습니다.
0: 네.
3: 예, 이 받은 지도 오랍니다.
0: 네.
3: 예, 저, 그냥 위 없이 아프거나, 예, 위 아프다 할 때는 정말 불로 찢는 것 같고, 예, 아리고, 예.
0: 네.
3: 그 다음에 무슨, 조금만 먹어도 배가, 예, 차가워 나면 짱짱해 불어나고, 예. 이러니까 또 빈혈이 심합니다.
0: 네.
3: 그거 항상 맥이 없다는 이런 말이 입에 달고 산단 말입니다, 예.
0: 네.
3: 식후물이 쫓아고 올라오지. 또 참이 가슴에서 더욱이 얼리밀어서.

0: 영 정말 그게 다 바쁘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또 심장 쪽에 따라서 예, 그래서 다 같이 나빠지고 예, 숨이 차고 그래서 뒷단들이 아프다 하면 어깨도 아프지 이빨까지 막 아파나서 온밤 자지 못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또 그래서 목이 뭐 이것도 딱 쪼여 달라붙는 것 같으면 물을 마실 때도 아프더란 말입니다.
1: 네.
0: 손발은 항상 차갖고 식은 땀이 다 식은 땀을 흘리고 정말 빈혈이 돼 그런지 피곤하기는 또 영 사람이 맥이 없어서 죽겠더란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도 이제 지금 혈배관과 건식호를 같이 원래는 혈배관만 먹었댔는데 후에 건식호를 같이 먹었으면 네. 효과가 더 빠르단 말입니다.
1: 빠르죠.
0: 예. 예, 식후물도 어선 올라오는 게 뚝뚝 멈추고 예.
1: 네.
0: 식은 땀이 나던 것도 저기나 우선 안 나고 예. 그래 귀에서 소리 영 세게 나던 게 그게 멋졌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 말이 잘 지키고 너무 좋단 말입니다.
1: 건신고 그 공농 수치 명백하게 예. 썼습니다. 귀 소리라는 걸 해결했습니다.
0: 예, 예. 예. 그러니까 혹시 원래 귀 소리라 하면 말도 못 들었어. 어디 나갔어도 그 뻔해 있던 게 우선
1: 네.
0: 정신 추구대 당기게 됐단 말입니다.
1: 그렇지.
0: 예. 나 이렇게 효과 빠르니까 얼마나 좋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 예.
0: 이런 약이 있는 거 알았으면서 은영부터 썼더라면 그래서 그 고상 다 하고 얼마나 고사했지.
1: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예 넣었어.
0: 얼마나 말 못하지만 그래 지금 예, 이번에 이런 우리 할 거라 하는데 계속 참가해서 예, 계속 치료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1: 예.
0: 예. 예. 선생님께 앞으로도 많이 좋은 게 있으면 많이 선전해주고 예, 인도를 해주시오.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땀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예.
3: 저도 예,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 전에 중기고보다 건신고이 많이 더 좋습니다.
1: 더 좋습니다. 승급합니다.
3: 예, 그래, 예. 그거 예, 계속 먹으니까 예, 골이 아프던 게 좀 많이 낫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앞으로도 예, 이 선생님이 이 강구란 이 약, 예, 계속 먹을 예산다.
1: 예.
3: 저도 예, 세 가지 다 먹으니까 예,
1: 네.
3: 너무 신체 좋아졌습니다.
1: 아,
3: 그래, 예.
1: 예.
3: 그래서 앞으로 경제 허락 때문에
1: 네.
3: 그렇지는 족속 약을 싸 먹으려고 합니다.
1: 좋죠. 예.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 다음 세 번째 처방에 가면 정우탕이라는 겁니다. 정우탕. 네. 그래서 이 그 정우탕은 주약에 우리 폐 곰팥이 방면 이런 질병 방면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정우탕은 손발이 차갑거나 특히 정우탕 가족설이 습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이런 도유수분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붓기거나 간 낭중이라면 있거나 쓴 낭중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물을 쓸데없는 물을 몽땅 빼버리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통 피부 그 밑에 물이 자꾸 차게 되면 제가 말한 이 물은 예, 여러분들은 이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예. 물이라서 우리 물을 많이 먹는 데서 물이 많이 보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자칫하게 되면 내 물을 덮여주는 이런 능력이 없게 되면 예, 몸속에 그 장기가 어서는 퇴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 안이 차다 예, 이렇게 되면 몸 안이 양기가 모자라다 한다 할 때는 예, 물을 덮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 온도는 36.5도입니다. 예. 항상 무슨 음식이나 그렇습니다. 36.5도 좌우 요만한 온도면 예, 몸속에서 잘 흡수하고 잘 유동되고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이 온도보다 너무 낮다 개국설이 낫다는 건 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찬물을 안 먹었습니다. 이 물은 꼭 몸속에 이런 내분비계통을 통해서 내분비계통이라는 기실은 우리 양기죠. 제가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의하고 서의가 틀린 점 뭔가 하면 서의는 출발점부터 틀립니다. 사람을 연구할 때 죽은 사람 시체를 놓고 연구를 했지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의는 뭔가 고대로부터 어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의 객관화 우리 황제내경의 링수편, 링수편 이거는 해부학 놓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링수편 거기에서 명백하게 써.

0: 있습니다. 사람은 오장육부가 항상 움직이고 양기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권신고로 지금 예, 전화 좀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평시에 이전에 보면 혈당도 높고 실수도 높고 예. 그다음에 아무 제대로 자지 못하지. 그다음에 이 뭐가 이래 그래 그런지 계속 맥이 없단 말입니다. 좀 다리지 못하고 예. 그래서 맥이 없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맥이 없고 얼마나 지나도 예. 그래서 맥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래 그러면 들어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약 오예 무슨 뭐 어떻게 보면 무슨 보건품으로 뭐 이대로 저러한 약도 먹고 예. 그랬는데 네. 어제 혈당도 떠들어야 되고 맥이 없는 게 그렇게 아이 났더라 말다. 그래서 예. 이 뭐니까 걸신고를 먹고 선생님이 또 선생님 내가 친구도 하고 그러고 나 그다 또 예 저 뭐니까 세대랑 또 같이 이래 먹었습니다. 근데 한 얼마 한 열흘 지나서부터인가 조금 조금 이제까 예 그렇게 맥이 없던 게 이제까 예
0: 네.
2: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0: 그렇지.
2: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하고 겨우 남고 혈당 조절이 우리 살립자도 인생 혈당 조절이 잘 아이래가지고 나마다 야자다 이래까 그 다음에 뭐 약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도고서에 뭐니까 이로써나 맞기는 싫고 하기용 바빴는데 지금은 뭐니까 조절이 잘 되고 그래고 그 다음에 그 조절이 잘 되니까 또 맥 이어폰 것도 예전 났는지 하여튼 예, 이렇게 먹고 나고 특별선생님 친구까지 뭔가 치료받고 하니까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 뭔가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합병 좋아지죠. 예.
2: 예, 예, 예. 그러니까 사람 맥이 나고 예, 두근이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 동식 온 하루 그래서 맥이 없다 소리 그래서 달고 오게 남을 그래서 누구 있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누구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좀 안 그래도 정신하고 나가서 예, 좀 활동해도 예, 맥이 없는 줄 모르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예,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예, 또 찾아가서 좀 친구도 좀 또 치료받고 뭘까 예예예 문의도 또 하고 그래서
0: 요새 환자들이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2: 그렇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2: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언제 한번 또 찾아가시죠.
0: 예예 오기사님 예. 미리 전화 치세요. 예약하세요.
2: 예예 예.
0: 네.
2: 아, 알겠습니다.
0: 2880018번 예, 전화 치세요.
2: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안녕히
1: 계세요.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사람입니다.
0: 네예
3: 예, 나 어제 썼는가 하면 이거 쓰기 전에는 증상이 많이 했습니다. 쇠약해서 이 몸이 약해서
0: 네.
3: 수술도 몇 번씩 받고 나니까 예, 엄청 빈혈도 심하고 예.
0: 네.
3: 그리고 옛날에는 또 혈압도 또 혈압을 살아왔습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이때 거든 혈압이 어느정 부분 몰랐습니다. 60에 90에서 뭐 올라가던 게네 이 선생님께서 친구도 하고 이 약도 써먹고 혈배강도 같이 쓰고 하고 한 게 그제나 어느정 혈압도 82에서 뭐니 82에 1대 25 됐대라.
0: 네.
3: 그 얼마나 이런 혈압 가지 먹인 처음입니다 나는.
0: 그렇지. 예. 예. 원래 소 혈압이 영심했죠. 예.
3: 예. 그래 거기다 노공사에서 왔지. 심장이 또 너무 나빠서리 막 후들후들거리면서리 거기서 조금 어째서 놀라고 거기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랬던데 그게 이렇습니다.
0: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한테 병발 나온 분들도 자꾸 그럽니다. 저혈압을 별로 중시해야 합니다. 사실은 예. 중에서는 이 저혈압을 영중시합니다. 저혈압이란 건 뭔가 몸속에 피가 대량적으로 모자라다는 걸 말합니다. 예, 이럴 때면 불쇠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예? 게임 이럴 때일수록 뭐 해줘야 되는가? 피를 많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신고 안에 스우탕, 그러니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보혈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보충해주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예?
3: 맞습니다. 그래 선생님 설명하는 게 피를 많이 보충한다 하니까 그게 네. 좀 마음이 떨려서 그래 한 게 그것도 항상 그것도 예, 맥이 없어서 뭐 누구 고민을 하고 예, 맥이 없어서 그것도 움직이기 싫어하고 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머리 아프고
0: 네.
3: 머리 어지럽고 아 그래서 이제 이 약수면서 선생님 친구를 하면 이런 게 어제 어지럽은 증상도 될까 없어질까
0: 네.
3: 예 그리고는 예, 다리 맥이 없던 것도 다리 맥이도 없네
0: 네
3: 그리고 밥맛도 소화 너무 아이래서 그래야 되니 소화 잘 돼서 밥을

0: 먹으니까 아마 용돌쓸 때다.
1: 네.
0: 내기든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정신 챙기면서, 예, 머리 아픈 것도 선생님 친구라 하니까, 머리 아픈 거는 그때 가다 났을 때다.
1: 네.
0: 예, 나는 여, 다른 거는 약 써서 그렇게 예, 효과 빨리 못 봤는데, 예, 이때 어떤 계속 약 맞으면서, 예, 그런 게 효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한테서 진단하고, 그 친구도 하고 이러고 한 게, 예, 난 전날부터 정신을 떠났대다.
1: 네.
0: 예, 그랬던 게 있고, 소화 잘 되고, 그 배꼽이 그런 저기 있던 것도 치모 맞으면 나는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뇌슬금도 있지 않까, 예, 그게 정말 아예 났을 때다.
1: 네.
0: 예, 그래서 수돗물 틀어놔도, 그래서 그런 뭐니까 실수를 하지. 뭐 아무리 약 써먹어도 어째 그거는 다 아예 될 때다.
1: 아예 됩니다. 예.
0: 예, 네, 어느 때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자. 노공사에 온 사람들이를 해서 이 뇌슬금이 많이 온다는 소리 들었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나 친구라 하니까나 그 다음에는 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건 어서는 이렇고, 예. 아, 그 다음에는 그 경련이 자꾸 일어나, 그리고 싸게 바람이
1: 뭐. 쥐 올라온다, 예, 싸게 바람이. 예,
0: 쥐 올라오는 게. 그게 어찌 바쁜지, 얘 너무 약하고 어찌 갈까나, 그것도 누군다리 이러도 못날 때도 상해서, 예, 수술하고도 누군다리 있을 때도 없잖아. 그 쥐 올라와서 용받던 일이 생각하므로, 이소다해진다. 그래서 내 선생님 걸어댕기거나, 선생님께 가서 친구를 하고 한 게, 아, 그건 어찌 또 그리 빨리 났을까?
1: 네.
0: 예, 선생님께서, 예, 나는 친구를 한 게, 그건 용 빨리 났을 때다.
1: 네.
0: 그게 지금 꺼서, 예, 재발이라고 안 한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머리에 막 이렇게 땀이 나는 것도, 예, 그것도 이롭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그런 무슨인가, 그런 무슨인가, 자꾸 마른 기침을 하던 게, 그것도 어렵습니다.
1: 예.
0: 어제, 대결절이 있어서인지 계속 마른 기침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
1: 예.
0: 부실을 깜빡깜빡 할 때는 용 바꿉대다. 그래, 그것도 이렇고, 네, 상당히 내 선생님께 가서 약을 쓴 다음에는 효과 본점이 너무 많습니다.
1: 그렇지, 예.
0: 예,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것이 막 많아서 하니까 막 더 잊어먹어서.
1: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천천히 얘기를 하죠.
2: 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네.
1: 다음에 전화 주세요.
2: 네, 네. 내일 다시 문의해 네. 주십시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가끔은으로 시작해 봅니다. 무거운 짐들을 잠시 잊고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 날 이 노래와 함께 마음에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리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류운정 작사 선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 보내드립니다. 세상 어떤 요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맛, 어머니의 손맛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살짝 절인 배추에 마음 정성 가득 안겨주시던 어머니의 모습. 정말 맛있는 것은 김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함께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보내드립니다. 김대현 작사, 문경덕 작곡의 사랑하는 당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찬란하게 피어나진 나나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피고 쉬는 들꽃의 아름다움, 화려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노래하는 가요입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들꽃,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수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 찾아 희망 향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길 바라면서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 어깨를 들썩여보는 건 어떨까요? 리예화 김금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도균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정든 고향,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종, 그리운 고향의 풍경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사랑스런 우리 연변에서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송기화 작곡의 고향의 시냇 물소리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뒤널댄 시냇가 맑고 절절 흐르는 물소리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김상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멜로디 여행, 노래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연변가요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연의 안도현 도산초는 산림생태자원 리마삼 재배 및 채취 사계절 농은 모범마을로의 화려한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서울의 기자입니다. 도산초는 장백산 폭풍경구와 인접해서서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촌의 산림 피복률은 90%를 웃돌아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맑아 천연 생태산소 공간입니다. 근년 내 도산초는 구역 생태와 민족 특색에 기반해 향촌 진흥에 주력했으며 발전 모식 혁신, 기반 시설 완선, 마을 면목 개선 등을 통하여 생태 우선, 산업 육성, 문화 관광 융합, 후민 흥촌의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발전 성과에 힘입어 국제급 영예도 받아놨습니다. 산업분양은 향촌진흥의 핵심 기반이고 문화관광산업은 도산촌의 핵심 제조산업입니다. 도산촌은 기업 플러스 촌집체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혁신해 빙설 온천, 홍색문화, 민속문화, 인삼문화 등 자원을 통합하고 사계절 몰입식 문화관광체험체계 등 관광일정을 계획하고 관광객 봉사 중심에서 여러 관광 종목에 대한 봉사를 받을 수가 있지요. 숙박시설로는 계락봉사 중심과 호텔뿐만 아니라 고급

0: 중국 일반 민박을 모두 갖추고 해서 다양한 수요를 가진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도산촌은 규모화 정품 민박군락을 조성을 하고 촌민들의 근거리 창업과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민박 음식 봉사, 농특산물 판매 등 업종도 활기를 띠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자희입니다. 도산촌은 관광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이래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2024년 촌에서 연 45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10월 33일 국도와 심양장백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 수가 더욱 증가했는데요. 관광객 수가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여 동기 대비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산업 승격 이후 두산촌 촌민들은 경영 모식 혁신, 배당금, 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가구당 연 평균 소득이 2만 4천 원 이상 증가했고 촌 집체 경제 수입은 100만 원 이상 기록하여 과거 낙후하고 척박했던 마을 면모를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산업 질과 효익을 높이는 동시에 두산촌은 마을 면모를 꾸준히 가꾸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으며 독특한 민족 풍정을 갖춘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을 전방위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주거 환경 정돈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원 미화, 도로 경화, 환경 녹화, 건물 외관 개조를 전면 완수했고 민가와 뜰악을 규범적으로 정돈했으며 환경 사각지대를 정리하고 하수 및 환경위생시설을 완선해 마을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변모했습니다. 원생태 장백산 삼림 풍경과 독특한 조선족 민가가 서로 어우러져 흰 담백의 검은 기와가 정산 녹수를 써놓고 민속경관 산책로가 마을 경치를 이어주어 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76세인 촌민 홍 5A급 풍경구 마을 등 여러 영예를 받았으며 올해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 시범촌으로 선정이 되어 전주 변경향촌에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산촌의 이런 변화는 우리 주가 향촌진흥을 힘써 추진하고 생태 우선 발전 이름을 실천한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향후 두산촌은 이를 계기로 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주거환경을 최적화하며 민속문화를 깊이 발굴하고 사계절 문화관광산업사슬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향촌진흥의 새로운 시범명함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의 군대 편제를 통일할 때 관한 선언 발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6월 3일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은 6.3 지시서한을 하달해 동북항일 투쟁 형세를 분석 판단하고 여러 반일 무장을 연합하여 동북항일 통일 전선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해 8월 1일 대표단은 국제공산당 회의 정신에 따라 8.1 선언을 기초했으며 10월에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국내 각층이 내전을 중지하고 손잡고 항일연군을 조직하며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936년 2월 20일 두 문건의 정신을 관찰하기 위해 양정우, 왕덕태, 조상지 등 동북 각 항일무장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편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동북항전 형세의 순응에 항일부대의 지휘체계를 통일할 것을 제기하고 동북인민혁명군, 반일연군 및 각지 유격대를 동북항일연군으로 통일적으로 개편하며 련군 총사령부를 건립하고 각 반일무장을 받아들일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언은 파벌을 가리지 않고 여러 민족이 단결하여 전민 항일에 나선다는 우리 당의 방침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동북항전 역량을 응집하고 동북항일연군의 정식 건립과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0: 2025년도 연변본보기 발표활동이 10일 오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주에서 연변본보기로 평이된 인물 77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주당의 선전부와 주정신문명건설 지도위원회 판공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변본보기는 기청 추천, 부문 연합심사, 종합 형의, 사회 공시 등 여러 차례 엄격한

0: 한 선발을 거쳐 총 77명의 선진 전행을 평의했습니다. 연변 본보기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타인 돕기 본보기 24명, 중직 기여 본보기 33명, 성실신용 본보기 7명, 효로 애친 본보기 9명, 정의 용감 본보기 4명입니다. 활동은 본보기 영상 방영, 현장 시상, 본보기 대표 인터뷰, 문예 종목 등 형식으로 펼쳐져 주변에 매 한 명 본보기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성실신용 대표 백경문은 성실 경영의 최저선을 굳게 지키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변경 민경 조기는 기층의 뿌리를 내린 16년 동안 일터를 굳게 지키며 집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음식점을 격려하는 김순금은 단인 간 만여 개의 애심 도시락을 무료로 나눠주며 타향의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매 하나의 평범한 이야기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 본보기들에게는 세상을 놀려오는 장근은 없었지만 날마다 견지해온 고수와 헌신, 선량함과 용감함으로 선을 지향하는 정신적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활동에서는 노후와 내가 함께 등불 속의 중국, 중화효도 등 문예 종목이 공연됐습니다. 여러 민족 배우들은 한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형제자매처럼 지내며 서로 돕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발표 활동은 본보기의 시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을 지향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는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 대중들의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강대한 정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연변 변경 관리지대, 도문 변경 관리대대, 향상 변경 파출소 민경 조기입니다.
1: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0: 연변 본보기 칭호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저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묵직한 책임이기도 하죠. 향후 사업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전심전력으로 관할 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하면서 연변 변경 발전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길림대학 제2병원, 왕청인 인민병원, 파견주재 부원장, 교건항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저는 왕청 사람들과 연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길림대학 제2병원과 왕청현 인민병원을 긴밀히 연결했습니다. 오늘 이런 칭호와 영예를 받게 되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 교량 역할을 잘 수행해 길림대학 제2병원의 가장 우수한 의료 자원을 연변주에 가져오고 연변 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가 10일 연길 1978 문창원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근 60개 유명 불고기 브랜드가 연기를 모여 기의 겨울음, 미식 품평, 문화 관광 융합을 일체화한 여름철 미식 성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조리협회 연길시 상무국,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맛있는 불고기 대대로 전승을 주제로 했습니다. 활동은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연길생활축제에 의탁하고 연길 특색 불고기 음식 문화에 립각해 조리기의 전승, 업종 교류 승격, 문화관광 소비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연길 불고기 도시 미식 명함을 1층 빛내고 특색 음식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과 쌍방향 에너지 부여를 추진하게 됩니다. 경연은 세트 메뉴와 특색 음식 등 2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현장에서 세트 불고기 음식을 완성하고 특색 장의 구이 요리를 조리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 정교한 굽기 기예, 식재료 배합 창의성과 요리 혁신 이념을 보여줘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특금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여러 상을 평의해 량질 불고기 요리와 업종 표준 음식 브랜드를 전방위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북경 취점 음식 유한 책임회사 부총경리 주봉입니다. 연길에 오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 선수들에게서 더 많은 구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성, 자치구, 직하시의 21개 도시에서 온 59개 기업, 80개 참가팀이 참가해 기회를 겨루고 대결을 펼칩니다.

0: 전국조리협회 불고기 전문위원회 주임이고 모국 불고기 공동 창시인인 림박입니다. 경기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교류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수확도 얻기를 기대합니다.
1: 중국 부녀 발전기금에서 조치하고 성부녀 연합회에서 주거나 가정건강 촉진회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공익 프로젝트 추진회의 및 주제 선전 인도 활동 일전 안도현 송강진 송화천에서 있었습니다. 주부녀 연합회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성부녀 연합회에서 대폭 지지한 데 힘입어 프로젝트 가동식이 우리 조에서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촌 가정의 위생 건강 상식을 보급하고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 이름을 처음판에 대해 초점을 두었습니다. 활동은 주제 강연, 과학 보급 자료 발급, 청결 선물 꾸레미 배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농촌 여성과 광범한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도와 육성을 펼치고 대중의 청결 위생 관념을 지속적으로 다지며 향촌 가정의 문명 소양을 높이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성내 고니 전문가들은 가정위생 및 청결 지식, 향촌 여성 건강 지식을 둘러싸고 두 차례 전문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참가 대표들은 마을의 깨끗한 가정 시범 가구를 참고하는 동시에 송화촌 전체 농가에 청결 선물 꾸레미를 발급하여 건강 봉사와 청결 물자를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동풍촌 촌민 진연입니다. 집안 청소와 위생 정리에 관한 실용적인 방법을 많이 배웠고 여성 건강 지식도 알게 됐으며 청결 선물 꾸레미도 받았는데 매우 실용적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위생적인 좋은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동시에 주변의 여성들과 이웃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강한 향촌 터전을 함께 가꾸어 가겠습니다. 성부녀 아동기금의 비서장 리선아입니다. 이번 활동이 길림성 연변주에서 펼쳐지게 되면서 길림성의 깨끗한 정원 아름다운 가정 프로젝트와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 기청 향촌의 건강 리념과 청결 지식을 전하고 사랑의 물자를 보내 기청 가정의 따뜻함을 가져다 줬으며 길림성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탁을 해 주부녀 연합회에서는 연변을 적극적으로 선전 소개하고 전주 광범한 여성들이 향촌 주거 환경 정돈의 선봉대와 조력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솔하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 깨끗한 가정에 행동을 심하여 여성들의 실제 행동으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0: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7월 11일 저녁 6시에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

0: 우울증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향백에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열흘 동안 진행했던 우대 활동, 지금 공동체에서 아직까지 끊으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하루씩이라도 연장되는 이런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걸 이런 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지금 우리 약을 살 때 더운 여름철을 잘 보내게 되는 이런 제품, 우리 찬스베이라든가 매트라든가 선풍기라든가 공기정화기 이런 걸 모두 맨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집에서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제품.

0: 연비로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우리 283-0666번에다 연계한다게 되면 우리 이 우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청하초 발행인분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약사인데 경제상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기회 그리고 여름철 이런 제품들을 면비로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하초 발행인분은 우리 인삼로경하고 함께 3대 진귀한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원의 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고 중약효과 그러니까 우리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그래요
0: 그래서 네. 좀 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우리 병치료까지가 없다고 진단받았던 분들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모두가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는데 그 우리 중에서는 음식이 위에 들어간 후 식물이 소화하고 흡수는 위하고 소장에서 진행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비장이 전화 공룡에 이러해만이 수곡이 정량 영양으로 전화돼가지고 이러한 영양이 사방에 관계돼가지고 전신이 수송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1: 네.
0: 이야기를 하십시오.
2: 예. 열심히 듣고 제 말이 맞습니까?
1: 네.
2: 예, 열심히 듣고 예, 이 약을 선택해서 예, 3년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오장육부의 음양을 위해 비명시켜가지고 예, 병치료를 하는 예,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죠. 예.
2: 예, 동청하초는 또 예, 발효해서의 한 약이라 예, 그 효능이가 30% 넘는다 하니까 예, 정말 효과가 대단히 좋은 약입니다.
0: 맞죠.
2: 예. 우리 부부간에는 예, 둘 다 다음 면역력이 약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예, 봄과 가을이 되면 예, 맥이 없고 피곤하고 예, 귀에서 그냥 소리 나고 예, 정신이 얼빤하고 예, 눈이 뿌옇게 해서 예, 고생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이 3년 먹는 어간에 예, 이런 현상이 예, 다 해결됐습니다.
0: 맞죠.
2: 예.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예, 잘 됩니다. 우리 부부간은 어떻게 되겠는지 예, 둘 다 저혈압입니다.
0: 아, 예.
2: 그래서 예, 머리도 아프고 예, 혈압이 내려간다면 예, 맥이 없고 이랬는데 예, 예, 이 문제를 예, 해결했습니다.
0: 맞지요?
2: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나빠서 예, 가슴이 침침하고 했는데 예, 지금은 예, 그런 현상이 없고 예, 산소 호흡이 잘 되면서 예, 가슴이 편안합니다.
0: 맞지요?
2: 예, 그리고 저는 예, 위수성 위염이 있어서 예, 고생을 했고, 예, 우리 남편은 예, 위로 수술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밥을 예, 때가 네. 많았습니다. 그래, 위가 나빠서 그런지 20년 동안에 예, 변비를 예, 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 변비를 한 데다가 또 예, 거기다가 또 치질까지 있어서 예, 치질 수술도 했댔습니다.
0: 아, 예.
2: 예. 이렇게 예, 고생고생하고, 예, 우리 남편은 예, 위를 수술했는데, 그게 예, 어제 그런지 배가 아프면서 예, 설사를 그냥 하고, 예, 이래서 고생고생 많이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 대달 먹으니까 일주일 사이에 다 해결됐습니다.
1: 그래요. 네.
0: 예, 해결 하십시오.
1: 여보세요.
0: 자꾸 끊으세요.
2: 예, 염증 해결에도 예, 아주 예,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0: 맞지요?
2: 예, 그리고 예, 동맥경화로 예, 저는 예, 위에서 전부 떼소리 나고, 머리 아파서 고생고생 했는데, 이 증상도 예, 다 해결됐습니다.
0: 맞지요? 예.
2: 예, 그리고 허리 다리가 아파서 예, 굵기도 힘들었는데, 예, 지금은 예, 얼마든지 걸어 다닙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약은 예, 정말 우리 나 먹은 사람들에게는 예, 최고 약입니다.

0: 것 같습니다.
1: 그렇지요.
0: 예, 그래서 예, 우리 나 먹는 사람들은 이 약을 예, 나는 꼭 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먹어봐야 압니다.
1: 맞지요.
0: 예, 우리는 예, 처음에 뭐 동충하초 동충하초 하니까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예, 이 약이가 예, 우리 연세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약이구나 이런 걸 예, 감촉하게 됐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그래서 예, 에, 노인들께도 이 약이 좋거니 예, 노화 방지에도 좋고 또 염증 치료에도 좋고 이러니까 예, 예, 이 약은 예, 우리 예, 마땅히 먹어야 되겠다 얘기를 하면서 예, 어저께 유래도 가고 산 거는 예, 우리 동서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예, 아홉 가구 살려 합니다.
1: 그러십시오. 2833-0666번에다 예, 지금 연결하게 되면 예,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분도 더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예. 이게 우리 그 활동 원래는 끝났는데 지금 예, 예. 예, 아직까지 공장 측에서 끝내라 말이 없기 때문에 뭐 하루를 더 할지 이틀 더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그쳐 사야 됩니다. 예.
0: 예, 예. 오, 정말 좋습니다. 맞죠?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천하초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1년 거의 먹었습니다. 어제 먹는가 하면 예, 원래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예, 후두후두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예, 예, 예, 띠구서리, 걸구서리, 석유황당하고 숨도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밤에 자다가 숨이 딱 막히는 것처럼 숨이 올라와 와서 일어나 앉아서 두드리면서 이래 고장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동천하초로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거는 1년 거의 먹으니까 이런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영 숨쉬기도 좋고 땀도 편안하게 잘 잡니다.
1: 맞지요.
3: 예. 그리고 예, 해가 조절이 잘 되었습니다. 저는 예, 노공도 좀 있습니다. 그래나가지고 예, 항상 머리 어지럽고 골이 아프고 예, 정신이 땡 하면서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랬댔는데 예, 이 약을 먹은 다음에부터 예, 혈압이 온정됩니다.
1: 맞지요?
3: 예. 혈압이 온정되어가 되나, 예, 영 정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예, 밤이 뭐, 예, 특히 낮에보다도, 예, 밤에 잘 수 없어 됐습니다. 머리에서 너무 소리 나니까. 그런 게, 이거 먹은 게, 머리에서 소리 나는 거는 정말, 아무도 없이 없어도 얘가 하잖아, 예. 밤에 잠 잘 자고.
1: 맞습니다.
3: 잠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나고, 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지요?
3: 예. 그리고 예, 이게 거기 발효균균이 돼가지고 30배 다른 약에 비해 30배 효능이 있다 잼까. 나는 위가 나빠가지고 예, 밥 먹기 싫고 먹으면 예, 속이 더부러 가면서 꽉 찬 것 같으면 내리 아이가 가지고 계속 두드리면 좌지를 먹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예, 그런 증상이 이거는 아이 나서서 밥을 잘 먹으니까 되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요.
3: 이 맥이 납니다. 밥을 잘 먹으니까 되나.
1: 맞습니다.
3: 아무래도 이게 발효된 약이 돼가지고 그렇게 효과 좋은 것 같으려 합니다. 그래지 해발이 4,500m 높이에서 이 고산지구에서 자란 신기한 약이 아니고 뭐 약재고 뭡니까. 이 겨울에는 벌레나 요즘에는 풀로 자라고 이 발효시킨 게 되나 그런지 약이가 예, 다른 약이 먹는 약에 비해서 예, 그 효과가 예, 특별히 좋습니다.
1: 맞지요.
3: 그러니까 되나 예, 원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예, 물건을 어디다 둔 거 찾지 못하는 역세를 예, 했댔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맞지요.
3: 기억력이 영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예, 기억력이 좋아지고 이렇게 떠니까 되나 예, 예, 저기 계속 묵겠는데 어제 원래 살려고 했는데 돈이 오지 않아서 못 샀는데 오늘이 살 수 있습니까?
1: 됩니다. 아직 예, 끊으라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 우대 활동대로 합니다. 그리고 2833-0666번에다 연결하게 되면 우리 그 우대 활동도 그대로 다 드리게 되고 동청아초 발효균분도 더 드립니다. 이런 게 빨리 다그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그러면 오늘이는, 저기, 배달 받겠습니다.
1: 2833-0666번에 예.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 예,
3: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도 동중하철 쓰는 화학 가족입니다. 둘 다 듣는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각종 질병이 많아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혈증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나고 혈압 조절이 안 되고 그것도 이전부터 나는 이렇게 산소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아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은혜를 하품했습니다. 불금에 하품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나면 내게 애 난다 말입니다. 예. 그래던 게 그게 없어져서 얼마 돈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
3: 지금
1: 예,
3: 가만있어도, 가만있어도 예, 하품 아예 한다. 하품하고 조금 무슨 이 손으로 뭐 일하고 정신 집중해서 뭐 하면은 괜찮고, 뭐 아예 뭐 하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1: 그러니까 예, 하나는 예, 혈액순환. 예. 그리고 예. 산소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산소란 예. 거는 체내에다가 저축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저축하지 네. 않은데 근데 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혈액순환을 따라서 산소라는 게 머리에다 공급하게 되는데 몇 분간이라도 예, 그 네. 산소라는 게 공급해야 되면 식물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 손이 많은 하품 잡고 난다는 게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산소 부족이라고 진단받게 되는데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산소라는 것이 혈액을 따라서 머리에 가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예,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런, 자꾸만 그런 별로 생각이 다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에 예, 염증이 심했습니다. 식도염도 있고, 그런 기관지도 있고, 이사, 매흡, 치랍니다. 예. 매흡, 치라는 게 있다면 이랬습니다.
2: 네,
3: 그래서 예, 예, 저는 예, 이렇게, 혹시 그, 아, 밥을 먹게 되면 예, 물을 먼저 아이 먹고, 어떨 때 배고프면 밥을 먼저 마른 밥을 훌, 이렇게 꿀꿀 떡는 거 뭐, 그게 너무 아이 간다 말이나 딱 그렇게 써. 그 다음에, 물을 아무리 먹어도 아이 내려가고, 용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그리고
1: 그 매혈치라는 게 여성분들한테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경하고 관계했습니다.
3: 아.
1: 신경,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쨌든 폐공능자로 인해서 무슨 목에 염증이 있다거나, 예, 뭐 잘 넘어야 간다거나, 예, 이런 네. 것이 동청하초 발육기면에서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 그 혹시 목이 긁히나 쪼낙 먹기만 하면 예, 그게 내려가서 그것도 아무로 한 곱씩 먹고 이래도 잘 내려가고 그랬던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1: 맞죠. 예.
3: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렇게 밤에 잘 때는 지말로 지 올라와 다리로 지 올라와서 그래 원래 잠을 잘 못 자는 데다가 지 올라오게 되면 그거 보내려고 남편하고 둘이 주물고 이래고 나면 잠을 깨서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1: 그런데
3: 지금 예, 잠도 잘 잡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던 게 지다 올라오고 어쨌든 내 먹어볼까 동청하서 이사에 없습니다. 지금 광고를 많이 하는 데서 예, 무슨 어둠의 고도 높은 저기 그 해발 뭐 얼면에서 난 이야기다 고산중등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래고 광고를 하는데 그래도 동청하초밖에 없을 때다 먹어보니까 먹어본 사람 모른다.
1: 맞지요.
3: 먹어보니까 동청하초 야 세상에 좋은 이야기구나. 그 발효를 하고 다른 약국에서 30대가 더 효과가 좋다 하니까 정말 먹어본 사람 먹어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1: 맞지.
3: 그래서 예, 선생님 저는 이렇게 계속 사는데 원래 이렇게 약이 거의 없어서 어제 살려고 했는데 어제 미처 돈을 준비 못해서 예, 못 산데 오늘 내 14각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 되지요. 오늘
1: 그러십시오. 지금 예, 아직까지 끊으라는 말이 없으니까 283에 네. 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두 분이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나도 동천 하천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어째 썼는 감이 추위 와서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그거 저는 한 반년 전 거의 쓴 것 같답니다. 저는 아약이 있다 예. 손도 막 떨기고 예. 골수 소리 나고 예. 이래서 여러 가지 별 많습니다. 위도 나쁘고 예. 그 다음에 밤에 자지 못하고 예. 수면제 계속 먹었습니다.
1: 그래서
4: 방송을 통해서 예. 이렇게 동전하초 좋다고 예. 말씀드리고 예. 나가서 또

0: 들으니까 그 약이 뭐 더 좋다 하더라. 나도 이것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선택했습니다. 이 약을 선택했는데,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
0: 한 달에 한 번 먹으니까, 예. 아이.
1: 부담이 없고.
0: 식전에 한 번 예.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딴 약은 하루 세 번 먹었던지, 말았던, 어떤 건 네 번도 먹을 때야 되고, 두 번도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1: 그랬겠죠.
0: 이게
1: 예.
0: 얼마나 허랍니까? 중약을 만들었지.
1: 맞습니다.
0: 그 다음에 이게, 예, 이 골에서 소리 난 게 떨어야지. 또 이게 유명한 병입니다.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돈 그저 보름이 양천을 벌러덩 써도 떨어 하나 타지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을 선택했는데 어찌나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장
1: 맞죠.
0: 효과
1: 예.
0: 영 빠릅니다.
1: 맞습니다.
0: 효과 중량은 영 빠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잠도 어떻게 잘 오는지 수면제를 먹어도 한 시간 두 시간 자는데 장밤 어찌나 잤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고 예. 나가서 이렇게 놀라다니 보면은 아이 암기 할머니는 무서워 잡사 이렇게 건강한가 한 백시 안 깼다고 이랬다.
1: 그래서 예.
0: 이거 예 그래서 이 동전합절 써서 이렇다고. 그 나도 우리도 그 써볼까 기리덕만 기리면서 써보라고 했습니다. 써보라고 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고 위에 올랐습니다.
1: 그렇죠.
0: 얼마나 좋은지 뭐 기분도 좋고 예. 그다음에 예, 내 우울증 증사 있었습니다.
1: 아.
0: 그것도 예, 이롭습니다. 시장 우울증이
1: 맞습니다.
0: 우울증도 못된 병인데 떨어진다. 기분이 나쁘고 예. 막 그래서 좋지 게 이랬던 게 불안하던 게 그게 없어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시장이 예, 개화라게 그냥 기쁘게 삽니다. 내 혼자 있지만 해도
1: 아, 예.
0: 그래서 예예 그래서 노인에는 내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난 이 동전아들이 유명한 좋은 약이 돼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번 활동이 이렇게 좋으니까 예, 좀 싸자고 내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두 분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제전 나왔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예. 우리도 예, 이 동청아 쓰는 가족입니다.
2: 네.
3: 어떤가 하니까 잠은 못 자고, 예. 정신이 잘 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소화에도 그런 게 소화도 잘 되지 않고
1: 맞습니다.
3: 깊게 한 일 돼서 그냥 별약을 다 써도 이제 다른 사람은 떨어진데 나는 이게 떨어야지 됐다. 그래서 고생 끝에 정말 이거 선택한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잠 못 자고 기억력이 없던 게 잠을 영 잘 잔다.
1: 맞지요.
3: 잠 잘 잘까 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하겠습니까. 기억력도 없고 그렇던 게 잠 잘 잘까 지금 기억력도 돌아섰습니다.
1: 맞습니다.
3: 기억 못하던 거에 지금은 예. 정말 다 기억하고 고래 생생하게 열에 떠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3: 특히 기억력이 좋지 않을까 만날 근심해서 이게 치매오지 않을까 해서 그랬댔는데 아예 바로 약을 먹어서 이렇게 돌아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3: 예 정말 내 선택 잘했다고
1: 맞죠.
3: 우리 다 선생님이 강의 잘한 덕분에 이런 발의 견분 쓰니까 정말 어디 약에 비할 수 없이 좋고 그 효과가 대단해 빠르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그 심장이 또 나빠 그래. 아, 이 기관지 그래서 칼에 딱 붙어 그래. 이러다 보래.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떨어질까요?
1: 맞습니다. 예.
3: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 이게 이랬는데 어째 다 이렇고 나가서 마음대로 할도 할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 그렇지요.
3: 그래 예. 이번에 할도 영 좋습니다. 예.
1: 예.
3: 그래. 이 할도 이럴 때 또 좀 싸서
4: 떨어진다만 그래서 내 일리할도 깎아서 하자고 예. 지금 그립니다.
1: 그래 집시오. 우리 약에서 효과를 예. 보신 분들은 예. 이 많이 예. 드리고 또 우리 집 여름 계절 이런 또 보내기 좋은 이런 제품들을 면비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4: 예.
1: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에 예. 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시

0: 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비장이 좋지 않거나 또 우리 위가 좋지 않게 되면 다른 장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위가 공작하는 거는 아침 7시부터 9시. 근데 이때 내가 우리 밥을 먹지 않거나 주문길이 바쁘대서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9시부터 11시 사이에 비장이 공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0: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화계통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알파 분해균이라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을 살 때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책장을 가득 채우면 마치 지혜가 내 것이 된 듯 착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은 단지 그릇일 뿐 배움은 읽고 실행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법. 오늘 하루 머릿속에만 머물던 다짐을 작은 실천으로 꺼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비워둔 공간이 많다는 건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웃음 가득한 하루를 행복충전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록을 알아보는 시간, 기상청의 이색 기네스 코너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재능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기록은 인류의 한계를 몸으로 보여주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리버티 베로스 양은 2007년생, 아직 어린 나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소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동작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유연하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작은 의미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등 뒤로 척추가 활처럼 접히는 건 기본이고 그녀만의 시그니처 동작인 리버티 로우다운은 마치 몸이 액체처럼 흐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단순히 관절이 유연한 수준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정밀하게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 리버티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 문제로 운동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냈습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구부리며 새로운 안무와 공연을 선보이고 결국 2024년에는 기네스북에 공식 표지까지 장식했습니다. 유연함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록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훈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믿기 어려운 기록.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머리카락 하나로 사람의 체중을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텍사스 출신 서커스 아티스트 레일라 눈씨는 이를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묶은 포니테일, 즉 머리카락을 묶어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전신을 매달아 무려 25분 11.3초 동안 버텨냈습니다. 이 도전은 단순히 머리카락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두피를 통해 머리카락을 지탱하는 근육, 체중을 분산시키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을 견뎌내는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레일라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 이 기록을 세웠는데요. 수많은 관중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라이브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더해졌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매달려 흔들리며 버티는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묘기를 넘어선 하나의 퍼포먼스 예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은 듣는 순간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인도의 퍼포머 그란티 씨, 별명은 드릴맨. 왜 이런 별명을 얻었냐면은 그가 혀로 보여주는 묘기가 마치 전동 드릴처럼 빠르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초 그는 기네스 기록에 도전해 단 1분 만에 57

7개의 선풍기 블레이드를 혀로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날개가 회전할 때 그 속도와 날카로움은 상당합니다. 손가락조차 다칠 수 있는데 혀는 훨씬 연약한 조직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혀끝으로 날개를 탁탁 멈추며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재능을 넘어 고통을 감내하는 정신적 훈련과 반사신경의 결과입니다. 키란티는 이미 인도 내에서 인간 드릴이라 불리며 여러 묘기를 선보였고 이번 기록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면은 선풍기가 줄지어 놓인 무대 위에서 혀를 내밀고 하나씩 멈추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영화 특수 효과 같지만 이는 실제로 기네스가 공식 인증한 기록입니다. 그 순간 관중의 함성과 놀라움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간이 혀로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다소 충격적인 기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태생으로 현재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윌리엄스 마르틴 산체스 로페즈 씨는 눈을 소켓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능력으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무려 약 1.88cm까지 앞으로 돌출됩니다. 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갑자기 눈을 앞으로 밀어내듯 돌출시키는 모습은 마치 만화나 특수효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윌리엄스 씨는 이를 실제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냅니다. 눈 주위 근육을 조절해 안구를 앞으로 내보내는 방식인데요. 이는 훈련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묘기는 보낸 사람에게 충격과 웃음을 동시에 주지만은 기록을 세운 본인에게는 수년간 연습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기네스 측은 이 기록을 공식 인증하며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는데요. 단순히 괴짜 묘기로 치부하기에는 인간의 신체가 가진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록은 형제애가 만든 경이로운 도전입니다. 웬남 출신의 장형제, 국호와 국미엽, 이 두 형제는 서로의 머리 위에서 균형을 이루며 놀라운 묘기를 선보여 왔습니다. 2017년 형 국호의 머리 위에 동생 국미엽이 거꾸로 서 있는 상태로 무려 90개 계단을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체력이나 균형 감각을 넘어 형제 간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눈을 가린 채 형의 머리 위에 서서 10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단 53.97초 만에 성공한 겁니다. 이들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고개를 넘어 예술로 평가받습니다. 전 세계 오디션 프로그램과 공연 무대에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가장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형제의 협업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재능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스스로 눈이 들어오는 그 작은 선들, 잔주름과 굵어진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주름은 나이와 더불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습관과 환경, 감정상태가 얽혀서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같아 보여도 그 원인은 수년간의 작은 습관이 누적돼 나타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작은 실천으로도 자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과학적 원리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실전 방법들을 섞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 특히 자외선은 피부 로화의 가장 큰 외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단백질을 끊어버리거나 약하게 만듭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손상되면 피부가 탱탱하게 버티지 못하고 처지거나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더불어 자외선은 멜라닌을 자극해 색소 침착도 만들고 반복적인 미세 손상은 피부 재생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니라 장기적인 피부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실전 꿀팁으로는 낮에는 항상 광범위 차단에 선크림 자외선 차단 지수가 30 이상을 바르고 야외 활동 시 2시간마다 덧바르기, 모자와 선글라스 사용, 그리고 가능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세럼을 아침 루틴에 더하면은 자외선으로 생긴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는 충분히 촉촉할 때 표면에 잔주름이 펴지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은 표면에 미세선들이 더 쉽게 굳어져서 영구주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분 관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내부 수분과 외부 보습인데요. 내부적으로는 활동량이나 계절에 따라 물 섭취를 늘리고 염분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먼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을 바르고 그 후에 유수분을 막아 수분을 가두는 크림이나 오일을 듬뿍 발라주는 레이어링이 효과적입니다. 또 뜨거운 물로 세안하거나 장시간 뜨거운 샤워를 하면은 피부가 더 건조해지니 미지근한 물을 쓰고 환절기는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보습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민감하다면 자는 동안 바르는 충분한 보습제 하나라도 자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꿀팁 시간에는 주름 관리법에 대해서 뭐 두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모든 것이 작은 습관의 누적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속 변화를 한다면은 작은 변화가 쌓이면은 6개월, 1년 뒤 거울서 얼굴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꿀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에는 재능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 주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며 나의 언어와 경험으로 바꿔낼 때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배움은 잊히지만 작은 발걸음이라도 계속 쌓이면은 결국 내 삶의 근육이 됩니다. 오늘의 다짐을 놓치지 말고 한 줄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은 그 마음이 결국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졸레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역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려평회의였다. 며칠 뒤 이 집에서 려평회의가 열리었다. 회의는 짧게 끝났지만은 성과는 아주 컸다.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군대를 귀주로 돌리자는 모 대통령의 조장을 받아들였고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사천이나 귀주 돌래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고 우선 준이를 중심으로 하되 조건이 불리해질 때에는 준이 서북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홍군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되었다. 회에서 졸레는 독선적으로 오만한 리덕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해임된 누백승을 다시 총참마장으로 불러들이자고 제안을 했는데 찬성이 화끈하였다. 누백승은 공산당원들 가운데서 군사 경험과 자질이 가장 풍부한 사람 중에 하나이었다. 겉모습은 무던하고 소박하며 몹시 평범해 보였지만은 속에는 놀랍도록 강인한 성품이 감춰져 있었다. 1911년, 그러니까 유백승이 19살 나던 해였다. 그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라면은 검을 잡고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는 민족을 구해야지 어찌 제 한 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따은 머리를 쏙둑 잘라버리고 청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학생 군대에 들어갔다. 1915년 최악이 운남에서 원세계를 치고 나라를 구하자는 깃발이 높이 축혀들었을 때

요 백성은 사철에 있는 부롱에서 떨쳐 일어나 호국군 제4지대의 지도자로 되어야 한다. 이듬해 24살 나던 해에 그는 풍도 전투에서 머리에 총알을 두 발 맞았는데 한 발은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고 다른 한 발은 오른쪽 태양혈로 들어가 오른쪽 눈으로 나왔다. 중경의 개인진료소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설비가 초라하여 부분 마취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독일 의사가 칼로 살을 찢고 저미는 동안에 마치 남의 일처럼 신음소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술이 3시간이나 걸리는 바람에 마취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중에 의사가 상처를 싸매면서 보니 의자 손잡이가 땀으로 질벅하였다. 많이 아팠지요? 의사가 묻자 유백승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뭐 많지도 않지요. 한 70번 남짓이 변했을 따름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의사가 화들짝 놀라서 물었다. 한 번 뵐 때마다 세어봤지요.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요백승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신이라며 우르르 보게 됐다. 이 청년은 나중에 려장까지 올라가면서 사천 전역에 이름을 날리었다. 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고통 속에서 구하려는 꿈은 군벌 혼전의 세상에서는 펼칠 수가 없었다. 결국 요백승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눈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처지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남창 봉기 때 그는 봉기군 참모장이었다. 봉기가 실패한 뒤 그는 나중에는 총참모장을 맡았다. 이처럼 전쟁 경험도 풍부하고 소련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조위를 닦은 장령이 홍군의 총참모장을 맡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었다. 하지만 리덕은 노백성을 못만 안경놈으로 외눈을 번뜩이야 한다. 원래 방아를 버리고 머리를 귀주로 돌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주얼레는 웃으며 말했다. 한번 멋지게 써봅시다. 당신은 전에 귀주 군대와 싸운 적 있지 않습니까? 다 옛날 일입니다. 요백승도 빙긋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저는 지금 홍군입니다. 그때하고 견주면 적어도 10배는 강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리었다.

눈앞에 들이닥친 폭풍에 왕가렐과 그의 형제들은 갈등 속에 빠지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맛보게 된다. 귀주에 들어선 주왕홍군은 4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난하고 편벽한 산간지대의 귀주를 구급 폭풍과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물론 귀주성 주석이자 25군 군장인 왕가렐이었다. 왕가렐은 지모나 용기에서 모두 수준급 이상의 장군이었다. 그는 몸집이 우람하고 행동거지가 소탈한 사람으로서 보는 사람 누구나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의려평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의리 빠지였다. 어제 왕가렐은 장계석

0: 이 고령에서 보낸 전보를 받았다. 홍군을 어서 막으라는 다그침에 왕가렐은 마음이 어수선하게 짝이 없었다. 오늘도 오전 내내 군사회의를 열었지만 사장, 여장들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늘여놓았다. 그렇잖아도 뒤죽박죽이던 생각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고 말았다. 왕가리는 얼른 집에 돌아가 아내와 의논하고 싶었다. 귀양은 산간도시라 길이 모두 짧았다. 성령차가 금방 부르릉 소리를 내며 떠나는데 벌써 동산 아래 자리를 잡은 호화로운 저택에 이르렀다. 왕가렐은 매번 집에 도착을 하면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삼층 건물을 흡족해서 바라보고 나였다. 아치형 장식이 아름다운 넓은 복도는 날마다 보는데도 늘 마음이 사로잡았다. 귀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왕가렐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1: 마님 계시나?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0: 호위병이 대답했다.
1: 어디로 가셨나?
2: 백마님 댁에 마작을 놀러 가셨습니다.
1: 어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
0: 그러더니 모자를 벗어 호위병한테 건네고는 집 앞을 서성거리었다. 빨간 가죽 장화가 벽돌 바닥과 맞다는 소리가 뚜벅뚜벅 무겁게 울리었다. 왕가렐은 귀주 북쪽에 있는 동제에서 태어나는데 어려서부터 옛 글을 많이 읽었다. 먹물 좀 들어있는지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가망눈 장군들보다는 백배 나았다. 하지만은 세월이 어수선하여 붓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대신 왕가렐은 주서성 같은 동제 태생 벗들과 사귀면서 총을 거머쥐게 되었다. 군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은 성승장구하던 때라 주서성이 여장으로 올라가자 왕가렐은 영장이 되었고 주서성이 사장으로 올라가자 바로 여장이 되었다. 이들이 바로 귀주 군벌 가운데 동제 계보였다. 주서성이 왕가렐을 아끼는 것은 동가렐이 담력과 지혜가 뛰어나 계략을 잘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그쯤 귀주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사천성 주석 원충민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때 주서성을 보고 원충민을 만나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서성은 칼피를 잡지 못했다. 간다면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붙잡힐 수도 있었다. 주서성은 의형제들을 불러 의논했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렸지만 요독 왕가렐만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며 가라고 하였다. 왕가렐의 분석은 제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원충민의 뜻은 지금 증원에 가 있으면 세력을 키워 장계섭과 겨루고 싶어 하니 이번 걸음에 절대 위험은 없다고 하였다. 모험을 좋아하는 주서성은 유서를 써놓고 사천으로 갔다. 원충민은 주서성을 보자마자 크게 반가워하면서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한스러울 정도였다. 원충민이 주서성을 사장으로 삼자 주서성은 혁명사장이 되었다. 곧 주서성은 딸을 원충민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 사돈을 맺었다. 뒷이어 원충민은 사람을 보내 무한정부와 손을 잡았고 정식으로 주서성을 25군 군장 겸 귀주성 주석으로 임명했다. 왕가렐도 부군장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다. 3년 뒤 주사장은 장계석이 보낸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순서대로라면 왕가렐이 귀두성 추석과 군장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런데 의형제 가운데 모광상이 그 자리를 발빠르게 가로챘다. 왕가렐은 분통이 터졌지만은 별 수가 없었다.

0: 깨달아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아, 소녀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수군 가중 예. 아내 이별
1: 그렇죠
0: 대목 예. 어려웠나요 여러분은
1: 어떠셨어요
2: 복습하기는 그래서
0: 하셨어요
2: 했는데 네. 그냥 제일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첫 시간에 그렇게 다 그렇죠. 쉽게 될 수는 없죠
1: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대목입니다
0: 그렇죠
1: 짧지만 굉장히 안 저 안에 네. 저 굉장히 많은 식임새 네. 그런 기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만 네. 그 뜻을 좀 잘 또 더 잘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예. 네. 별 뜨고
1: 네. 그렇죠.
0: 참 이 또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1: 예.
0: 그 예전에 배우셨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에이.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1: 그렇죠.
0: 차츰차츰 아 안일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1: 예,
0: 안일이도 톤이 있거든요.
1: 오, 그렇죠. 에이.
0: 에이.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냥 따라 듣다 보면은 예. 됩니다. 다 돼요.
1: 네. 예,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0: 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1: 예. 예. 나 그러면 안일이부터 한번 좀 지나가 보실까요?
0: 예. 그럼요.
1: 예.
0: 자,
1: 별주부라는 그 별은 자라라는 뜻이고,
0: 네.
1: 주부는 벼슬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0: 영궁에서도 그렇죠. 영궁에 있잖아. 네. 옛날에 우리가 네.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전에. 네.
1: 그렇죠.
0: 예. 네.
1: 영왕이 우연히 입병을 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그 영왕 네. 나라에도
1: 네.
0: 그 관직이 다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0: 아주 여기 사람 사는 인간 세상 갖고 보면 네. 그 좀 보기가 좋겠지만 관직들을 불러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오징어며 조개며
1: 그렇죠. 네, 다 있죠.
0: 네. 잘하며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신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고 조개가 나고 방개가 나와서 내가 또 살리겠다 했는데 그 방개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방개가 너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내가 가서 요 집게로 가서 토끼 배를 착 갈라서 네. 가져오겠다.
1: 토끼 간을
0: 그렇게 갈라 꺼내야 되는데 없죠. 그렇죠. 방개는 네. 제일 찾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바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꾸중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환우가 귀엽다는 거는 용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그랬더니 도사가 내려와서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날 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인데 누가 가서 구해오겠냐 그랬더니 다들 나와서 내가 구해오겠다 했지만 네. 별주부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별주부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귀한 손이에요. 네. 공신 4대 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안에 뼈대가 있고 그렇게 교양이 있는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그러면 너가 가라 해서 별주부가 가는데 별주부 어머니께서 듣고 보니 별주부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세상을 나갔다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육지거든요. 육지요. 육지에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아들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고 극구 만류하고 근데 계속 또 잘 또 이렇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봉대 있사오리까. 그래서 별주부 모친 하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거니와 이거는 우리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예, 드러내는 거죠.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직위를 보기하여는 네가 그만한 다짐이 있느냐 정말 갈 거냐 그거죠. 그만큼 정말 충심이 있느냐를 한 번 더 예, 다짐을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내가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하고 이제 어머니랑은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내한테 또 어떻게 또 얘기를 잘 해야 될 거잖아요.
1: 그럼요.
0: 아내랑 또 굉장히 정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그 학발 못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우소. 그렇죠.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하오라는 네. 그거죠. 네. 거북이들이 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렇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잘 맡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별주부 마누라는 좀 뭔가 아쉬움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쉬워하고 둘이 좀 애틋한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럼요. 예. 이야기가 그 예전에 그 뭐 그렇죠. 수군가 예. 이야기거나 뭐 춘향가거나 흥부가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또 우리 할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0: 그렇죠.
1: 윤수모 학생도 들었죠. 이런 이야기는. 예. 이렇게.
0: 들었던가요?
1: 들어왔죠. 예. 예. 다시 세 세대대로 이렇게 전해온 예. 이야기잖아요. 예. 예. 설화.
0: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안일이부터 네. 한 번 더 네.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자,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약을 구하러 가는디.
2: 약을 구하러 가는디.
0: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2: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0: 그렇죠. 또 여기 안일이지만은 또 뭔가 어조가 있죠. 네.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2: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0: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그러헌 줄은 그렇죠.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헌 줄은
0: 내 이미 알았거니와
2: 내 이미 알았거니와
0: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2: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2: 잠깐
0: 잠깐
2: 잠깐
0: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그렇죠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0: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1: 침실로 돌아와,
0: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부인의 손길 잡고,
1: 당상우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당상우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1: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1: 그렇죠.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까지는
1: 받침으로 읽지 마시고,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1: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0: 네.
1: 창조죠.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는데 굉장히 몇 글자가 안 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별주부 마누라가 자
0: 별주부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박자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박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별주부야 별주부야.

포인트는 여보나리 여보나리 여보나리 이 이를 잘 밟고 가셔야 대소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보나리 여가 아니라 나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마주 또 주에 주에 뒷받침을 붙여주세요. 마주 또 자 마주 또 그렇죠. 맛좋은 맛좋은 까지 듣고 온몸으로 님 받침을 쳐주세요. 맛좋은 아니고 맛좋은 자 맛좋은 들으세요. 정도 하는 들으세요. 맛좋은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흐미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빨리 청소.

0: 돼. 못 입고 가는 곳이네. 자, 언제 가라?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네. 야, 쉼소리가 아닌데?
1: 그럼요.
0: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없으세요? 살짝 어색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포인트를 다 잡고 가시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무어의 어의 어가 길죠? 무어의 끝소리 꼬리를 밀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버리시거든요. 무엇을 슬이 중요하시니까 지금 네. 감각적으로는 그런데 슬이 안 중요합니다. 슬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어요 끝을 잡으셔야 꼬리를 코꼬리를 갖고 가실 거예요. 무엇을 그다지 못디에서도 이의 끝 소리가 중요합니다. 못 잊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 잊어요.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실까요? 무엇을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무엇의 끝꼬리를 무엇을 그렇죠. 슬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표면에 우리가 좀 사기 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자,
2: 무엇을 그다지
0: 뿌리
2: 못 잊어요.
0: 그렇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반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가셔야 돼요.

0: 요 하셨죠? 요 그대로 당상학발. 자,
1: 당상학발.
0: 보세요. 지금은 당상학발 이렇게 되거든요. 입이 다 열려 있죠. 당상학발 듣고 가실게요.
1: 당상학발
0: 정도가 아니라 상 듣고 가겠습니다.
1: 당상학발
0: 학발
1: 학발
0: 학발 아니고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맞이할게요. 학발
1: 학발
0: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잘하십니다.

0: 친.
1: 그렇죠. 뭐 친해도 친은 안 중요함. 친은 나오게 됐어요. 뭐의 끝꼬리를 딱 가지고 뭐친 뭐친 멋지고 저선 자
2: 저선
1: 그렇죠. 저선
2: 저선
1: 서 두 글자로 하겠습니다. 저선
2: 저선
1: 건너가세요. 저선
2: 저선
1: 공대를
2: 공대를
1: 또 있죠? 공대를
2: 공대를
1: 대에서도 룰이 안 중요합니다. 공대 뜨지 마시고 공대에 애를 딱 주시고 공

0: 뭔 아니고 못나서 혀끝이 입천장을 찾아가세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렇죠. 아유, 잘하십니다. 아유. 이렇게 잘하세요.
1: 그러니까요.
0: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는?
1: 괜찮으시죠?
0: 가사가 있어요. 답이 없으시면은 이제 괜찮으신
1: 사설이 있죠, 여러분.
0: 괜찮으시죠?
2: 한번 따라.

0: 선생님 요 파서 그 제가 다 알아들어 그렇지.
1: 예, 연습하시면 바로 됩니다. 괜찮으세요?
2: 여러분 사설 있죠?
3: 예,
2: 있어요.
3: 있으신가요?
1: 예.
2: 가사 말이 있습니까?
3: 사설
2: 가사 말이 있습니까?
3: 있으실까요?
0: 있다.
2: 있습니까?
0: 아, 있지.
2: 아, 있어요.
3: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2: 네. 그 뒤에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네. 그 다음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공대를 못 잊어요. 뒷부분이 네. 딱 두 구절 있어요. 근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못 잊을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규중의 젊은 아내 그렇죠.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3: 예. 네. 그렇습니다.
2: 아유 판소리가 이제는 진도가 빨라지죠.
3: 저희들이 아주 아, 잘만 가십니다. 되시니까 또 그대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당상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까지 했죠? 군신 신 들어가지 마시고 신 지금 막 앞으로 가고 싶죠. 근데 안 가시죠. 혀가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은 큰 혀가 혀를 잡고 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군신 이렇게 앞으로 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혀를 자.

0: 유이
1: 유이
0: 장한 중성
1: 장한 중성
0: 중성 들어가시죠. 중성 그렇죠. 혀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꼭 그 표현을 할 때 혀를 앞으로 주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차하듯이 중성 중성 장한 중성 자 장.

0: 근데 지금 못 잊는 게 아니라 뭐 빨리 다 잊으실 것 같아요. 가사마저 이제 생각이 안 날 것처럼 못 잊어요. 하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갔으면 하는 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노래. 네. 그렇죠. 그리고 효중 젊은 아내죠. 네. 효중이라 그러면 집안에 젊은 아내가 생각이 나서 어쩔까. 거기 가면 그 뜻이에요. 교조자.
1: 교조.
0: 어서오세요. 첫 소리만. 교에만 힘을 주시고 바로 풀어주시면 교조.
1: 교조.
0: 지금은 힘을 탁 갖고 가시죠. 교조. 이렇게 가시죠. 그리고 첫 소리만 탁 해서 그냥 오는 힘으로 교조.
1: 교조.
0: 그렇죠. 교주까지만. 응을 아직 안 불렀습니다. 교조. 여기 소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공기로 걔를 밀어서 내가 할 겁니다. 그렇죠. 응을 거기다 붙인
2: 교중인데 지금
0: 그렇습니다. 교중 두 글자를 갖고 지금 세 글자고요. 네. 교중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래야지만 내가 교중에 있는 아내를 못 잊는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너무 쉽게 잊으시면
0: 그렇죠. 너무 쉽게 잊으시면 안 되죠. 교조야.
1: 교조.
0: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위에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가 아니라 교.

0: 어른 아내 철행지사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1: 아유, 애처롭네요.
2: 그렇죠.
1: 애처로워야 네, 돼요.
0: 그럼 조금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언제 가시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시 할게요. 교주 싸가야 돼요. 교주 어 밀어주세요. 어 거세서야 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3: 젊은
0: 아까 은을 닌 받침을 아래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마중해 주세요. 젊은
3: 젊은
0: 놓지 마시고 아내 그 손에서
3: 아내
0: 또 혀를 놓지 마시고 절행
3: 절행
0: 지사를
3: 지사를
1: 사가 강해 보이죠.
0: 차가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를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나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사를
3: 지사를
1: 오시고 아 선생님 너무 소리가 좋으신데요.
0: 너무 잘하셨어요. 사는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 끝꼬리가 중요합니다. 지사를
3: 지사를
0: 못 잊어요.
3: 못 잊어요.
0: 잊을 것 같은데요.
3: 못 잊어요. 못 잊어요.
0: 아이씨. 아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1: 끝이네요.
0: 예.
1: 와, 아무튼 지금.
0: 어떻게 너무 빨리 갔죠?
1: 빨리 갔죠?
0: 잘하시니까.
1: 놀라워요.
0: 잘하시니까.
1: 네네.
0: 예, 예.
1: 여러분 질문 안 하시면은
4: 언니 모르겠는데 저 세차고 언니 아 이제 미나 모르겠는데 무슨
0: 잘만 따라하겠습니다.
4: 아니 미나 모르겠는데 자꾸 알려지나 이건 집에 가서 하니까 나 이게 대수관 따라가는데 요 이제 두 번 따라하고 또 지나가겠다고 자꾸 어제 오늘 그리 급해 안 가? 막 땀이 바지바지 나.
1: 아니 어렵다 말은 얘기 안 하시니까
4: 아니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이 지금 아, 배우는 게
0: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저희도
4: 어느 게나 다 어렵은데 어느 거 물어봐 어느 거 아니 물어보겠습니까 그래 뭐 물어보겠
0: 저희들이 천천히 풀어가시면
1: 워낙 박수현 선생님이 네. 급하시거든요
0: 네,
1: 네, 네.
0: 네, 저는 정말 막 거의 막 예, 저는
1: 죄송해요.
0: 정말
4: 아니 그시 어제 거는 하니까나 이렇게 조금 그 괜찮은데
0: 그렇죠.
4: 오늘 건 이제 두 번 예. 배우고 자꾸 급해한가?
0: 예. 좀 급하신 거는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막 다 너무 잘하시니까
4: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0: 이거 너무 진지하시게 막
1: 가능하시니까 지금
0: 그렇죠.
1: 아니, 지금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배워야지.
4: 오. 아니, 전번 노래는 기실은 선생님 4월 16일부터 배웠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4: 예, 그게 얼마나 오래 배웠습니까? 이거, 요거는 어제가 오늘인데 무슨, 이것도 마지막 거 못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0: 그 너무 좋은데 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미란 사장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 좀 어려우실까요? 들어보셨습니까?
1: 네. 그 처음에는 네. 그 우리가 다 그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등이 그렇죠. 넓어진 소리. 그 창조에서 아자
0: 아장
1: 거 이 부분이랑 괜찮잖아요.
4: 괜찮으시고 이거 집에서 한 거는 옛말에 제가 연습을 했는데 이거 예. 오늘 거는 이게 깜깜하다고.
1: 아, 오늘 건 아니고요.
0: 오늘 건 당연히 네. 그렇죠.
1: 예. 그리고 뒷부분이 예. 사실 예. 앞부분보다 쉬워요. 예.
4: 그러니까.
1: 네, 뒷부분은
4: 들어와야 한단 말이죠.
0: 아, 선율이 그러신가요?
1: 네, 뒷부분이 규중에 규중이 좀 어렵고요.
0: 오, 예. 예. 예,
1: 규중은 우리가 그 예. 지금 선생님이 이걸 우리가 토막토막 내서
0: 예.
1: 한꺼번에 가면 너무 알아 못 들으니까 끊어서 그렇죠. 가서 그걸 또 그렇죠. 다시 이어서 하나를 하면은 예. 예, 그게 또 어려운 건데
0: 어렵죠.
1: 예. 근데 한 토막 냈을 때는 괜찮잖아요.
0: 예.
1: 예. 근데 예.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 앞부분이 좀 더 어려워요. 뒷부분은 괜찮아요. 그러세요? 뒷부분 우리가 판소리를 예. 배우는 부분에서 끊는 예. 뭐 지금 예. 여기는 그런 목이 없잖아요.
0: 그렇죠. 이어가면 되니까.
1: 예, 여기는 예. 그 양주 마주 떠 이 부분이랑은 예. 사실은 예. 예전에 배웠던 판소리에서
0: 예.
1: 그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있죠? 그렇죠.
1: 예. 예. 그 부분이랑 다 어렵지 뒷부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조심만 하면은 뒷부분도 어렵지 않다는
0: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아마 약간 네. 조금 그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네. 반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아까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니 그리고
1: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0: 그렇죠.

0: 젊은 아내 저랜지 살을 못 잊어요.
1: 그렇죠.
2: 미련이 아주 뺐어요. 미련이 너무 내 먹고 했어요.
1: 아 그러셨어요?
2: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예.
2: 또 있잖아요. 아니에요?
1: 당상악발.
2: 아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1: 아 잠깐만요. 저 혹시 놓친 게 있으실까요?
2: 이거 아 맞네, 맞네요, 말씀. 맞네요.
1: 아 맞는가요?
2: 예, 맞아요. 예, 예. 이걸 두 뒷부분에만 아 예, 여기 예. 있어요. 있어요.
1: 저 연습을 할 때 심청가를 하다가 춘향이가 나오거든요, 자꾸. 그래서
2: 헷갈리시겠어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수문가도 예. 지금 하면서 지금 별주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신봉사가 나오고 계속 너무 기니까 네. 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네. 별주부를 하다가 신촌이 나왔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2: 지금 가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1: 미련이 가득 남으셔야 돼요. 네. 정말 못 보내는 그런 나는 못 보내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면이라 그래서 계속 그 슬픔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너무 씩씩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상악발 고기를 다시 한번 쭉 한 번만 지나갈게요. 네.

친조상 홍대를 못 잊어요. 자, 탕상학발등 모두 친조상

0: 호흡하시고
1: 글못잊어요
0: 교조 어느 젊은 자 교조 어느 젊은 아내 철행자 철행 중요해요. 지만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사를
1: 지사를
0: 얼씨가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러면 못 잊어요. 이렇게 떨어지시죠. 뭔가 못디 하면서 이의 효이치가 효이치가 우리가 다리를 건넌다 그러죠. 네. 그 다리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못디 네.

0: 출루점에서 저요 건너가세요. 모니
1: 그대로
0: 얼씨구 아이고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2: 오늘 너무 급하게 왔어.
3: 그렇죠.
0: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서.
4: 아니 조성 사직을 못 있어요. 그다음 규중이 요거 한번 맡아주세요.
0: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정 젊은 아내 출행지 살을 못 잊어요. 이렇게 하시면
2: 끈적끈적 쫀득쫀득.
0: 오,
2: 아유 이걸 예.
0: 예,
2: 그 판소리의 매력이죠.
0: 그렇습니다.
2: 자, 오늘 시간에는 학생들 부담되게 좀 많이 좀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에 그래도 이제 마무리 또 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2: 급해 마시고요.
0: 예. 네.
2: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어머니 노래 증원회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순과 중에 아내 이별 대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5: 소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상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옷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옷부 한번 놀아보는디.

0: 江，江哈江。
1: 세상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

쓰레기를 재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 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 몽약입니다. 본 제품은 치명을 위주로 한 발미환이라 했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늑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 숨을 거기 힘든 이런 증상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과 폐경락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폐,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심폐리 심한 증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 하였죠.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표현에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어떤 분들은 기침이 나니까 단순 호흡기 통면 치료해서 그때는 좀 낫는 것 같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는데요. 근본 문제는 심폐혈을 쳐줘야 됩니다. 이래서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가래가 줄어들고 기침이 줄어들고 완전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0: 한 가게 가격은 199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신 한 쓰는 가족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우리 근거문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이 어머 붓기가 다 그저 예, 나서 그저 유리처럼 번쩍번쩍 한다. 그리고 숨이 헐떡하고, 예. 혈압 조절이 내가 차가 또 영 많고, 예. 그리고 감기 온다. 뭐, 그저, 그저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고, 예. 가슴이 뭔해서, 예. 꼼짝 매삼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빨이 아파서 통제 나그라고 예. 그리고 그런 저 언니가 거처에 지내시고.
0: 입에 냄새가 모질게 나죠. 예, 예.
2: 예, 그리고 맥박 지내 빨리 뛰어서 예. 꼼짝 못한다. 그 예. 사이 내 내약 먼저 빌었지.
0: 예.
2: 그리고 저 시각에 하나 그래 잡았는데 하나하나 지금 소진된다면서 즐거워한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냄새가 나던 게 이렇고, 그러고 헐떡헐떡 하던 게 이렇고, 예. 횡전한 길도 발을 걸지도 못하겠어요.
0: 아, 예.
2: 냄새
0: 예.
2: 있더구나, 있지, 했잖아요. 예. 예, 그랬던 게, 아직은 모제비도 못 눕던 게 그래도 조금씩 눕고, 예. 앉아서 쉬었습니다.
0: 아, 예, 심각할 정도.
2: 예, 그랬지,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붓기가 싹 내렸지 몸이 헷갑아진단다.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소화가 예. 잘 되놓거나 예, 식사를 하지 못해 그랬던 게 식사를 잘한다.
0: 심장병 치료했는데
2: 여러 아홉 가구 배달다.
0: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0: 332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전선 심화는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그저 두근거림에 답답하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0: 아, 예.
3: 그리고 예, 층계를 올라올 때에 그저 한 단계를 한 번 짚고 겨우 올라오면 그저 단계마다 앉아서 지고 올라옵니다.
0: 아, 예, 예.
3: 예, 계속 주시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0: 예.
3: 자다도 예, 주시안을 그저 좀 가슴을 막 펴고, 아, 선생님 이렇게 해봐서 예,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 심장병 환자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건강의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4: 네, 지금 이 통은 잠시만 먹고 좀 먹은지 한 3년 됩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예.
4: 근데 왜 좋은 건 뭘까 뭐 있으니까 내 지금이 어서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0: 원래 바깥 나가기 힘들었네요.
4: 예, 그럼 사는 건 선을 이런 내 대신 무슨 남 저리 집을 따라 누가 해야 된다.
0: 그래요? 예.
4: 예. 그게 중에 바가트나 앉아서 바가트에서 너희들과 같이 우리 예의배 하고 놉니다.
0: 너무 이전에 그것도 힘들었네요?
4: 예, 힘들었습니다. 날씨 흐름이 나는 저래 장수를 해야 된다. 너무 숨이 올라가서 끊는다.
0: 심각했습니다. 예, 예.
4: 예, 근데 지금 그 중에서도 한이 나서지고, 또 어떤 분이 온몸이 붓게 됐습니다.
0: 예,
4: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좀 다 없어. 밤낮도 있고, 해답도 저절되고,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예. 지금 왜 우리 남이 너무 꿈꾸면, 또 왜 무서운 꿈꾸면, 계속 바위 떨어지는 눈 감이나 그런 꿈꾸면.
0: 심장병으로 해내서 바로 그런 꿈이 오는 겁니다. 예, 예.
4: 예. 근데 지금 왜, 꿈도 안 깨고 그래서 폭탄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바짝 뜹니다.
0: 큰 해결이죠. 예예. 예.
4: 예. 지금 왜 계속 이래서 약한 냄새하고 기침.
0: 이번 정심한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우수한 OTC 공약에 속하는데 몽약입니다. 몽약은 망망한 차원에서 기본으로서 다른 뭐 그 살초제 같은 거 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뭐 농약을 치지 않고 아주 그 약이 순수한 이런 그 좋은 성분으로 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0: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번제품을 쓰면서 기본으로 이전에는 쪽하면 요일링에 불려와서 밤중이라도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제품을 시작해서 8개월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간에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없었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주사를 하셨거나 심장 주사를 하셨거나 혹은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어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 이 제품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찼다는 분들, 심근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모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좋은 청심환 쓰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난 어제 신지가 어제 반년 많이 넘습니다.
0: 예.
2: 예, 그래 내가 동원이 우리 또 같이 내마부에 시장한 노인이가 어제 80 넘는데 그분이 딸이가 또 돈을 붙였다면서 그러면서 이거면서 심장이가 심해 당한다. 걔는 기약 쓰고 어디 근육이 한 5단지 썼던지 그래.
0: 그래.
2: 심장이 발작 없다고 하는데.
0: 그 정도면 해결을 많이 예, 받습니다.
2: 예, 예. 돈이 챙겨서 이게 좀 이번에 또 시작했다면 내가 더 아껴달라고 그래.
0: 그렇게 하세요.
2: 전화를
0: 예.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른한테.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됩니까?
1: 네.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도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3: 요즘 쓴 지 몇해 됩니다. 근데 내 고관에 조금 또 아들인 데가 있다가 못 쓰다가 또 2004년부터 지금 또 계속 씁니다.
0: 그래요?
3: 금방 또 배달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3: 근데 하나서 제가 물어볼 건 뭐인가 하면 다른 데도 다 좋습니다, 지금 용이.
0: 예.
3: 다 좋은데, 지금 내, 뭐, 지금 제일 바쁜 게 아니라.
0: 조금 해결되지 못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3: 어제 난 가만히 다들 가끔 가다, 예. 자꾸 해가 이렇게 많아서 자꾸 똥도 불어납니까? 어제 그랬습니다.
0: 뭐에 불어난답니까?
3: 해가, 해.
0: 혀가 불어납니까?
3: 예.
0: 혀가 불어난다 말입니까?
3: 예. 만지전에 똥똥 불어났다가 또, 어때? 또 술, 이것도 또 불어나고 불어나서. 이건 어째 됐습니까?
0: 아니요. 그건 그러면, 꼭 구강과에 가서 봐야 됩니다. 거치안과에 가서. 한번 검사하세요. 예.
3: 예. 구강과에 검사한 게 무슨가 하면 그는, 그러니까, 만성예견이 있답니다.
0: 그렇겠죠. 예, 예.
3: 그걸로 그렇습니까?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강과에서 검사해서 만성예견이 있다면은, 아무튼 여기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점차적으로 긴 시간 복용하는 사이에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염 효과도 좋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이 방송이 끝난 다음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예.
3: 예, 알았어요.
0: 예.
3: 지금 다른 거는 그것이.
0: 다 좋죠. 어떤.
3: 굉장히 그냥 예. 이렇게 자꾸 놀란다, 허리.
0: 예, 놀라던 증상.
3: 근데 전화 소리 듣는 날, 하고 소리 기침이.
0: 그래요?
3: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잠 못 자고, 입안도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어때는 이게. 저 뭐지 빨리 됐다 느끼겠다.
0: 심리를 안 거르고.
3: 예. 예. 이건 다 지금 좋.
0: 다 해결 받으셨는데. 예.
3: 이게 지금 계속 없습니다 그냥.
0: 예, 그래야 됩니다.
3: 금방에 배달에 가져와다 지금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3: 저는 70대.
0: 70대 중반. 예, 예. 그러면 이거 가강해야 됩니다.
3: 예, 저기 예. 다른 건 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도 이런 입안이 꽉 이게
0: 상감 느끼게. 그렇죠.
3: 그러나지. 예. 밤에도 그래 어쨌든 깨어나서 또. 뭐 답답하지 해서 그래서 또 양치질도 하고 이런다도 또 불어나겠네 지금 이게 무슨 신살 이런
0: 예예 아, 예. 아닙니다 그게 다른 문제죠
3: 다음에 전화 주세요
0: 예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예 예.
3: 지금 제일 바쁨도
0: 딱 예예 예. 문제 없습니다 이제 좋은 해결 가져올 수 있는 예. 방법이 있습니다 예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소화되지 않던 게 보온 제품을 드시니까 좋은 청심환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혈압이 높던 게 혈압이 지금 거의 정상으로 해결받으셔서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으로 되면 끊어도 됩니다. 이래서 여러모로서 상상외로

0: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중에서 학설이 있습니다. 즈더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즈라는 하이즈란 말입니다. 애들의 어머니 길을 그 뺏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자연적으로서 기가 많이 애인데 많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무리 소화계통의 약을 써도 잘 해결받지 못하던 게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혹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데 뭐 진을 벌어서 이 제품을 쓰면서 해결을 가정지상에서 가강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제품을 꼭 참고 적어뒀다가 이 제품 드시게 되면 그땐 문제 없습니다. 본 제품을 쓰시면서 니, 간, 허, 워의 완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니, 간이라는 간, 니, 간, 허, 그 화목하다는 허, 워의 위라는 위, 리간허의완 이거 함께 쓰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하면서 저거 쓰시게 되면 소화계통은 완전히 시름나도 될 정도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연의 안도현 도산초는 산림생태자원, 리마삼 재배 및 채취, 사계절 농업관광 융합발전 모식에 의탁을 해 과거 낙후하고 빈곤했던 변경마을에서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의 화려한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3: 2025년도 연변 번복이 발표 활동이 11일 오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2: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결 불고기 미식 대회가 10일 연결 1978 문창원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서금경 총성이는 향촌 전면 진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단연 내 안도현 도산초는 산림생태자원, 리마삼 재배 및 채취, 사계절 농업 관광 융합발전 모식에 의탁을 해 과거 락후하고 빈곤했던 변경마을에서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의 화려한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서울의 기자입니다. 도산초는 장백산 북풍경구와 린접해 있어서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촌의 산림 피복률은 90%를 웃돌아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맑아 천연 생태산소 공간입니다. 근년 내 도산초는 구역 생태와 민족 특색에 기반해 향촌진흥에 주력했으며 발전 모식 혁신, 기반시설 완선, 마을 면목 개선 등을 통하여 생태 우선, 산업 육성, 문화 관광 융합, 후민 흥촌의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발전 성과에 힘입어 국제급 영예도 받아놨습니다. 산업분양은 향촌진흥의 핵심 기반이고 문화관광산업은 도산촌의 핵심 제조산업입니다. 도산촌은 기업 플러스 촌집체 플러스 합작사 발전 모식을 혁신해 빙설 온천, 홍색문화, 민속문화, 인삼문화 등 자원을 통합하고 사계절 몰입식 문화관광 체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봄에는 산꽃을 감상을 하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며 가을에는 림의 풍경을 만끽하고 겨울에는 빙설을 즐기는 전계절 관광의 새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겨울에는 특색 빙설 경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설국열차, 논집 신선로 등 인기 체험 종목을 조성을 하고 여름에는 림의 생태 우세를 이용을 하여 피서 휴양과 산림 도보 관광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족 민속 체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견학과 온천 휴양을 연결하여 전역을 아우르고 사계절 내내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산업 생태를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 도산촌 당지역석이 장자희입니다. 산업발전에서 견학기지 대상을 건설했고 관광객 봉사 중심도 건설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도산촌에 오면 먼저 전반 관광 일정을 계획하고 관광객 봉사 중심에서 여러 관광 종목에 대한 봉사를 받을 수가 있지요. 숙박시설로는 견학 봉사 중심과 호텔뿐만 아니라 고급, 중급, 일반 민박을 모두 갖추고 해서 다양한 수요를 가진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도산초는 규모화 정품 민박군락을 조성을 하고 촌민들의 근거리 창업과 취업을 이끌었습니다. 민박 음식 봉사, 농특산물 판매 등 업종도 활기를 띠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자희입니다.

0: 도산초는 관광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이래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2024년 촌에서 연 45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10월 33일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 수가 더욱 증가했는데요. 관광객 수가 50만 명 이상을 기록하여 동기 대비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산업 승격 이후 두산촌 촌민들은 경영 모식 혁신, 배당금, 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가구당 연 평균 소득이 2만 4천 원 이상 증가했고 촌집체 경제 수입은 100만 원 이상 기록하여 과거 낙후하고 척박했던 마을 면모를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산업 질과 효익을 높이는 동시에 두산촌은 마을 면모를 꾸준히 가꾸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으며 독특한 민족 풍조를 갖춘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을 전방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주거 환경 정돈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원 미화, 도로 경화, 환경 녹화, 건물 외관 개조를 전면 완수했고 민가와 뜰악을 규범적으로 정돈했으며 환경 사각지대를 정리하고 하수 및 환경위생시설을 완선해 마을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변모했습니다. 원생태 장백산 삼림 풍경과 독특한 조선족 민가가 서로 어우러져 흰 담백의 검은 기와가 정산 녹수를 서놓고 민속 경관 산책로가 마을 경치를 이어주어 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76세인 촌민 홍춘자는 두산촌의 변화에 대해서 감명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도연 이도백 가진 두산촌 촌민 홍춘자입니다. 예전에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설안에서 이곳으로 온 지 40여 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세멘트 길이 아니어서 차가 들어오기도 힘들었죠. 길이 울퉁불퉁했고 차도 거의 없어 관명림산 작업소에서 걸어왔었습니다. 지금은 길도 잘 닦였고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줘 집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도 집안에 있어서 정말 편리하지요. 오늘날 두산촌은 락환 옛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선으로 전국 향촌 관광 중점촌, 중국 소수민족 특색마을, 길림성 5A급 풍경구 마을 등 여러 영예를 받았으며 올해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 시범촌으로 선정이 되어 전주 변경 향촌에 살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모범마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산촌의 이런 변화는 우리 주가 향촌진흥을 힘써 추진하고 생태 우선 발전 이름을 실천한 생동한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향후 두산촌은 이를 계기로 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며 민속문화를 깊이 발굴하고 사계절 문화관광산업사슬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향촌진흥의 새로운 시범명함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의 군대 편제를 통일할 때 관한 선언 발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6월 3일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은 6.3 지시서한을 하달해 동북항일 투쟁 형세를 분석 판단하고 여러 반일 무장을 연합하여 동북항일 통일 전선을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해 8월 1일 대표단은 국제공산당 회의 정신에 따라 8.1 선언을 기초했으며 10월에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국내 각층이 내전을 중지하고 손잡고 항일연군을 조직하며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936년 2월 20일 두 문건의 정신을 관찰하기 위해 양정우, 왕덕태, 조상지 등 동북 각 항일 무장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편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동북항전 형세에 순응해 항일 부대의 지휘체계를 통일할 것을 제기하고 동북인민혁명군, 반일연군 및 각지 유격대를 동북항일연군으로 통일적으로 개편하며 련군 총사령부를 건립하고 각 반일무장을 받아들일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 선언은 파벌을 가리지 않고 여러 민족이 단결하여 전민 항일에 나선다는 우리 당의 방침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동북항전 역량을 응집하고 동북항일연군의 정식 건립과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0: 2025년도 연변 본보기 발표 활동이 10일 오후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주에서 연변 본보기로 평이된 인물 77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주당

0: 선전부와 주청신 문명건설 지도위원회 판공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발표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변본보기는 기청추천, 부문연합심사, 종합형의, 사회공시 등 여러 차례 엄격한 선발을 거쳐 총 77명의 선진전형을 평의했습니다. 연변본보기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타인돕기 본보기 24명, 중직기여 본보기 33명, 성실신용 본보기 7명, 효로애친 본보기 9명, 정의용감 본보기 4명입니다. 활동은 본보기 영상 방영, 현장 시사, 본보기 대표 인터뷰, 문예 종목 등 형식으로 펼쳐져 주변에 매 한 명 본보기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성실신용 대표 백경문은 성실 경영의 최저선을 굳게 지키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변경 민경 조기는 기층의 뿌리를 내린 16년 동안 일터를 굳게 지키며 집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순금은 단임 간 만여 개의 애심 도시락을 무료로 나눠주며 타향의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매 하나의 평범한 이야기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 본보기들에게는 세상을 놀려오는 장근은 없었지만 날마다 견지해온 고수와 헌신, 선량함과 용감함으로 선을 지향하는 정신적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활동에서는 노우와 내가 함께 등불 속의 중국, 중화효도 등 문예 종목이 공연됐습니다. 여러 민족 배우들은 한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형제자매처럼 지내며 서로 돕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발표 활동은 본보기의 시범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을 지향하고 선진을 따라 배우는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 대중들의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강대한 정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연변 변경 관리지대, 도문 변경 관리대대, 향상 변경 파출소 민경 조기입니다. 연변 본보기 칭호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저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묵직한 책임이기도 하죠. 향후 사업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전심전력으로 관할 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난제를 해결하면서 연변 변경 발전에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길림대학 제2병원, 왕청현 인민병원, 박현주재 부원장 교건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에 저는 왕청 사람들과 연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길림대학 제2병원과 왕청현 인민병원을 긴밀히 연결했습니다. 오늘 이런 칭호와 영예를 받게 되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 교량 역할을 잘 수행해 길림대학 제2병원의 가장 우수한 의료 자원을 연변주에 가져오고 연변 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가 10일 연길 1978 문창원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근 60개 유명 불고기 브랜드가 연길에 모여 기의 겨울음, 미식 품평, 문화관광 융합을 일체화한 여름철 미식 성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조리협회 연길시 상무국,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맛있는 불고기 대대로 전승을 주제로 했습니다. 활동은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연길생활축제에 의탁하고 연길 특색 불고기 음식 문화에 립각해 조리기의 전승, 업종 교류 승격, 문화관광 소비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연길 불고기 도시 미식 명함을 1층 빛내고 특색 음식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과 쌍방향 에너지 부여를 추진하게 됩니다. 경연은 세트 메뉴와 특색 음식 등 2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현장에서 세트 불고기 음식을 완성하고 특색 창의 구이 요리를 조리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 정교한 굽기 기예, 식재료 배합 창의성과 요리 혁신 이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특금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여러 상을 평의해 량질 불고기 요리와 업종 표준 음식 브랜드를 전방위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북경 취점 음식 유한 책임회사 부총경리 주봉입니다.
2: 来到延吉的非常开心。

0: 연기를 오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각지 선수들에게서 더 많은 구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성 자치구 직하시의 21개 도시에서 온 59개 기업, 80개 참가팀이 참가해 기예를 겨루고 대결을 펼칩니다. 중국조리협회 불고기전문위원회 주임이고 모국불고기 공동 창시인인 림박입니다. 경기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교류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이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수확도 얻기를 기대합니다.
1: 중국 부녀 발전 기금에서 조치하고 성 부녀 연합회에서 주거나 가정 건강 촉진회, 아름다운 향촌 깨끗한 가정 공익 프로젝트 추진 회의 및 주제 선전 인도 활동 일전 안도현 송강진 송화천에서 있었습니다. 주 부녀 연합회에서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성 부녀 연합회에서 대폭 제재한 데 힘입어 프로젝트 가동식이 우리 조에서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촌 가정의 위생건강상식을 보급하고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 이념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활동은 주제 강연, 과학보급자료 발급, 청결 선물 꾸레미 및 배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농촌 여성과 광범한 가정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도와 육성을 펼치고 대중의 청결 위생관념을 지속적으로 다지며 향촌 가정의 문명 소양을 높이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성내 권위 전문가들은 가정위생 및 청결 지식, 향촌 여성 건강 지식을 둘러싸고 두 차례 전문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참가 대표들은 마을의 깨끗한 가정 시범 가구를 참관하는 동시에 송화촌 전체 농가에 청결 선물 꾸레미를 발급하여 건강 봉사와 청결 물자를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동풍촌 촌민 진연입니다. 집안 청소와 위생 정리에 관한 실용적인 방법을 많이 배웠고 여성 건강 지식도 알게 됐으며 청결 선물 꾸레미도 받았는데 매우 실용적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위생적인 좋은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동시에 주변의 여성들과 이웃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강한 향촌 터전을 함께 가꾸어 가겠습니다. 성 부녀 아동기금의 비서장 리선아입니다. 이번 활동이 길림성 연변주에서 펼쳐지게 되면서 길림성의 깨끗한 정원 아름다운 가정 프로젝트와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 기청 향촌의 건강 이념과 청결 지식을 전하고 사랑의 물자를 보내 기청 가정의 따뜻함을 가져다 줬으며 길림성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의탁을 해 주 부녀 연합회에서는 연변을 적극적으로 선전 소개하고 전주 광범한 여성들이 향촌 주거 환경 정돈의 선봉대와 조례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인솔하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 깨끗한 가정의 행동을 심하여 여성들의 실제 행동으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0: 연변 룡정 커시안팀이 7월 11일 저녁 6시에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북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각종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약과기 치료 범위 보면은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 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 이런 약을 쓴다 할 때 면역력이 많이 높아질 수 있죠. 예, 만약 우리 몸에 기가 부족하다면은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 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황게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 장약 심내방 놓고 볼 때 주요 약재들이 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또 고도로 높여준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이 약을 보면은 산화가 그 특별히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제입니다. 여기에 그런 포함되어 있는 많은 이런 약재들이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났죠. 그러나 이 지나친 산화라는 것은 인체 대사 과정 중 자연적으로 산생하는 이런 반응인데 지나친 자유기는 세포 구조를 공격하기 때문에 노화나 염증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자유기를 제거해서 우리 신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항산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과라는 세포가 변하죠. 이런 사과가 산화하는 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이 비유하면은

0: 우리 몸이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 들어있는 이 주요 약재의 홍경천이,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약재인데,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이런 야생 약재입니다. 이 약재를 볼 때 4대 보물이 속하는 이런 약재죠. 몇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그리고 이 홍경천은 이 서상에서는 이 연황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홍경천이 들어있는 유효 성분 살리로두사이두, 타이로솔, 플라보노이드 화물, 다당류하고 아데노신, 스쿠알렌하고 셀렌, 아연, 폴리페놀 계열 물질하고 슈퍼 옥사이드의 디스뮤타제 이 SOD는 세포의 저산소 내성을 강화하고 고온 식물이 아주 악렬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계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가 혈압 때문에 무척 많이 고생한 사람인데,
0: 예.
2: 20여 년 된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혼 고생했습니다. 해마다 한 병원에가 입원하고, 예,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약 먹었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0: 예.
2: 예. 예, 그래, 밤이라도 불쇠로 혈압 막 얼음 굽진 달아가고 이랬는데, 그 방송 듣고, 저기, 장약 심리방, 예.
0: 부설이
2: 서장이 악렬한 지구에서 자른 약재로 됐다니까, 예. 좋더란 말입니다. 영 마음이 가더란 말입니다. 서장이라기다 원래, 정말 사람도 살기 바쁘고, 관지되고, 뭡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2: 쉽고 식물도 자라기 힘든 그런 곳에서 자란 천연약재로 됐다니까. 예. 저기 마음이 들어서 썼는데 정말 저 생각같이 선생님 말씀과 같이 치료 잘 됐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예, 그 약을 먹었는데 그 먹더니 1년 남아 먹었습니다. 근데 그
0: 예.
2: 약을 심내방에 몇 달 먹으니까 예, 혈압이 나는 자꾸 이래 오르락내리락 하면 힘들었는데 그게 안정되면서 혈압이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선생님과 문의를 하니까 치료 방법 알려주더라. 예.
0: 예.
2: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또 한 가지 다른 방법도 같이 보충하는 방법 같이 써서 먹었는데 몇 달 넘으니까 예, 혈압이 상대적으로 안정돼가지고 예, 지금은 심내방만 먹습니다. 그래도 혈압조절이 영 잘 된다
0: 예,
2: 말입니다.
0: 잘 되죠, 원래.
2: 예, 잘 된다. 그리고 약이가, 예, 약재도 좋지만, 예, 그, 약을 먹는 게, 그, 한 번에,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예, 그 병세가 이렇게, 뭐인가, 그, 재발하거나 이렇게 반복이 올 가능성이 영 작아지더라 말입니다. 믿음성이 있고, 예.
0: 예, 하루에 세 번씩 딱딱 꺼서, 눌러놓으면 잡수는 게 제품이니까,
2: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예, 그, 치료 효과가 특별히 더 좋은 것 같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세 번씩 잡수는 게 그래 치료 효과가 이러 못나게 배 이러 쳐들지 예. 못하게 하는 게인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죠.
2: 예예. 그래서 혈압 때문에는 예, 큰 시름 들었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예, 경색이 있습니다. 나발성된 경색이 있어가지고,
0: 예.
2: 그냥 머리가 아프단 말입니다. 머리 안이 있다니까, 예. 그냥 후리터분하고 안개낀 것 같고, 예. 꼬리 띵 하고, 예. 정신이 그냥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밤에 듣기 소리 나가지고, 밤잠 잘 못 자고, 소리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 그 머리 안이, 예, 이제는 아프고 띵 하고, 예. 후리터분 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이 개운하단 말입니다. 내려나게 되면 정신 나고 예, 소리 나던 것도 없어지니까 이거 밤잠도 잘 자고 그렇습니다.
0: 네.
2: 예, 이거 효과 잘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그 치료 효과 저 지방능에도 많이 쓰여왔는데 심혈관 질병이 듣기 좋고 예, 심장에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관절도 좋아집니다. 예.
0: 원래 관절이 좋아집니다. 콩팥이 허증을 치료를 하면서 풍한습을 빼주고
2: 예.
0: 그 간도 또 치료해주고 이러는 약이길래 예. 그런 예. 그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죠.
2: 예, 그래서 나는 다리가 이제 뭔가 무릎 위에
0: 예.
2: 연골이 다스려서 이렇게 부득부득 그냥 소리 난단 말입니다. 딱딱 맞히는 것처럼 아프고 예.
0: 예.
2: 그다음에는 이렇게 붓기고 뻣뻣하고 예. 걸지 못했습니다. 몇 발짝 걸고는 서고 몇 발짝 걷고 서고 이렇게 활동 못했습니다.
0: 예.
2: 다리가 무겁고 보둥다리란 말입니다. 앉기도 바쁘고 저기 뭡니까 그 움직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그 다리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예. 가벼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0: 그렇지.
2: 예. 그래서 중계를 오르내리고 올리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전에 그 문제 없어요. 무난하게 댕길 수 있어요.

0: 싸마름 다 활동지 대리 잘하고
1: 예. 예.
0: 큰 거 해결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연히 예. 이번에 활동도 좋아져 공항가에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또 둘이 먹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약 배달 받아 왔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받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잘하셨습니다.
0: 예, 예. 예. 잘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예. 문의를 하는 가지 하자 그럽니다. 예. 우리 친구가 있자니까에 예. 위 나쁘단 말입니다. 위 궤양이 있고 예, 위에 염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조체탄다. 그래가지고 예, 그냥 우빼 붓기고 아프고 쓰리고 예, 식은물이 올라오고 예, 밥맛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몸이 영 약합니다.
1: 아.
0: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내복옷이 약이 좋다니까 그 이런 병이도 좋은가 우선 제가 문의해달라더란 말입니다.
1: 아.
0: 그래 도움을 싸겠다고. 예.
1: 예, 위가 아프고 그다음 또 위궤양도 있고 식구물도 자꾸 올라오고 이런 체크마니까 예.
0: 예.
1: 예, 이게 위가 손상 받았다거나 점막이 파괴됐다거나 또 위가 흐렀다거나 예, 이런 걸 회복해 주자면은 예, 꼭 혈액 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그 부분이 그 이런 부분 점막이 파괴된 것을 예, 그 진통시켜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홍경천하고 천궁이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래서 예. 위에 염증이 있고 배가 붓긴다거나 위가 아픈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예. 그리고 예. 서홍화하고 요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0: 아, 예.
1: 그래서 예, 특별히 미세 순환이 잘 되게 하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위가 흐렀다거나 또 위 궤양에 온 이런 상처가 생긴 이런 부분이 위점막이 그 혈류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통증도 완화시키고 위궤양이 생겨서 식후물이 자꾸 올라와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또 위가 자주 아파난다거나 또 위산이가 또 너무 많이 분비된다면 이렇게 그래서 위가 붓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치료작용이 좋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1: 그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그분이 예, 전화하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0: 241-7979.
1: 예, 맞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내 전화가 몰라. 예, 수고하십니다. 나 어린이에 이 저 뭡니까 중풍 환자가 이 심리방 여성분이 잡선비 오란다.
1: 예.
3: 예.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심리방에 잡수기 시작한 게, 야, 중풍이 정말 세게 막, 세 번 밀고 잡선비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에는 무슨 죽음이 길밖에 없다고, 어서, 체프에 오세구만, 그래, 옛날로 선생님 강의 나올까, 예. 가산 무지다 건져서, 무슨 약이나 써서 다 나, 이렇게 아이 났다. 이랬더니 이 북방 사람들이 난방약을 쓰면 효과 본다는 소리도 그 확실히 약 쓰고 효과 보고 제풀이 어제고 혈압 떠서 잘 돼서 지금 제풀이 어제까지 살아났습니다. 선생님.
1: 제풀이 아이 오기 위해 이거 방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3: 그렇죠.
1: 이야기가.
3: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새 연락 썼길래 그새 혈압이 조절되고 제풀이 어지 않고 그다음에 가만히 볼까요? 이미 저희는 그거에 중풍 치료한다, 뭐 동맥경화를 치료한다. 아니 그다음에 그 각종 심장병, 얼매 심장병 맞고 심한 심장병도
1: 그 심장병 그게 있겠군. 치료하기 정말 바쁜 일인 그 야. 일단 걸리면 치료하기 바쁜다 그지.
3: 그렇지.
1: 예.
3: 아니 심리혈관증에 위해서 그런 쪽이나 암이나 도체 생명 뺏어간다겠어.
1: 그렇지.
3: 그러니까나 얘 누구나 다 중시 하긴 해도 그 근데 난 다음에 중시하자. 그 나기 전에 이런 약 써서 뭐 무슨 중풍 맞고 혈압 그지까지 올라가.
1: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 예, 그러니까 글쎄, 아이 결국에 큰 병 일어날까 기다리는 후에서 그 다음에 쓸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 오기 전에 이런 약 사서 이를 깨는 거 가지고 그런 게 그래서 아이 심장병을 치료한다, 중풍 치료한다, 그 주치병원에 그런 거 없는 거 썼단 말입니다, 선생님.
1: 아, 그래까나 치료해야 되죠.
3: 효과 없을 때 정말 선생님 예. 말씀이 정말 딱 맞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는 그간 상식으로는 다 중시하지 그만까 어느 회사에서 했는가 어디 남방약인가 북방약인가 천일증 약된다 아닌가 천일증은 고산지구 약되고 홍경천 5,400원대 이상 약될까 재중풍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잘 되고 선생님이 또 그 다음에 지도하에서 또 예, 한 가지 방법을 또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또 알려줬대 그만까 선생님
1: 맞습니다.
3: 예,
1: 그게 리스리오파인데
3: 예, 록세기리오파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같이 결합을 할까 기다리면 혈압이 금방 올라간다. 결국 세 번씩 딱 봤을 때 일반씩 가면서 아이 그 이야기 얼마나 썼습니다. 세 번씩 딱 봤을 때 일반씩 제품이 오지 않고 아이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고 변비 해결됐지 얼마나 썼습니까.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그건 물세 틈이 없이 그 빈틈 없이 딱 막아치웠단 말입니다.

0: 길가서도 대표하지 않고 그런 이 사람 목숨을 구해고 생명에서 구원되지 그 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약이 없습니다. 연매내는 아무리 올리보고 내리보고 해도 부위 어기더니 이런 약속은 부위 아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혈관 질병 있는 분들 이런 약속 좋대니까 선생님.
1: 맞죠. 그것은 당연하지.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기더니 이런 건 예방이 그러니까 첫째 지루하다 예방.
1: 원래 예, 위방다 위치료란 말이 있습니다.
0: 예, 야, 예. 정말 예, 지금 정말 큰 진단 받은 다음에 그런 게 다 보여진다 말입니다. 예방이 첫째란 거 정말 우리는 몰랐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약에서 뭘 많이 쌓는 게 앞으로 이 약을 계속 쓰고 오더니 본인이 그랬는데 어떤 난 이 약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어디 죽을 때 가서 이 약을 쓰고 오든 죽겠다는 게 이랬는데
1: 아, 그래도 예. 됩니다 이 약은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장약 신예방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신장병이 심하고 내게 혈도 두 번 나왔어요 이 약 쓰기 전에는 야릉이 실려서 신경 실려서 1년에 몇 번씩 병원에 입원하고 했는데 예, 입원이 심할 때는 그래서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3: 심장이 턱선하고 지장등이 아파나고 또 땀은 빨빨 숨이 차면서도 땀 얼마나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만이 관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도 듣고 이 장약식 예방을 먹은 다음 입원을 지금 모르고 삽니다 지금.
1: 아 예.
3: 아니까 돈도 생각하지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영수없습니다 지금. 아 그렇나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쉬시고 다닙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또 예, 고혈압 환자 되놨어요. 고혈압 약을 예, 저약을 한 30년간 먹었습니다.
1: 네.
3: 내방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찍어서,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으니까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알려주는.
3: 먹은 게 지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홉 달 만에 이 장약 신내방만 먹고 혈압약을 그리고 알 먹는 것도,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1: 원래 그렇게 잘 됩니다.
3: 예. 이 약은 정말 그 상세히 보면 이 약은 정말 해발이 높은 수상이 절상 고원이 돼서 다른 약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이 홍경초를 5,400m나 되는 고사지구의 약대지
1: 맞습니다
3: 그리고 또 이 서상에서 연황금으로 불리는 이 한 가지 약대가 아니고 네 가지 약대가 이에 들었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놓고 그 혈액이 그렇게 강렬합니다 정말
1: 예.
3: 저는 이 약에 대한 이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역시 이 약에 대한 시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약을 먹고 정말 여러 번의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은 지금
1: 네 예. 심장질환하고 네 혈관 질환이 치료가 얼마나 잘 되는 약이라고
3: 너무 잘 됩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병이 지금 우리는 다 나섰어 우리 둘은 지금 영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 외에도 이 약만 먹으면 건강을 잘 되겠습니다
1: 그래도 됩니다
3: 예, 원래 한 가지 뭐냐 할 것은 우리 친구요 하여튼 친구 한다고 이러면 어째서 저리증이 있답니다 병원이가 검사가 저리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약 쓰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라
1: 아, 이 저리증이라는 게 예, 그게 그 울증 말한다 예. 예, 이 울증, 예, 쉽게 말하, 이 울증 말하죠, 예. 예, 신경성으로 그렇습니다. 이 울증이라는 거는,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예, 쓰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서 예, 치료를 해주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 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인데, 이 신경세포를 빨리 수복해줘서 신경전달도 제대로 되게 하고, 빨리 되게 하고, 예, 신경쇠약 증상도 치료해 준다. 예. 그리고 아, 울증 이런 환자분들 이게 조리증에 이런 환자분들한테서 이렇게 항상 나타나는 이런 그 증상들이 있는데 예, 한숨을 자주 쉬고 항상 정서가 절약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어떤 일이나 흥치 없죠. 예. 예, 그리고 가슴이 막 두근다거리고 예, 조금 중도 나고 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런 증상이 해결을 볼 수 있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그 이 사람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야기 보면은 아,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쇠약 증상을 또 이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 그 이 조리증 그 이런 분들한테서 항상 나타나는 이 신경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3: 그래 내가 알려줘야 돼. 저는 예. 한번 이 사이를 치고
1: 맞습니다. 241-7979.
3: 7979 버리지. 예.
1: 예.
3: 예.
1: 예.
3: 예.
1: 그

0: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죄송합니까?
0: 예, 맞습니다.
3: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당뇨약 신내방 먹는 한남다.
0: 예.
3: 옛날에는 이 엄마 이 약 쓰기 전에는 돈 이사 돈 타는 약은 많이 썼지만 그저 얼마 좀 치료되고 치료 안 돼가지고 정말 실망한 나머지 아이 선생님이 또 이 방송에서 이런 강의를 하니까 소장약이랄까 옛날부터 소장약이 좋다는 건 들었는데 써먹어봤으니까나 그래서 기회를 만나지 못해 못 써봤는데 써보니까 실상 정말 이 소장약이 이 이렇게 효과가 올 줄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이 저는 정말 이 약 덕에 지금 얼마나 그 중풍이 두 번 왔던 게 이롭지. 아이 그러면은 마음대로 어디나 다 다닐 수 있고 누이도 하도 피고 어느 당에 얼굴 마비 거지하고 누이도 하도 피던 것도 싹 지금은 이 이야기가 이 써보니까 이만큼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하하, 예.
3: 예.
0: 자기 배 치료되면 다 그렇게 좋다지겠구먼.
3: 예, 예, 맞습니다. 이 약을 보면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약 성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습니다.
3: 자기가 다 그저 고산지대고 아니라 육으로 해서 아이 산소도량 많이 가지고 나왔지. 거기를 연한금으로 서장에서 불면은 아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지. 홍경초는 5,400m 이상 높이서 자랐으니까 약효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0: 약이 약이 아주 우수한 이런 약입니다.
3: 예, 저는 이 기혈 부족도 용 심하고 빈혈도 심하는데 이 약이 딱 공중주치의 기혈 부족 치료를 한다 하는지 아이 중풍의 증 치료한다지 관산동맥경화에 뇌동맥경화에 모든 관심병 협신 증 치료한다니까 이런 약 쓰면 되겠다 해서 선택했은 게 지금은 5년 3개월 채 지금 3개월 요즘 거의
0: 다 돼갑니다.
3: 다 돼가 예. 이제 고마울까 그랬는데 5년 내내 좀 한 번 병원 주워놔야고 요 약으로 지금 심장도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더해두고 숨이 올라오고 정말 어떤 때는 딱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래서 죽겠다는 공포심에 쌓였는데 이 약 덕에 지금 얼마나 심장도 편안하고 이 여름이 돌아와도 두렵지 않고
0: 예 그렇죠.
3: 용 정말 두려웠습니다.
0: 아 여름에 원래 심장병이 제일 그 고봉기입니다. 이게
3: 예, 그리고 빈혈이 심하지, 기혈이 부족하지 하니까, 사람이 거서 여름에 정말 김치 한 가지, 덜어놓은 김치 한 가지란 말입니다.
0: 아유,
3: 그래도 이제 이 약 쓰고 지금은, 야, 정말 사, 그런 무게마다 나,
0: 좀. 살맛이 나죠, 예.
3: 예. 그리고 이 약을 보면, 우리 병이 이러면 나게 대살, 대풍이 오지 않겠어리. 하루 세 번 꽁꽁
0: 눌러놓습니다. 이 덕에 겠거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입이 치료돼가지고.
3: 네 시간 아침에 아이 7시, 8시에 먹으면 아이 그 다음엔 또 점심에 아이 1시나.
0: 3시 가야 되면 또 잡수고. 또 다음 또 점심에 잡순 다음 또 3시 가야 되면 잡수고 하거나 그게 병이 이러면 나지니까. 병원은 이렇게 싹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 심혈관 질병 원래.
3: 그래 놓으니까 나 제품량이 어제 예. 5년 내내 지금도 막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이 약처럼 도마 신호시관 병에는 딱 소리 나는 약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5년 3개월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이 약처럼 오래 강의한 약은 오직 이 약 하나밖에 없대요.
0: 심혈관 질병.
3: 도마 방송에 어느 방송이나 다 들어봅니다. 그래 예. 보면 도마 이 약이 오랫동안 강의란 건 이 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예, 심혈관 질병이네요.
3: 한자들 정말 이 목숨을 구하는 약은 오직 이 하나뿐입니다. 우리 연배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과학가들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해 나오니까 더 좋은 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 그런 뭔가 더 좋은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약을 그래서 건강 찾으게 한다.
0: 예.
3: 좋은 약 알선에 고맙습니다.
0: 아유,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당뇨약 심내방을 먹고서리 예, 많이 효과를 본 한담다.
0: 예.
4: 제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은 예, 혈압약을 계속 먹고 살았는데, 예, 콤파스에 예, 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예.
4: 예, 바로 예, 방송을 듣고서리 당뇨약 심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0: 그렇지.
4: 몇 달 전이나 예, 먹고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 감량하고 또 선생님이 예,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예, 같이 사용했었는데 8달 반 만에 예당약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잘 되는 약입니다 원래.
4: 예. 예. 그리고 또 예, 뇌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계속 신경질이 자꾸 나고 멘붕이 와서 예, 말하거나 웃거나

0: 하나 해도 당기고 눈이 붙들붙들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예.
0: 지금 예, 미장야시 내방문을 너무 예, 도와줬습니다.
1: 예.
0: 야시 서당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예, 야생약대로 예, 제조한 우수한 약들로서 예, 그렇게 써서 그러는지 예, 이 약 효과가 다른 일반 약보다 예, 다릅니다.
1: 예, 그렇죠.
0: 하루에 세 번씩 먹으면서 예, 치료를 들이대니까 나 예, 그렇게 도와주니까.
1: 예, 그래서 바짝 치료를 하는 게입니다, 이 약은.
0: 예, 예. 지금은 예, 이상야시 내방만 먹으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데 예, 모든 면이 그렇게 예, 효과를 많이 보고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약이 너무 훌륭한 약이라 예, 약에 대한 이런 칭찬을 예,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네.
0: 예, 그리고 내 친구는 예, 저 뭔가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예, 저기나 뭔가 고혈압 신당병이란다 이런 아. 사람이 약을 쓰면 어떻게 효과 있겠습니까?
1: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고혈압성 예. 심장병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 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예, 이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이 환자분들 보면은 이 호흡곤란이 오고에 심장 박동도 빨라집니다. 예. 결국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가슴 통증이 가중해지고 예.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예. 그게 어째 그리 복잡한가?
0: 아, 네. 이제 여기 내려와. 예.
1: 아, 그 조용한 곳을 찾으시오. 예.
0: 예.
1: 예, 이 엄중할 때는 깊은 곳이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지죠. 예, 예, 이 고혈압상 심장병 이 초기에 보면은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서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서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아,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뜁니다. 예. 그래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또 되고 가슴이 두근다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 활동한다거나 아, 혹은 정서가 결동될 때 더 명확해집니다.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 기능이 저하되지요. 예. 그러면서 예.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층계를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아주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아, 숨이 많이 차죠.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아, 장약 심내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고혈압이 이게 올라가는 이런 원인이 중리는 다섯 가지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치료를 해주고 있고 아, 혈압이 그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처방이 이 장약 심내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한 이런 약 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그래 된다면은 예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라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우리 홍경천에 보면은 아, 그 18가지 아미노산, 비타민 A, D하고 황통에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큰 이런 작용을 하죠. 예. 그리고 아, 소홍화에 이 소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 이 소홍화는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이고 아, 서상에서는 이 소홍화를 아, 연황금이라고 합니다. 예. 에, 이 소홍화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 아,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 색소, 크로신, 아,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당귀 안에 들어있는 쑥 벤닥톤이라는 이 성분은 만성 골반염에도 치료작용이 좋고 아, 자유기를 제거해주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합니다. 예, 에, 당귀 안에 들어있는 페룰산 비타민 E하고 시스아파기닌 이 성분은 아, 연구 결과 뛰어난 활성화 항산화 활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예.
2: 네, 시간이 다 되지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너무 많이 짊어졌다면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너무 적게 갖고 살았다면 조금씩 채워가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균형을 맞추가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삶의 균형을 맞춰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이 정의로운 토끼와 총명한 여우도 인상적이었지만 행동이 느리지만 레이싱하는 남오늘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남오늘보 외에도 어떤 느린 동물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매너티, 그러니까 한어말로 하이뉴가 되겠습니다. 네, 매너티는 사랑스러운 바다동물로 몸 길이는 2m 50cm에서 4m 60cm에 달하며 몸무게는 700근에서 3200근까지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어로는 소물고기라도 하는 이 매너티는 듀공과 더불어 인어를 연장시키는 이 수생동물로 몸 길이는 뭐 그 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매너티의 앞발은 가슴 지느러미로 발달했고 두 발로는 물건을 받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뒷다리는 없고 꼬리 지느러미는 주걱 모양이며 끝이 약간 뾰족하다고 합니다. 매너티의 몸 빛깔은 엷은 군청색 또는 보라색이 도는 회색으로 꼬리 지느러미 및 가슴 지느러미의 등면은 빛깔이 다소 짙습니다. 이 배면은 옅은 색으로 눈이 작으며 콧구멍은 얼굴 우쪽에 두 개가 열려있다고 합니다. 매너티는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이면 완전히 성장한다고 하네요. 매너티는 대개 아마존, 까리브해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도 서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얕은 바다에서 번성하며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매너티는 대부분 물 표면에 떠있는데 생활 환경에 포식자가 없으므로 방어 기제나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너티가 세계에서 가장 느린 동물이 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주로 시간을 먹고 자는 데 소비해서 크기와 체중이 무거워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요, 길라 몬스터입니다. 하는 말로는 질라 도시인데요. 메이코 독 도마뱀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도마뱀은 무시무시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코모도 도마뱀도 독을 가지고 있는 도마뱀 중 하나인데 이 코모도 도마뱀은 독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침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길라 몬스터 역시 코모도 도마뱀과 같이 침에 박테리아가 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서부 지역과 메이코 북서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길라 몬스터는 사막의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길라 몬스터는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길라강의 괴물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은 얼굴에 주황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길라 몬스터는 딱 봐도 형태가 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대개 땅속에 숨어 있으며 드물게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크기가 약 55cm인 길라 몬스터는 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 중 하나입니다. 길라 몬스터는 몸이 지방을 저장하고 배고플 때는 이 지방을 이용해서 배를 부르게 하기 때문에 음식을 찾으러 나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식자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게 해줘 동물왕국에서 신체 움직임이 가장 느린 유기체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로리스 원숭이입니다. 한우말로는 란홀 되겠습니다. 로리스 원숭이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영장류라고 하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삶에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를 보셨습니까? 영화 속 인물 중

자, 세 번째 동물 로리스 원숭이 란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겨우르다의 란자의 원숭이 호입니다. 자, 원숭이 로리스 원숭인데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영장류입니다. 로리스과의 늘보 로리스는 슬로 로리스로 불리며 이름에서부터 느린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늘보 로리스의 몸 길이는 18cm에서 38cm이고 몸무게는 농량에서 너근 정도입니다. 털의 색깔은 회색, 적갈색, 황갈색 등 종에 따라 다양하며 등에는 짙은 색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머리는 둥글고 눈은 크며 귀는 작습니다. 몸통은 길고 앞다리와 뒷다리 길이는 같으며 발가락은 나무 가지를 쥐기 알맞게 되어 있으며 사람 손과 닮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보로리스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지만 위급할 때에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니요. 잡식성으로 곤충과 과일 등을 먹으며 이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해마입니다. 전 세계 열대 지방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일종인 해마에는 특별한 신체 구조가 있어서 더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해마는 장어류와 더불어 지느러미가 가장 덜 발달된 이 어류인데요. 따라서 헤엄이 아니라 거의 물살에 밀려서 떠다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양손에 종이를 한 장씩 붙이고 수영하는 격이라고 하네요. 대신 발달된 꼬리로 주변의 물풀이나 산호 등을 붙잡고 근처를 지나가는 먹이를 먹는 게 일상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마는 일생 동안 거의 한 곳에서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들 잘 알고 있는 코알라입니다. 이 현지에서는 네이티브

부베어라고 하며 나무 타기 주머니곰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몸 길이는 60cm에서 80cm이고 몸무게는 수컷이 약 20근 좌우, 암컷이 약 16근 좌우라고 합니다. 영장류가 아니면서도 유일하게 지문이 있으며 꼬리는 너무 짧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코알라는 매우 강한 사지와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를 더 빨리 기어올라 잎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여전히 천천히 움직임으로 수명 주기가 대부분이 나무에서 소비된다고 합니다. 코알라는 해발고 600m 이상의 유칼리나무 숲에서 서식하는데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이동할 때에는 대개 가지에서 가지로 건너가지만 때로는 땅 위를 걷기도 합니다. 하루에 보통 20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먹는다고 하네요. 보금자리는 만들지 않고 낮에는 나뭇가지 사이에 걸터 앉아서 쉬다가 밤에 나뭇가지 우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유칼리 나무의 잎이나 새싹만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느린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느린 만큼 귀여움은 배가 되는 동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이 부족하면요,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죠. 무기력해지고 심할 경우는 질병으로도 또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줄까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할 우리 몸의 중요한 변화들 함께 알아봅니다.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과 수면 부족 사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에 비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이 체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은 밤동안 약 300칼로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이 코티솔, 즉 살을 지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자, 다음 뇌의 변화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무기력함을 느끼는데요. 네, 과학적으로 수면 부족은 우리 뇌에서 생각의 과정들을 32%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성 수면 부족인 사람들은 뇌가 작아지고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심한 감정 기복입니다. 보통 이 불면증은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잠이 부족할 경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괜히 잠이 부족하고 피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억력 감퇴입니다. 수면 부족은 건망증의 대표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는 작은 것도 기억해내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은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충분한 수면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잘 때 수면 환경이 서늘하고 어두우며 조용함을 유지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근육을 이완해서 몸이 아주 편안합니다. 자, 오늘부터 참고해서 꿀잠을 자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행복하지 않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주 찾아오는 행복은 언제나 긍정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약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네, 오늘은 허리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으로만 생각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질환,

0: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어떤 질환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며 또 조기 치료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선생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세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1: 예,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다. 예, 예, 이거는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증상만으로 다 같은 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0: 네.
1: 예, 여기에서 특별히 면역 기능의 문란으로 발생하는 이 강직성 척추염. 예, 이거는 일반 허리 통증이나 허리 뻣뻣한 증상과는 달리 예,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예, 강직성 척추염은 특별히 이 척추가 뻣뻣, 예, 이 등, 허리, 이 척추의 그 불쾌감 그리고 허리 통증 이게 주요 증상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항상 뻐근하고 느낄 정도의 불쾌감으로 시작해서 또 오전과 오후에는 즉 활동하고 난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이 석 달 이상 지속될 경우 보통 허리 아프거나 뭐 또 뻣뻣하거나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직성 척추염은 석 달 이상 지속될 경우 또 가벼운 운동 후에는 좋아지는 느낌이 있고 휴식 뒤에는 또 관절이 뻣뻣해져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반복되는 증상. 예, 이것은 척추뼈와 함께 척추 전체를 지나가고 있는 인대도 점점 석회화를 띠므로 해서 굳어져서 저기 예. 이것이 마치 대나무 척추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점점 심화되면 머리가 바닥을, 땅바닥을 향하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1: 예, 또 척추 이외에도 다른 관절에도 문제 생기는데 무릎에도 턱에도 발목 예, 다른 관절 부위에도 염증을 일으켜 심하게 붓거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별과 발병 연령에 따라 증상은 점시 다릅니다. 남자일 경우는 주로 골반과 척추가 주로 영향받게 되고 예, 때때로 가슴뼈, 어깨, 발 예, 등 주변 관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자와 또 이 어린이는 척추 상태는 남자보다 덜 심각한 대신 주로 골반, 무릎, 손목, 발목 등에 이상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허리만 불편한 게 아니고 다른 부위 관절에도 이상이 생긴다 하는 것을 예, 알아주시고 또 이 관절 위에 어떤 또 증상이 있는가 눈에도 예, 관절병 앓는 사람이 다른 장기는 문제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0: 네.
1: 예, 그런데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의 특점은 관절 외 다른 장기 예, 눈도 심장이나 폐, 피부의 위장관에 예, 이외 기관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예, 혹시 관절도 불편하고 다른 장기도 문제 생겼을 시에는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히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40%는 한 번 이상 홍채염이나 보도막염 같은 눈병에 걸립니다.
0: 네.
1: 예, 홍채나 보도막에 예, 눈의 그 혈관이 아주 풍부한 것인데 예, 그래서 여기에 염증을 일으켜서 시력이 떨어지다가 예, 그 다음에는 충혈 또는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0: 맞습니다.
1: 예, 나는 어제 전화했는가 하면 예, 우리 아빠 저기나 용기리 있는 대현대병원에 가서 허리 치료하는 게 효과 너무 좋다 해서 내 병은 어떻게 치료되겠는가 안에서 좀 물어보자고.
0: 예, 어떻게 불편합니까? 말씀하신 분.
1: 나 지금 이렇게 말하자니까 말하는 데도 나 얼굴이 막 쏘는 것처럼 아프단 말입니다.
0: 얼굴이?
1: 예, 예. 얼굴이 아프고 예, 이 머리 토피도 아프고 머리도 못 감겠고 얼굴이 시쳐도 아프고 정제 먹어도 쓸데없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기나 이런 내처럼 이렇게 사측이 자꾸 얼굴이 막 딱 아픈 건 어떻게 치료되는지 우리 아빠 치료하는 거 보고서리는 잘 되니까 나도 이 병은 어떻게 했는가 안에서 물어봅니다.
0: 혹시 뭐 치아 같은 데는 문제 없습니까?
1: 치아 아픈 여러분들 얼굴이 살이 아프다 말입니다.
0: 얼굴만 예.
1: 예.
0: 예.
1: 신경터인지 어찌는지.
0: 갑자기 그러다가 또 이렇기도 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계속 아픕니까?
1: 어제는 한참 됐습니다.
0: 네.
1: 이말에도 지금 아픕니다.
0: 아주 심하게 아픕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좀 불편하다 할 정도입니까?
1: 불편하죠. 막
0: 아주 대
1: 찌릿하다 할까?
0: 찌릿하게.
1: 좀 아픕니다. 예.
0: 그
1: 공기도 막 썽한 것 같고.
0: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해봤습니까?
1: 검사해보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잃어볼게라 해서 진통제를 예. 다들 먹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어디 아프면 네, 보통 병원에서 처방해 드리는 거는 지통제. 지통제라는 건 말 그대로 아플 때 잠시 증상을 공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예, 뭔지 모르고 그냥 지통제 처방한다 하는 것은 근본 치료가 아니다 하는 게 벌써 이게 뻔한 일이 아니고 뭡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우선 연길시 현대병원에 가서 진찰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의 통증에 대해서 예, 왜 그런지 아무리 검사해봐도 알 수 없는 이런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통증에 그래서 지통제 드린다면 이거는 지통제라는 거는 처음에는 조금 말을 듣습니다.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만약 하나의 지통제 써서 처음에는 효과 있었지만 후에는 더 먹어야 효과 있고 예, 이러다 보면 약이 점점 더 증가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중요 장기 위장도 나빠지고 간이나 신장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예, 연길시 현대병원은 모든 통증 치료에 있어서 지통제를 우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지통제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을 해결되게 하는 예, 그 현대병원에만 있는 특이한 치료가 있습니다. 예, 그래.
1: 자꾸 살이 아픈 거 현대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예, 이런 예, 아픈 거 모든 통증에 대해서 예, 뼈가 아프든 근육이 아프든 예, 뭐 얼굴이나 두통이든지 예, 이런 모든 통증에 대해서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1: CT인지 뭔지 사진 찍은 게 아무 일도 없다 하니까.
0: 그러니까 더 문제죠. 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 예, 이게 참 환자분들한테 애매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고 지통제를 어떻게 계속 예. 하나를 계속 드시면 좋겠는데 계속 쓰다 보면 더 많이 드십니다. 위 아프지 않고 예. 지통제 예. 보통 이 위를 상합니다. 그다음에 예. 간도 상하고 신장도 상하고 예, 이런 방법으로 버티지 말고 현대병원에 그 265-2120에 예, 연락해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아,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제 강직성 척추염 얘기 드렸는데 예, 이 병이 그렇게 희소한 병은 아닙니다. 예. 예, 이게 면역 기능이 문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 면역 기능, 예, 이게 원래는 내 몸에, 내 몸을 지키는 방어의 기능입니다. 예.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 기생충 같은 나쁜 물질을 우리 몸에서 물리치는 작용하는 이 면역기가, 착오를 범해서 내부,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질병.

0: 이게 바로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1: 네. 예, 혹시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0: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 또 원인 불명도 있고 예, 예, 지금까지 현대의학으로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병 중에 속합니다.
1: 네.
0: 자가 면역성 질병. 예, 이래서 예, 이제 말한 강직성 척추염은 바로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관절에만 문제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전신의 여러 장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예, 좀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또 그 외에 폐섬유화증이나 심장 폐동맥 부전증과 그리고 전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예, 예, 좀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증상이 처음에 아주 미약하므로 환자들조차 합병증 발생 여부를 알아채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1: 네.
0: 하지만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10% 정도는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병이가 좀 어린 나이에 발생합니다.
1: 아, 네.
0: 예. 어린 나이에 이 병이 생겨서 평생을 고생할 수 있는데 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주로 발병하고 그리고 또 이 유년기성 강직성 척추염은 17세 이하에 예, 발생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반갑습니다.
0: 예.
2: 예. 예, 제가 지금 얼굴이가 지금 반쪽이가 자꾸 이렇게 전기 통하는 것처럼 찡찡거리 나고요.
0: 예. 예.
2: 그래가지고 소리 이거 어떻게 무슨 병인지 좀 그래 좀 알고요. 예. 우리 이거 뭘까 한쪽 얼굴이가 이게 뭐 세수 하나 무슨 예. 자꾸 그래 그래서 무슨
0: 시설질 하거나 할 때
2: 시설 때 양치질 하나 무슨 어찌나 하거나 얼굴이가 자꾸 이게 전기 통하는 것처럼 막 찡찡거려 하면 야 이 막 심할 적에는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아파서 막 견딜 수 없습니다.
0: 네.
2: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병인지 어떻게 치료 방법이 있는지 좀 문의를 해보자고요.
0: 네. 그랬다.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편한데 이 병 예. 지금 무슨 약을 드십니까?
2: 약, 병 모르고서, 그래서 이래가, 그래서 진통제를 그래서 먹고, 그래서 그래요.
0: 예. 들어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인 것 같습니다. 예, 3차 신경통. 예, 이게 그렇게 희소치 않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차 신경은 우리 대뇌에서 나오는 예, 그 두면부의 감각을 관계하는 예, 보통 이게 3차 신경통일 때 이 약을 병원에서 처방해 드립니다. 아무리 큰 병원 찾아가도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가마시핑도 처음에는 좀 효과 있지만 몇 달씩 쓰고 나면 이게 지통제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뭐 점점 약이 용량 또 증가해야 되고 이 지통제는 다 그렇습니다. 위도 상하게 하고 특히 우리 몸의 중요 장기 간이나 신장에 이게 손상이 되면 그때 가서는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거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아가시면 이런 모든 통증에 이제처럼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여러 통증에 대해서 이거는 지통제를 우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아.
0: 예, 지통제 없이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인증 해결되게 합니다.
2: 아, 예. 이거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0: 예, 치료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지통제를 끊어야 됩니다. 예.
2: 진통제도 말은 또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저도 그렇죠. 저도 먹고 무슨 별거 다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 지금 전화드리면 현대병원에 지금 뭐 광고 듣고서 내 지금 전화
0: 문의 잘하셨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뭐 그렇게 계속 지통제 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렇죠. 어떻게 진통제를 계속 오늘 전화
0: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좋은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1: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이모니 드릴 거는 나는 그 류풍습성 관절염 환자입니다.
0: 아, 예.
1: 좋다는 약을 여러 번 먹고 여러 가지 먹어도 보고 그래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고 지금은 이미 어제 손가락이 좀 변형까지
0: 왔습니까? 예.
1: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합니다.
0: 예.
1: 일어나면 이렇게 손이 꽉꽉하게 이렇게 굳는 이런 느낌도 많고 여러 가지 항암약도 먹고 격서약이랑 먹고 너무 많이 먹어 그런지 얼굴도 좀 몸도 벗기고 얼굴도 퉁퉁 부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그 혹시 이런 병도 현대병원에 그 부강요법으로 치료 가능한가?
0: 예, 류풍습 관절염이라는 게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일반 관절염이 아니고, 예. 자가 면역성 질환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다 이건 난치병에 속합니다.
1: 맞습니다.
0: 예, 우리 몸의 면역이 거꾸로 작용하는 질병. 예, 예,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에 문제 있는 것이지 관절은 나타난 증상뿐입니다. 예, 그래서 관절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소염 지통제, 그래서 안 되며 격소 치료하는 이거는 근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아가면 그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특한 치료 방법이 뭐가 있는가? 예, 예, 이전에 일반 관절병은 부강 주사로 치료되고, 예, 이거는 면역 각성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예, 내 몸의 면역을 바로 잡아서, 예, 이게 근본적인 해결인 것이지. 어, 소염하고 지통하고 격서 쓰고, 예, 이거로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격소도 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까지, 완치라는 것은 너무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 지통제도 되고, 일상생활이 편리하도록 관절의 변형을 최대한 막아주는 게, 예.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1: 예.
0: 예.
1: 그렇게.
0: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으로 계속 격소 치료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네. 격소의 부작용이
1: 하는 것 같습니다.
0: 격소에 대한 부작용 아시겠지만 이제처럼 예, 얼굴이 달처럼 예, 둥둥 부어도 오르고 예, 뼈에 골다공증도 생기게 하고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예, 예, 눈에 녹내상도 생기게 하고 예, 일으키는 문제 많습니다. 빨리 될 수 있는데 빨리 끊도록 하는 게 방법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그 현대병원 직접 가면은 원장님 만나서 치료 가능하겠죠?
0: 예, 네, 원장님 만날 수도 있고 먼저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65-2120 전화에 265.
1: 예.
0: 예, 265-21 전화 연락하면 리활레 원장님이 직접 전화 받습니다.
1: 네, 네.
0: 예, 그러니까 문의하기 편리하고, 예, 또 어느 때 오시라면 또, 예, 그때 가서 진찰 받으시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0: 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방치하면 혹시 또 척추가 굳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 맞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냥 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땅바닥을 보기만 하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것을 대나무 척추라고 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굳어진 다음에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할 때에는 좀 일찍 발견하고 치료받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0: 네.
1: 근본 원인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호발 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혹시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0: 네.
1: 예, 연구 결과 대부분 환자가 HLA-B27 유전자가 발병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적혈구의 표면에 사람마다 독특한 그 항원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A형이다 혹은 B형이다 O형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이 백혈구 표면에도 이와 비슷한 항원 그게 뭔가 하면 HLA 또 순서에 따라 A, B, C, D, D, F,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HLA-B27 이게 강직성 척추염에서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양성이라서 모두 또 발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타 검사에 결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 이 요추가 앞으로 많이 구부러져서, 그래서 정상적인 척추, 이게 둥글게 구부러진 모양, 이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 특징적인 변화입니다. 그 외에도, 적혈구의 침강 반응, 쇄천이라는 이게, 좀 빠르게 나오는데, 혹시 몸에 감염이 있거나 결핵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할 때 이 수치가 빠르게 나옵니다.
0: 네.
1: 이것도 척추염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빠르게 나오고 그다음에 C 반응 단백 이것도 염증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몸에 어떤 염증 뭐 상처가 있거나 수술했거나 할 때도 CRP 지금 검사하고 최근에는 이런 혈관성 질병에도 동맥경화 심장병 뭐 이런 혈관성 질병도 이 CRP 검사합니다.
0: 네.
1: 그 혈관성 질병도 사실 혈관의 염증으로 봅니다.
0: 네.
1: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이런 비세균성 염증.
0: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료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나미비아 엔다이토와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조선 박태성 내각 총리를 접게 됐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원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나미비아 대통령과 조선 내각 총리를 각기 접게 됐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

군악단이 중국과 나미비아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엔다이토와 대통령은 습근평 조석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에 올라 의장대 분열색을 관람했습니다. 엔다이토와 대통령은 습근평 조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습근평 조석은 엔다이토와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양국 지도자는 상무관계를 신시대 중국과 나미비아 운명공동체로 격상한다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중국과 나미비아는 두터운 전통 친선과 공동의 발전 초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교일에 양국은 시종일관 평등하게 대하고 상호 지지했으며 친선 협력을 부단히 심화해 양국 인민을 위해 힘써 복지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고 나미비아는 2030년 전망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친선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전도가 유명합니다. 습근평 조석은 중국군 나미비아와 함께 발전 리니엄 교류와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각자 현대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손잡고 전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신시대 중국과 나미비아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과 관련해 세 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리니엄 융합을 심화해야 합니다. 상망은 고위층 왕래를 밀접히하고 국정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하며 상무관계 중의 전국성 전략성 문제와 관련해 일상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의 핵심 리익이나 중대 관심사와 관계되는 문제에서 상호 지지해야 합니다. 둘째, 협력 발전 예비를 발굴하고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 무관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중대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발전을 지지하는 급시우입니다. 나미비아가 무관세와 중국에 수출하는 녹색 통로 승격 그리고 기타 우대 정책을 활발하게 활용해 나미비아 양질의 제품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중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길 희망합니다. 중국은 나미비아와 함께 기초시설 건설, 동력자원, 광산, 농업, 교육, 청년,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의 호혜상생을 부단히 세 단계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단결협력을 견지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과 나미비아는 모두 글로벌 남방의 중요한 성원으로서 광범위한 공동리익과 서로 비슷한 가치 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단결협력을 강화하고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하며 국제 공평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은 나미비아를 막나간 아프리카 국가가 계속해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남방의 성세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습근평 조석은 아프리카를 도와 풍부한 광산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 우세를 실속 있게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프리카 현대화 행정을 다그치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나미비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계속해 광업 협력을 강화하고 세 가지 원칙을 중점적으로 들어질 것입니다. 첫째, 호혜상생입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연자원이 있고 중국은 선진 기술과 초대규모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쌍방은 상호보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리익융합을 심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친선협상입니다. 정치적 상호신뢰를 다지는 것은 중국 아프리카 협력의 독특한 우세와 중요한 보장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친선의 큰 국면에 착안해 소통과 협상으로 협력에 존재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개척진취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함께 시장화 상업화의 원칙에 따라 협력 사도를 혁신하고 중국 아프리카 광업협력에 끊임없는 질적 성격을 추진할 것입니다. 엔다이토와 대통령은 나미비아와 중국의 친선은 역사가 유구하고 양국 관계는 장시기 고수준 발전을 유지해왔다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습근평 조석의 현명한 영도 아래 경제사회 발전에서 세인이 탄복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미비아는 대중국 관계를 높이 중시하고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킬 것입니다. 나미비아는 중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참조하며 단

0: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다지며 협력을 확장시킴으로써 양국 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길 바랍니다. 나미비아 인민기구당은 중국 공산당과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소통 협력을 밀접히 할 것입니다. 나미비아는 중국과의 무역 왕래를 확대하길 바라고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나미비아에서 투자하고 창업하길 바랍니다. 상망이 공업, 광업, 기반시설, 항공과 우주비행, 과학기술, 농업, 수리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나미비아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길 바랍니다. 중국은 장시기 동안 나미비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에 사심없는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고 국제기구의 사무에서 공정한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나미비아는 중국과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발전도상국의 공동리익을 수호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건설할 것입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원수는 경제무역, 의료보건, 교육, 인력자원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서류 조인식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상방은 신시대 중국 나미비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때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나미비아 공화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저녁 습금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엔다이투와 대통령 부부를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금평이 10일 오후 북경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총축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이는 지난달 조선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총비서와 중조 전통친선을 공고히 하고 시대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데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비했습니다. 세대적 진선, 운명 공동체, 상부 상조는 종조 관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고 종조 진선 협력 호조 조약은 양국 인민이 피로 맺은 전투적 우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정치, 법률적 기반입니다. 나와 김정은 총비서는 조약 체결 65주년을 공동으로 성대히 기념하는 것을 계기로 양국 원로 지도자들의 초심과 뜻을 계승하고 양국 인민이 전통적 친선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종조 관계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휘하도록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현재 국제 정신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조 양국은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고 전략적 자신감을 높여 양국 최고 지도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양국 관계가 시대의 발전에 발맞춰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과 현대화 건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무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미니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한편 공동의 혁명 역사와 홍색 자원을 적극 활용해 양국 청년들이 중국인민정권의 역사적 공헌을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종조 친선을 대대로 계승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각자의 주권과 안보, 발전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각자의 국정에 맞는 사회주의 발전 예보 환경을 함께 조성해야 합니다. 박태성 총리는 먼저 습금평 총서기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친절한 문안을 전달하고 나서 조중 친선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김정은 총비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당과 인민을 용다는 순간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박태성 총리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일이 축하하면서 습금평 총서기의 령도 아래 중국 인민이 거둔 위대한 발전 성과에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조선을 선택해 양국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쌍무 관계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조중 친선의 미니 기반을 더욱 공고했습니다. 조중 친선 협력 호조 조약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조중 양국은 조약 정신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사회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및 세계 평화를 함께 수호해왔습니다. 양국이 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히 기념한 것은 조중 친선이 국제 풍운 변화 속에서 시련을 이겨내며 높은 전략성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구현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0: 조종 관계를 가장 강력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량당 량구 최고 지도자가 이룬 중요한 합의를 확고히 대응하고 대만 등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리익 수호를 확고히 지지하며 조종 단결과 친선, 사회주의 사업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왕이가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7월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조제했습니다. 회의는 홍수 방지와 홍수 대응, 재해구조 사업을 한층 더 포치했습니다. 회의는 각 지역과 부문이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요구 그리고 당조항의 결정과 포치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정치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시종 홍수 방지와 홍수 대응, 재해구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소립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단호히 극복하며 문제 지향을 고수하고 경험을 살려 홍수를 잘 방지해야 합니다.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홍수 방지와 홍수 대응, 재해 구조라는 힘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안전 방어선을 확고히 지키고 위험 부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며 취약한 제방 구간과 경계 소위를 초과한 하천 구간 등에 대한 순찰과 방어를 강화하고 위험한 저수지와 중소 저수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큰 하천과 호수의 홍수 방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측 예보의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적시에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 부담에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부담 지역 주요 지점, 취약계층을 면밀히 조시하고 위험 발생 시 과감하게 인원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협력을 강화해 합력을 형성하며 국가 홍수방지 가뭄대처 총지휘부는 총괄조정과 지휘조정을 강화하고 각 부문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각급정부는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인력, 장비, 물자를 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와 생활지원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력을 다해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디지털 중국건설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디지털 중국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차세대 통신망과 컴퓨팅 파워망의 구축을 가속화해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으로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신형의 안전위험에 대한 평가와 예방통제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현대 유통체계 구축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유통기반시설의 취약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복합운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유통비용을 한층 더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통관리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신업태, 신모델, 신장면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신흥 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전체 사설을 통해 신흥 주력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추진하고 기초연구와 핵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기술 돌파를 강화해 기술의 세대 교체와 생태계 완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독관리 모델을 최적화해 각 지역이 현지 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발전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자연자원 보호 리용에 관한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주체기능구의 전략시행을 강화하고 국토공간발전구도를 최적화하며 도시권과 도시군을 기반으로 고품질 발전의 동력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토공간의 안전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방지와 재해경감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전민건강계획 2026-2030년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회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민건강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늘리고 건강보급방식을 최적화하며 건강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전 생애주기 건강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지 위원장이 7월 10일 폭경해서 나미비아 엔다이토와 대통령과 조신루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을 각기 접견했습니다. 나미비아 엔다이토와 대통령을 접견할 때 조락지 위원장은 중국과 나미비아는 좋은 친구이고 좋은 형제이며 좋은 동료입니다.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나미비아 측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전통적인 친선을 발행하며 실무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중국과 나미비아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신시대 전천 후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나미비아 의회와의 내왕과 교류를 강화하고 각국 의회 연맹을 비롯한 다자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심함으로써 공동 발전에 조력할 것입니다. 나미비아 측이 중국 전국인대가 주최하는 아프리카 국가 의원 연구 시민회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엔다이투와 대통령은 나미비아와 중국 친선은 요구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미비아는 한계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중국 측과 경제 무역, 기반시설, 농업, 광산업 등 제 분야에서 강유력한 협력을 진행할 것입니다. 입법기구 사이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을 지속적으로 중강시킬 것입니다. 초룽이 접견에 참석했습니다. 10일 오후 나미비아 엔다이투와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에 가서 인민용기념비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조선 박태성 내각 총리를 접견할 때 조락지 위원장은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전략적 인솔은 중조 관계의 최대 우세이며 근본 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습금평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는 성공적으로 상호 방문을 진행하고 많은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중조관계 발전에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커피 감산, 영국 전력망 경보, 바나마 운하 통행 선박의 흘수 깊이 하향, 이와 같이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 배후에는 동일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온 이상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학자, 국제기구 및 금융시장이 엘니뇨라는 기상용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이 세계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물가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기후 변수 엘니뇨는 태평양 해역의 적도 중부와 동부 해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이로 인해 전 세계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현상을 말합니다. 태평양은 지구 해양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에 종종 전 세계 날씨의 천연주황 에어컨으로 불리웁니다. 이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대기순환과 강우대가 그에 따라 변화해 각 지역의 날씨가 다시 재조정됩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남미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며 인도에서는 여름 계절 풍의 약화가 나타나고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

은 매번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한 확률이 증가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글로벌 시대에는 엘니뇨가 단순한 기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에서 엘니뇨가 가져오는 충격이 이상 날씨가 발생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역, 국경 간 투자 및 원자재 시장을 통해 외부로 전파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극단적인 날씨를 직접 격제하는 경제체에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및 금융시장이 엘니뇨를 거시경제 분석 구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전 세계 많은 중요한 농산물 생산 지역이 엘니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세계에서 중요한 커피와 설탕 수출국이고 인도와 타이는 중요한 쌀 생산국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대부분의 팜유를 공급하고 코코아는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생산됩니다. 고온, 가뭄 또는 폭우가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제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대중상품시장 전망보고서에서 역사 경험에 비추어 엘니뇨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우와 기온 이상으로 인해 곡물, 식물성 기름 등 농산물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시장은 엘니뇨의 발전을 미리 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최근 실시간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엘니뇨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브라질의 통화 팽창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식품 가격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가브리엘 갈리폴로는 엘니뇨가 미래 통화 팽창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기구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 전력이 증가하고 가뭄이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시키고 통화 팽창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엘니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무역,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후 현상은 전 세계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약 5%를 상승시킬 수 있고 이는 또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국가의 식품 가격과 전반적인 통화 팽창도 다양한 정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발전도상국 경제가 받는 영향이 더욱 뚜렷할 것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위험 원인인 엘니뇨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거울과도 같아 세계 경제와 자연 환경이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면으로 글로벌 산업 체인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곡물 생산 지역, 광물 자원, 국가 또는 운송 경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날씨는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 세계 해운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고온과 가뭄은 구리광산, 리튬광산 등 자원 채굴에 영향을 미쳐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지구 온난화 배경 속에서 극단적인 날씨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미래 세계 경제가 직면할 위험은 금융위기, 지정학적 갈등 등 전통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경제성장, 통화팽창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0: 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이 기후 리스크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에너지 및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산업 체인이 깊이 융합되고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 빈번해진 상황에서 엘니뇨를 리해하는 것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험 원인을 리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래에는 극단적인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장기적인 과제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에 영향 주고 있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국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진행을 맡은 김성룡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연극 마을을 통해 보는 복건과 냉하 협력의 30년 변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를 거울로 경종을 계속 울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0: 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특별 결렬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제3부 근원지가에서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 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소광초는 자신의 개혁 이야기로 작은 한 측면에서 막스주의는 무엇 때문에 중국화와 시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주었습니다. 개혁개방은 한 차례 위대한 실천적 혁신이고 중대한 이론 혁신으로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실천적 기반과 정신적 준비를 제공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동지를 주요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국제 국내 정세의 새로운 변화와 실천의 새로운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이론과 실천을 결부하는 데로부터 당과 국가 위협의 발전, 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깊이 있게 답하면서 중대한 혁신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이를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구현했습니다. 24 당대회 정신의 인솔하에 우리는 새 로정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론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것인지 먼저 총서기의 논술을 들어보겠습니다.
0: 坚持以 막스주의为指导 最终要落实到怎么用上来，凡贵通者，贵其能用之也。

방금 우리가 들은 것은 습근평 총서기가 2016년 5월 17일 철학사회 과학 실무좌담회에서 간 연설입니다. 무릇 통함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활용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왕윤의 론영 초기에서 나오는 이 말의 뜻은 무릇 통함에 능한 사람은 모두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더 많이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그것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야만이 최종 지행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철학사에서 양명심학은 지행 합의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왕양명은 귀주 영장에서 도를 깨닫고 마음이 곧 리치 심외무물 지행합의를 깨닫고 본경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력을 갖춘 자세로 삶을 대했습니다. 기원 1517년 왕양명이 남감, 정장 등지의 손무직을 맡고 남감 지역 토비숙청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남감 4대 비적 중 하나인 첨사부는 수가에 졸개를 많이 두었기에 병력이 강했고 장식이 복건성 장주 상무산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합서 조정에서 여러 차례 군대를 출동해 포위했지만 첨사부가 워낙 천성이 교활해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왕양명은 감주에 온 후 훈련한 지 얼마 안 되는 신군을 거느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거리를 달려 각 처에 숨은 토비들을 돌연 진공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점사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급급히 상무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때 왕양명은 이미 병사들을 매복시켜 두었기에 세 갈래로 상무산을 포위했고 한 차례 격전 끝에 점사부를 일거에 소멸했습니다. 이 대사들 거치면서 왕양명은 일약 유명해졌고 조정에서는 크게 떠들썩했으며 성질을 내려 그를 표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표했지만 왕양명은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없었고 심지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학생 양사덕에게 보낸 편지에서 산속의 비적을 격파하기는 쉬워도 심중의 적을 격파하기는 어렵다는 천고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0: 서 외부와 접촉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승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자기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중의 정서적인 자아, 리기적인 자아, 심지어 방종하는 자아를 전승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는 양명심학의 가장 핵심 문제인 양심을 심어주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성들 내심의 양심을 일깨워야 할까요? 다시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명 선생이 평생 가장 즐기던 일이 바로 학문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또한 양명 선생의 특기입니다. 때문에 비적을 소탕한 후 그는 서원을 세우고 교화를 추진했습니다. 양명은 감주성내 렴계서원을 다시 세웠고 또 양명서원을 세웠습니다. 양명심학은 모든 사람의 심중에는 다 양심이 있는데 핵심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일깨우는가에 달렸고 이것이야말로 심중의 적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주황당학교 중청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늘 마음의 적을 타파해야 한다며 청년 간부들을 타이리던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내심에 망상이 없는 것으로 외부에 망동이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여파 선생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실천은 끝이 없고 이론 혁신도 끝이 없습니다. 신시대 새로운 조건에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는 반드시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막스주의를 고정불변의 교조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며 진실과 실무를 추구하고 모든 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며 신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고 중국의 질문,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 시대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실천에는 끝이 없고 이론 혁신에도 끝이 없다며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엮어 나아가는 것은 당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장엄한 역사적 책임이고 진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하며 전망성이 있는 생각, 전반적인 계획, 당과 국가 재반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을 위해 고학적인 사상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반 사업의 혁신 발전은 모두 막스주의 이론의 뒷받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해야만이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의지와 패기, 저력을 증강할 수 있고 혼란과 어려움을 맞받아 나아가며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곤란과 도전을 타승하며 완강한 투쟁을 통해 사업 발전의 새로운 천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3: 오늘은 용궁마을을 통해 보는 복건과 능화협력의 30년 변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고의 메마른 토굴 앞에서

0: 결혼식이 곧 열리게 됩니다. 신랑 만창은 결혼식을 앞두고 맑은 물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신부가 결혼할 때 시원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물을 축의금으로 바쳤습니다. 네, 이는 7월 1일 정식 개장한 민영연극마을 네 편의 야외 대극 중 하나인 황토 토굴집의 한 장면입니다. 30여 분간의 공연에서 배우들은 뛰어난 연기와 독특한 사투리로 물부족으로 인해 우여곡절이 많았던 결혼식을 연출했고 현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영화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관광 프로젝트로서 연극마을은 복근과 냉하협력 30년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서해고의 생존, 조장의 이민, 복건과 냉하의 협력, 신시대 발전 등 네 역사 단계를 서사적 주제로 삼아 실내 주극 4편, 실외 대극 4편, 중형극 8편, 소형 상호작용 공연 20편을 포함한 도합 36편의 극목을 정성껏 준비하여 공연에 했습니다. 극심한 물부족 문제에 빠진 수구촌 이야기부터 산을 떠난 이민자들이 토굴집에 사는 어려운 개간 과정까지 복건성의 냉하지원 간부와 이민자들의 깊은 대화부터 균초와 와인용 포도가 고비 사막에서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복건과 냉하 두 지역이 손을 맞잡고 싸워온 30년의 역사는 다가갈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생생한 장면으로 연출되었습니다. 흙벽돌, 낡은 물품들, 그리고 토굴집 마당은 원래 모습 그대로 축조되었고 관광객들은 마을과 골목에서 언제든 시대의 의상을 입은 배우들을 만날 수 있어 몰입형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해고는 냉하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수년간 현지에서는 격지 이주를 통해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차례로 산을 떠났습니다. 배우 송수금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는 우리가 살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고향이 서해고인 58세의 농민 송수금은 이미 은천시 영령현 민영진이 고비사막에 깊이 뿌리 내린 지 오래입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장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민영진은 복건성과 냉하의 약칭을 따서 명명된 진입니다. 30년 동안 복건과 냉하 협력의 추진으로 이곳은 건조한 모래장으로부터 황금의 모래장으로 변했습니다. 2025년 전 마을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997년 이주 초기의 약 40배에 해당합니다. 송수금의 가족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두 아들은 가정을 꾸리고 토지를 임대 맡아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접 작은 식당을 차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연극마을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송석금은 고향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민영 연극마을 프로젝트의 총감독인 유정은 이곳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엮지 않고 그냥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창작팀은 서해고와 민영진에 깊이 들어가 생생한 이야기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오랜 물품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진실들은 작가들이 창작할 때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도록 합니다. 요정은 이런 이야기를 접촉하는 관광객들, 특히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층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의 모든 것을 선의로 대하기를 희망한다.

0: 라고 말했습니다. 내몽골 오해시의 청년 왕가규와 조가락은 소문을 듣고 이곳에 찾아와 하루 동안 마을 주민이 되어보았습니다. 왕가기는 시트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람들에게 현장에 있는 듯한 진실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 더욱 깊이 요약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기층에서 일하게 되는 조가락은 이민자들이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농촌 건설에 참여해 향촌진흥을 돕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북경의 관광객 장관성은 연극을 보고 나서 오랫동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연기를 통해 이곳의 물 한 방울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곧 연극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을을 흥하게 하는 것은 역시 사람도 흥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연극 마을은 민영협력 30년의 문화 선물일 뿐만 아니라 향촌진흥을 위한 민생사업이기도 합니다. 각 공연장에는 송스금과 같은 현지 배우 100여 명이 열심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변세의 장터에는 냉피, 구운 감자, 메밀 반죽 등 이색적인 음식 향기가 가득하고 무형문화유산 공방에는 벽돌 조각, 진흙인형, 자수 작품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관객들은 직접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자의 추산에 따르면 연극마을 운영 후 주변 2,500명의 주민들이 취업과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령현의 공도 현장은 현지 이주민들은 이야기의 직접적인 경험자로부터 무대의 연출자, 산업의 수혜자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 트래픽이 일자리와 소비 활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업종의 성격을 촉진하여 민영진의 활기와 행복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때 노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땅은 문화로 하여 더욱 매력있는 삼토로 변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네,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3: 뉴스 추적.
0: 역사를 거울로 경종을 계속 울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전에 7월 7일 심야 노구교 강변의 총정이 밤하늘을 가르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면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했습니다. 중화 아들딸들은 혹독한 고생과 피어린 항쟁을 통해 큰 희생을 치르면서 항일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지울 수 없는 기여를 했습니다. 내 아픔은 눈앞에 선하고 경종은 귓가에서 오래도록 울려 퍼집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이 평화 헌법을 저버리고 신형 군국주의를 형성하는 길에서 끊임없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의 위험한

왕동은 전후 국제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일본 우익 세력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은 내내 안보 3문건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에 제출할 제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이 매우 급진적인 이 초안에는 방위비 대폭 증가, 무기 수출 제한 전면 철폐, 그리고 공격적인 군사력의 대대적인 발전 등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일본 우익 세력이 전후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재군사화를 추진하려는 위험한 시도인 것입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이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정의로운 재판에서 일본 군국주의 침략 범죄는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 결론에 직면하여 일본 우익 세력은 전혀 회개할 뜻이 없고 오히려 단계별로 배치하고 탐색하면서 국제 범주와 인류 정의의 한계를 제멋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면서 군국주의의 영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수차례 참배한 것부터 해외 묘지를 방문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사한 일본군에게 헌화하기까지, 그리고 여러 나라의 위안부 기념상 설치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피눈물의 고발을 봉인하는 것으로부터 교과서에서 이른바 남경 사건으로 남경 대학살을 의도적으로 교체하고 로고교 사변을 총격을 받은 후 자위 반격을 했다는 것으로 뜯어고치기까지 등등 일본 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 행위는 본질적으로 군국주의의 부활을 위한 사악한 정신적 토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군대를 정비하고 무력을 확장하기 위해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내의 일본 수상이 취임한 후 공공연히 대만의 일이 있으면 일본의 일이 있는 것이라고 떠버렸습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외부 위협을 조작하여 국내에서 안전불안과 두려움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며 전후 체제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른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 헌법을 비워가면서 이른바의 전쟁 체제를 위해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해탈을 시도하면서 평화 체제를 철저히 타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친 듯이 수혈하면서 방위 예산을 14년 연속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2026 회계 년도는 9조엔을 돌파했고 아울러 방위 장비 공장의 국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쟁 경제를 진작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면서 항공자위대를 이른바 우주패권을 노리는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고 12식 해안함 미사일 발사장치 등 장비들을 최동단섬인 남조도에 배치했으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배워 실질적으로 살상무기 수출 금지를 풀었습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파벌을 묶으며 진영 대립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다카이치 사나이를 비롯한 일본 고위 관원들은 이른바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 진영 장벽을 구축하고 주변 국가들을 지정학적 대립의 전차로 묶으려고 여기저기에서 유세하고 있습니다.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는 공개적으로 나토의 우크라이나 관련 기관에 자위관을 파견함으로써 여기에 군사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필리핀 등과 집중적으로 결탁하여 국외에서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의 세력이 다른 나라를 억제하는 앞잡이 역할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네,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정의로운 사관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외부 위협을 조작하고 대립 감정을 선동하기까지 국내의 전면적인 군비 확장과 체제의 촉세를

돌파하고 대외적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진영 대립을 조장하기까지 다양한 행위들은 일본 우익 세력이 추진하는 것이 결코 단일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단계적인 군사전략 전환임을 충분히 증명해 줍니다. 이 뒤에는 군국주의가 되살아난 유령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려는 야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 각국 인민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국제사회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당시 일으킨 야만적인 침략은 아시아 각국 인민들에게 깊은 재앙을 가져왔고 결국 일본 스스로 패전의 쓴맛을 삼키게 했습니다. 교훈은 멀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 우익 세력이 고집을 부리고 역사의 공례를 무시하며 평화의 대세를 저버리고 무력을 남용하는 사악한 길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다시 역사의 심판과 정의에 의해 짓눌려 영원히 파멸될 것입니다. 오늘날 노구교 위의 돌사자는 아직도 봉화를 기억하고 있고 완평성백의 총알 자국은 세월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은 평화를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결심은 바위처럼 견고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그 어떤 세력의 시도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한번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세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군국주의의 옛 꿈을 되새기거나 전후 평화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위험한 행위는 반드시 공리와 정의의 철옹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춘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페전과 진행의 김성용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9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결시 득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우리 여름철의 방광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은 세균 번식이 왕성하면서 방광염이 발생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이 방광염이라 할 때에는 누구나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겨울철 감기만큼 여름철 방광염은 여성들이 흔히 겪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방광염은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 말합니다. 예, 소변이 자주 마렵고 또 소변 본 후에 시원하지 않거나 소변 볼 때 아랫배가 저리거나 요도가 타는 듯한 통증도 나타나고 소변에 피가 떨어지거나 소변 색깔이 부연 등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방광염이 주요한 원인을 서의에서는 면역력 저하하고 과도한 피로로 봅니다. 예, 하지만 중의학에서는 방광염을 선천적으로 허약해서 생기는 신장이 허약하고 방광이 습열로 봅니다. 예, 그리고 선천적 허약은 원기하고 면역력이 저하이고 여름철 습열로 인해서 방광에 감염이 생기게 되는 이런 증상입니다. 예, 만약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예, 한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면은 만성 방광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방광염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인 치료를 받아서 쉽게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 방광염을 자주 해본 분들은 압니다. 아마 해마다 이때만이면 방광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계절이 바뀔 때면은 또 방광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특점이라 할 때는 처음에는 서약을 쓰든지 중약을 쓰든지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한 70이 넘으면은 예, 그 다음에는 약을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우리 지금 감로장약에서 스바오의 허즈 리뇨안하고 런칭 망제를 같이 쓰면은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고혈압의 심장병 환자입니다.
1: 네.
2: 그리고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머리고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혈압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어쩌면 막 급성 발작을 할 때는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어지럽고 해서 급진 시력 수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1: 네.
2: 그래가서 검사를 해보면 혈압이 막 이제 20까지 막 올라가고 그때 또 진단받은 게 인박공 진단까지 받았댔습니다.
1: 네.
2: 그래서 병원 치료도 많이 했는데 혈압이 그렇게 온정되지 않았습니다.
1: 네.
2: 그리고 그 약방에 약 먹고 보내다가 저리 아이 방송 열심히 들으니 보니까 나 모두 이런 병에 모두 서장약을 먹고 환자들이 효과를 많이 봤다니까 저도 한번 그것도 불편한 찾아갔습니다.
1: 네.
2: 병원이 다 얘기하니까는 그 당대표 제가 주약을 추천하는 게 기수의 전수환하고 마우의 천샹환, 장샹환 이 세 가지로 추천합니다.
1: 네.

0: 내일을 한 숙달을 거의 먹었습니다. 이런 게 벌써 예, 가슴이 막 답답하고 예,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자지 못해 그런 것도 많이 해결되고 혈압이 요즘 좀 정상을 놓았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 딱 떨어졌다고는 아예 봅니다. 그래서 좀더 먹자 그랬는데.
1: 맞습니다. 그렇게 약을 그냥 꾸준하게 쓰다 보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냄새 있으면 약을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하죠. 예, 근데 이 장약은 이렇게 결합했으면은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3개월을 썼으면은 혈압이 지금 온정됐다 하면은 장시활하고 RSO의 쌍후환 바꿔서 또 쓰십시오. 예, 그러면은 좀 심하게 그 혈압이 높이 올라갔던 분이기 때문에 이 뇌신경이나 말초신경이 손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RSO의 쌍후환은 신경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시활하고 RSO의 쌍후환 또 바꿔서 한석 달을 또 쓰셔.
0: 그래라.
1: 예, 그럼 완전히 회복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라도 네, 문의를 하고 예,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0: 네.
1: 하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이렇게 위축성 위염이 있고, 예, 만성 위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항상 그 위가 더불어 가고 부디 사고, 예. 그리고 어떻게 좀 이렇게 짱하면서 좀 붓는 것 같고, 예. 그 소화도 잘안 됐댔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위를 만져보면, 예, 그 위가 예, 냉랭합니다. 냉랭하고, 예. 조금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변이 그냥 안 좋았습니다. 변이 색깔도 검고, 예. 그 정상적인 변을 예, 넣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변이, 무지라고 나쁜 변이 계속 그저 넣고. 거기다가 쓰레기하고 쓰레기, 그 혓바닥에 그냥 그 흰설태 같은 게영 두껍게 껴있고, 쓰레기. 그 입맛이 떨어져가지고서 그냥 그거 밥못 먹고 이렇게 때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맥도 없고 힘들게 지내면서 이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병원 댕기면서 약도 많이 썼대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다가서 이그 서장이랑 좋다는 이렇게 방송도 어떻게 듣고서 이그 당대편대 찾아가서 그 저주 다시 하고 당환하고 정신 장제하고 이세 가지 약을 가져다 한 나란 먹었습니다. 한 나란 먹으니까 내가 위 부디 사고에 땅하던 게좀 이렇게 좀 내려앉고에 또 꺼지고 그좀 편안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위 냉랭하던 게좀 온기도 오고에 그리고 아픈 것도 좀 나아지고, 소화되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 혀에 그 세태한 설태 없어졌은가?
3: 예, 그게 많이 거쳐졌습니다. 그리고 예, 그게 거쳐지니까, 그리고 예, 그 변이 영, 그 그냥 검은색이고, 영 나쁘던 게 지금은 예, 변이 영, 그, 내 보게 뒤에 놓고서 이렇게 보면 예, 아, 이 여분 거의 정상에 가까운 변이 되는구나 이런 감이 들고요. 그새그 설태 그 두껍게 꼈던 게 어서 많이 넓어지니까 예, 밥맛도 돌고 예, 지금은 예 이렇게 때 되면 배고프고 예, 계속해서 삼시 세 때를 꼭꼭 차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 맥도 돌아지고 예, 지금은 효과를 예,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치료로 환자료는 얼마입니까?
1: 이 지금 따탕화로는 예 지금 그러니까 소화는 제대로 되고 있죠. 예.
3: 예,
1: 예.
3: 소화상이
1: 이 한계료종기가 석 달인데 지금
3: 좋았습니다.
1: 증상이가 없어졌다 하면 예 내가 지금 바꿔드리자 합니다. 이 따탕화하고 해빙패로 또석달 후에는 바꿔 쓰십시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 따탕화리가 예 우리 그 지금 환자분이 증상 보면은 음식이가 드신 다음에 위에서 이동 못 합니다. 위에서 이동 못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0: 위가 차가워집니다. 우리 피도 이동 못하면 어혈이 생기면 거기에 차가워집니다. 그것처럼 위도 지금 하얀 설태 깼다 하는 건 위에 식적이 있으면서 그 통하지 못하니까 그 위가 차가워집니다. 근데 이 해빙페리가에 그 식적이 음식물이 한 대 모인 거 흩어지게 해줍니다.
1: 예.
0: 예, 흩어지게 해주면서 이 속이 편안해집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은 좀 시간이 오란 것 같더니 해빙펠도 예. 일반적으로 금방 치우고 좀 식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 서너 통 쓰면 됩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그 해빙펠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오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탕화를 이미 썼으니까 예, 먼저 세 통 쓰십시오.
1: 예.
0: 예, 그러면 그 세태한 게 해에 세태한 것까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식적이 내려간 거 말한다. 그리고 환자분은 지금 장도에도 찌꺼기 많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따탕왈에서 많이 해결은 본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따탕왈하고 이 해빙패를 예, 어간어간 바꿨으면서 또 관찰을 해보셔.
1: 예,
0: 예, 그러면은 기본상 이 위로부터 시작해서 장도까지 이 지금 막힌 거 다 뚫어줄 수 있습니다.
1: 아, 예, 예, 그래.
0: 예, 그래 관찰하면서 예. 바깥도 쓰십시오.
1: 예, 예,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는 어떻게 된 분인지 오래전부터. 머리 아픈 게 이게 큰일인다네, 이제.
0: 네.
3: 머리 어째 그냥 지금 아프고, 그래서 때는 바빠 정통 편들어, 뭐 임시 구고, 등등 먹으면 또 이제 아예 아픈다.
0: 네.
3: 그래도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고, 아프고. 그래도 또 거기다가 또 편도통도 있어가지고, 소리, 항상에, 고리가 항상 머리가 그래서 저분하고 좀 시야에 납니다.
0: 네.
3: 거기다가 또 손발이, 나는 어떻게 항상 손발이, 젊어서 손발이 작은 게 내게는 큰데.
0: 순환이 아이 됐단 거 말합니다. 순환이.
3: 그래, 순환이 아이 돼, 그렇게.
0: 순환이 아이 되면 사람, 어디미 순환이 아이 되면 어디 차집니다. 그 말초에 순환 안 되기 때문에 말초 차갑습니다.
3: 초가 들어부터부터 나 수학기야, 양말 두꺼운 것이 나야지. 아이들 손발이 차가보면 너랑 악징징 저림이 아픈다, 그죠?
0: 네.
3: 손발을, 다리가, 저렇게 살 때 다리 치는 또 어떻게 그래 올라오지. 여기 땅땅하지만 날짱이처럼 땅땅해서 내 손으로는 주무것도 아직 여러 사람 여와 주무것도 그냥 폐지부터 이러고 그 며칠에 한 번씩 그냥 그런다 말이다. 그거 다 혈액순환 아예 돼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모르지 뭐.
0: 네.
3: 혈액순환 뭐 여러 가지 이걸로 무슨 약방 약은 약장 싸먹은데 아이 되는 게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그래 볼까나 이 수상 약이 좋다는 것도 아무래도 늙음하기에는 점점 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있는 걸 이 수학약이라도 먹어봐야 되겠다고 가서 더 기다리게 아빠가 그 장답했는데 가라고 뭐 그래도 뭐 그거 선택해서 준 게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예. 시술 동중환하고 따샹 코프와 코프이
0: 화신 코프이
3: 화신 코프이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예. 이거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될까 벌써 한 열흘 될까 벌써 이 머리 아픈 게 그렇게 별로 많이 좋아졌어요.
0: 네. 첫 번째로 두통과 어지럼증이 없어집니다.
3: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나도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정신하는 게 알린다. 그런데 혈압조절이 아니라는 것도 혈압조절이 나게 아니랍니다. 혈압이 그냥 올라갔으니까 그러다가 또 혈당도 약간 높고 그런 혈당에 대한 약은 그냥 못 쓴다. 그래도 아니라는 게 이거 먹은 다음에 그 머리가 아프니까 또 정신하고 그리고 머리가 흐릿흐릿하는 게 약간 아침이나 또 머리가 또 아예 아프니까 저녁에 잠을 좀 이내 못 잤습니다.
0: 맞습니다.
3: 야, 근데 이 약 먹고 요즘은 잠을 잘 자고 예. 그리고 다리 쥐어올라오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야, 그러니까는 요즘은 잠을 좀 자러 그러니까 아침에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문제까지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약을 다른 거 바꿔야 되는지
0: 화신코프에는 두 달을 썼습니까? 얼마 썼습니까?
3: 두 달 썼지. 뭐.
0: 예, 두 달을 쓰고, 예. 지금, 예. 이제, 혈압도 온정되고, 치료 범위가 영 높습니다. 예.
3: 혈압이 그냥 올라갔던 데 갔다 하고, 혈지도 높고,
0: 예. 환자분은, 예, 한 개료 정도 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3: 한 개료 정도 미치니까?
0: 한 개료 정도, 두 달입니다. 두 달.
3: 예. 두 달은 더 써야 되죠.
0: 예, 이제 두 달 더 쓰셔. 이 예. 처음에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귀에서 소리 나는 거하고 불면증 그리고 경추염도 경추병도 되고 삼고증 예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좀 불안하고 또 조울증도 있고 예 이런 게 좀 정신적인 일 좀 이런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자꾸 화나거나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예.
3: 그 자꾸 나 성내기도 하고 귀에서 소리 나는 거는 어디서 없어지는지 없어.
0: 예, 그 불면증이 없어질 때 귀에서 소리 나는 게 같이 없어집니다.
3: 귀에서 소리 나서 성내기는 무슨 별난 소리 나, 전기 소리인지 무슨 뭐 소리 나는 게 그 증상 없으니까 담배 사러 오는 것들에
0: 맞습니다. 야, 그래서 예, 이제 두 달 더 쓰셔, 그 때문에.
3: 예, 두 달 더 쓰시다, 그러면.
0: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게 병이 나장돼 있고, 눈에 그저 안개 낀 것 같은 게 보이고.
0: 예.
4: 나가면, 네, 눈물이 자주 나고. 또 때로는 이게 눈이 그 뭔가 자꾸 이렇게 까까라고 하니까 영 불편하고 머리도 힘함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시술에 저도 안 하고 예 민무 쓸리고요 하는 지금 이 두 가지하고 한 달 묵은 게 지금 예 눈이 까까라고 눈물 나던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네.
4: 그리고 예 눈에 안개 낀 것 같은 게 이게 없어지니 눈이 맑아지니 머리도 같이 맑아지고 예 사람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0: 네.
4: 예, 그래 효과 있으니까 지금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랬다.
0: 네, 지금 그 민무 쓰려워 요한을 드릴 때면 이 홍화 진강화는 같이 드립니다. 예?
4: 예.
0: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같이 쓰셔. 그러면은 몸에 허열이도 없어집니다. 예, 예, 그리고 자꾸 열이 올라오르는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예.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눈병을 일으키는 내장질환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예.
4: 그래. 그냥 정말 진짜 좋을 때다, 예, 써보니까. 예.
0: 그래, 결합에 쓰십시오, 그냥.
4: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저도 아커서 간 있고 빈간도 있고 항상 소화한데 옆구리 키우면 특히 이게 기름진 음식 먹으면 설사 자주하고 계란 같은 거나 못 먹었습니다.
0: 네.
5: 네. 그러니까 이거 싫어하면서 강경화 온다니 그러니까 나지고 잔약 수관조나 렁치망제 두 달 먹으니까 예 조금 효과가 많이 아깁니다.
0: 네.
5: 네.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는 게 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도 못 먹어도 조금 먹어도 그냥 자꾸 설 따서는 끊었습니다.
0: 네.
5: 예. 예. 계란 먹어도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난 게 좀 말입니다.
0: 네.
5: 이 약이 두 가지인데 이게 효과도 어떻게 좀 더 먹다가 어떻습니까 이 약은?
0: 예. 그 수관전환 려정이가 90날입니다.
5: 아.
0: 그래서 이 간 수치까지 좀 높다 하는 분들은 두 개 려정 쓰면 됩니다.
5: 예.
0: 예. 이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예.
5: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0: 예.
6: 예. 예, 저는 예, 저녁마다 이 뭡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 영영 열심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서상 그 고원의 그 높은 공원에서 그 자란 그 약재가 여기에도 하면 말을 잘 들은다는 그런 저 이야기 듣고 소리
0: 제가
6: 그때서 저녁마다 들는데 예. 선생님 저희 그 활동실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예 선생님 이 사람은 예 콩팥이 아무래 나쁘겠죠 예 머리가 계속 아프고 소변이 작고 다선됐던 수량이 아예 많고 예 색깔도 부여부였고 뭐 옆구리도 아프고 이렇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뭐 지간이 뭐 수치가 높대요. 예. 그래서 저기 그래서 병원에 댕김 이 병원에 댕기도 아이 되고 저 병원에 다녀도 아이 되고 중미를 비하도 아이 되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빼대대하다도 떠들하고 이렇답니다. 예. 그랬죠 제가. 그러지 말고 이 선생님이 강의 들어보니까 영 좋은데 여기를 좀 한번 가보라고 그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까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 공원 그 서쪽편에 있는데 그 저기 뒷방향방이라고 썼는데 거길 찾아가라고 알려줬더만은 찾아갔다 보다 선생님은.
0: 예.
6: 예, 선생님 찾아가서 약을 주는 게 무슨 약을 주던가 하면 저기 런칭 망제하고 허드 내려와는 주더랍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서 그래 써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죠. 어쨌든 그 선생님 이야기 영 밀 처방도 자꾸 그러니까나 열심히 먹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한 달을 넘어 먹으니까 내 선생님 막 그저기고 소변이 막 자꾸 허리가 막 토신하고 이러던 게 허리도 좀 덜 토신하고 그다음에 소변도 차수가 적어지고 수량이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색깔이 뿌여뿌여 턱이 좀 이래 말쑥해지고 그렇게 정신이 난다. 허리가 덜 아프니까 걸기도 적고 힘이 덜 들고 영조탑에서 정신 차리면 영조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던가 하면 처음에는 그 덕길장 양방에 찾아가서 그 장의사를 배웠답니다. 근데 그냥 배우고 그 약 먹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다 먹으면 배달하겠는데 배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0: 508-9925번입니다.
6: 예, 508-9925번.
0: 예, 예, 네, 배달받아 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8: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장약으로 치료해보고는 아, 이 원인하고 증상이 같이 치료되면서 치료 후에 또 쉽게 재발하지 않는 예, 이런 효과들을 봅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 이 주요하게 배합이 잘 된다 할 때에는 예, 치료가 아주 예, 개선이가 또 빠르기도 하고 또 전면적으로 또 치료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만성 방광염과 같은 이런 질환들은 자꾸 재발하는 이런 재발률이 좀 높은 질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경한 분들은 런칭 망주에다 허슬리냐 와는 쓰고 좀 엄중하다 하는 분들 예, 나는 몸이 이 비뇨기 계통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저항력도 얕다 이럴 때에는 런칭 창주까지 세 가지를 같이 있으면 더 공고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노인 분들 보면은 이 면역력 저하하고 노화로 인한 방광 기능이 저하가 많습니다. 예, 때문에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서 방광염에 더 쉽게 걸립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처럼 창주하고 망주의 허슬리네완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노화로 인한 방광염이든 면역력 저하든 예, 이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노인 방광염은 재발도 쉽고 만성화되기 때문에 문제는 제때 철저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아 이래다 이렇게지 좀 예, 며칠 후에 뭐 이럽더라 하고 좀 약을 제때를 중시 아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성으로 된다 할 때에는 예, 다른 기관에도 또 영향을 주고 또 전신의 염증이 또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노인 방광염의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예, 자가 진단법이라 할 때에는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보거나 혹은 밤에 특히 더 마렵고 소변 볼 때는 좀 급하게 보거나 예, 혹은 볼 일을 마쳐도 소변은 본 다음에도 시원하지 않고 배출 시에 여도의 스린 느낌이라든가 짜릿한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예,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 있다 하면은 이 인차 허즐리녀완하고 망죄를 쓰면 효과 빠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혈뇨도 있고 소변 색이 좀 탁하거나 소변에 냄새가 좀 나거나 예, 그리고 방광이나 요도가 위치한 아랫배 혹은 회음부에 좀 뻐근한 느낌이 든다 할 때에는 이런 분들이 방광염이 몸에 있다 이거 말합니다. 때문에 지금 약을 많이 써, 지금 서약으로 많이 쓰던 분들 그 환자분도 소염제를 많이 썼던 분입니다. 근데 후에는 그 소염제가 효과 없어서 장약방 찾아왔는데 장약을 쓰고서리 지금 효과를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노인 방광염이라 할 때에는 만성화되거나 증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또 이런 증상에 이미 익숙해져서 아 이래다 이렇더라 하고 익숙해져서 방치하게 되면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전신염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8: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도마뱀 꼬리의 비밀을 알게 되고 련잎술의 차량 위에 숨어있는 이상한 목소리에 다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 새 친구는 그 숨겨진 존재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고 오래 기대했던 동물원 노래 대회장에 도착해 특별한 공연을 보게 될 거예요.

맞아요. 차량 위에 숨은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가 대형 얼룩뱀으로부터 조주를 구해준 친구일까요? 그리고 동물원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그럼 조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6장. 아, 깜짝이야.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주주는 손에 통통한 무언가가 닿자 깜짝 놀라 손을 급히 떼고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깜짝이야.
2: 그때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겁내지 말아요. 아마 카멜레온일 거예요.
0: 악어 아가씨는 좌우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2: 장난 그만해. 카멜레온, 손님들이 놀랬잖아.
0: 그러자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미안해. 난 카멜레온이야. 내 몸 색깔이 주변과 같아져서 너희들은 잘 보이지 않거든. 사실 난 계속 차량 오에 있었어.
2: 두꺼비 아저씨는 이미 익숙한 듯이 아무런 반응 없이 어련잎 수레를 끌고 태연하게 앞으로 걸었어요. 알고 보니 카멜레온은 벌써부터 그 수레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동물원 노래 시합을 보고 싶었지만 걷는 것이 정말 싫어서 몰래 두꺼비 아저씨의 련잎 술에 올라탄 것이었어요.
0: 카멜레온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을 때 악어 아가씨가 갑자기 무언가 깨닫고 큰 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럼 방금 대형 얼룩뱀이 주주를 습격할 때 네가 몰래 대형 얼룩뱀의 눈을 후려친 거였구나. 그래서 두꺼비 아저씨와 주주를 구해준 것이구나. 잘했어, 카멜레온. 주주는 깜짝 놀라며 차량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향해 물었어요.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여. 정말 신기해. 몸 색깔을 연잎 색깔로 바꿨잖아. 그래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거지?
2: 그때 갑자기 종건이 크게 소리쳤어요. 내 몸 위에 뭐가 있어? 이상한 게 느껴져.
0: 그러자 카멜레온이 장난스레 대답했어요. 뭐가 있긴 당연히 내가 있지. 나 말고 누가 또 이렇게 잘 숨겠어.
2: 그때 악어 아가씨가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색소세포가 있어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의 색깔에 맞춰 완벽하게 위장하며 숨어 지낼 수 있지요. 그래서 주주가 카멜레온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0: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깨달은 듯이 말했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계속 색깔을 바꾸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군요. 천적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주변과 같은 색으로 변하는 거 맞죠?
2: 정답이야. 카멜레온이 기쁜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모든 동물에게는 각자의 천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거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상황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0: 카멜레온은 쟁쟁이의 등을 살짝 토닥였지만 쟁쟁이는 여전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주주는 고마운 마음으로 연잎수레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대형 얼룩뱀에게 습격당했을 때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2: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카멜레온은 겸손하게 말하고 나서 어느새 연잎 수레에서 내려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0: 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주주 일행은 드디어 동물원 노래 시합장에 도착했어요. 노래 시합은 연못가에서 열렸고 시합의 큰 무대는 통통한 연잎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무대 사방에는 크고 예쁜 분홍색 련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1: 주주는 예전에 쥔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노래 시합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독특한 무대는 처음이에요. 그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감탄했어요.
0: 개구리들은 일찍부터 수련잎을 모아 작은 의자 삼아 그 위에 한 명씩 앉았고 좀 더 큰 동물들은 련목가의 돌바닥에 자리 잡았어요. 모두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노래 시합이 시작되기를 손꼽고 기다렸어요. 특히 개구리들은 말하는 속도가 유난히 빨라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1: 두꺼비 아저씨가 련잎 수레를 대회장 앞까지 끌어오자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빨리 오세요. 여기 자리 내가 맡아놨는데요. 알고 보니 바로 전에 만났던 작은 도마뱀이었어요.
0: 주주 일행은 다가가며 작은 도마뱀에게 인사했어요. 우리 자리까지 맡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1: 아니에요. 다 함께 보면 더 즐겁잖아요. 작은 도마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0: 총군이 쟁쟁이랑 함께 자리에 앉자 노래 시합이 바로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노래한 것은 황소 개구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소처럼 울려 퍼졌고 마치 금관악기처럼 묵직하고 힘이 넘쳤어요. 마치 오래되고 운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1: 다음은 호랑이 무늬 개구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리듬감이 넘쳤고 관중석에 있는 동물들은 저도 모르게 노래에 맞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다음은 붕어 개구리였는데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아 귀를 세우지 않으면 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붕어 개구리는 경쾌한 민요를 불렀고 그 구수한 노래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온 옛일을 떠올리게 했어요.
0: 노래 시합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온 대회장은 박수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했어요.
1: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다가와 련이 부산 세 개를 건네줬어요. 쟁쟁이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건 왜요? 왜 갑자기 우산을 주시는 거예요?
0: 그러자 옆에 있던 작은 도마뱀이 대답했어요. 곧 비가 올 거예요.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주주 일행이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짙고 어두운 검은 구름이 멀리서 몰려오고 있었어요.
1: 그 검은 구름은 마치 작고 지저분한 손으로 빚은 검은 반죽처럼 축축하고 무겁게 천천히 다가와 금세 그들의 머리 위까지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 무대에 작은 빗방울 합창단이 올라왔어요.
0: 비가 내리는데도 시합은 계속 진행될까요? 그러자 관중석에서 동물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비를 맞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노래대회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진행됐어요.
1: 바로 그때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마침내 빗방울이 가는 빗줄기로 변했어요. 무대에 있는 작은 개구리들은 수련잎 아래로 숨어 물 밖에 작은 머리만 내밀었어요. 마치 수련잎으로 우산을 쓴 것처럼 정말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0: 돌바닥에 앉은 동물들은 모두 련잎 우산을 펼쳤고 멀리서 보면 마치 분홍색 련꽃이 연못에서 육지로 피어난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작은 빗방울 합창단의 노래는 점점 더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1: 높고 낮은 화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불은 자연 곳곳에 울려 퍼지며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했어요. 주주 일행은

0: 그 아름다운 노래에 흠뻑 취해 비를 맞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었어요.
1: 얼마 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자 노래 시합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작은 빗방울 합창단이 이번 시합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0: 조준은 아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에서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노래도 저마다 매력이 있고 정말 좋았어요.
1: 쟁쟁이도 찬성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모두 노래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매력이 있어서 정말 듣기 좋았어요.
0: 종근은 아직도 노래에 들떠서 말했어요. 맞아. 방금 붕어개구리가 노래할 때 정말 빠져들었어. 마치 나만을 위해 불러주는 것 같았어. 정말 좋았어. 사실 참가자들의 노래에는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이 없었지만 시합인 이상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연잎수리를 끌어오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 정말 잘했어요. 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됐죠.
1: 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물었어요. 비가 왜 노래 시합에 도움을 준 거예요?
0: 두꺼비 아저씨가 설명해줬어요. 비가 오니 공기가 촉촉해지고 개구리들의 피부도 촉촉해지잖아.
1: 주주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손을 휘저으며 덧붙였어요. 아, 깜빡했네요. 개구리는 배로 숨쉬는 것 외에 촉촉한 피부로도 숨을 쉬거든요.
0: 이제야 조준은 마침내 깨달았어요. 비가 와서 피부가 촉촉해지니 개구리들의 기분이 상쾌해지고 숨도 훨씬 잘 쉴 수 있게 돼서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아름다워진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자연의 비밀이었어요.

0: 친구들 주주 일행은 숨은 영웅 카멜레온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면목가에서 펼쳐진 특별한 노래 시합도 신나게 즐겼어요. 또 개구리들의 재미있고 놀라운 숨은 비밀까지 알게 돼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1: 그런데 주주 일행은 이제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대형 얼룩뱀이 또다시 나타나 친구들을 놀라게 할까요? 주주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지도 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장치를 눌러 활동의 정식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저녁 연길 1978 문창원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구수한 향기가 사방에 넘쳤습니다. 호가복동 지도 일꾼과 귀빈들을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전시 참가기업 책임자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고 식재료 선정, 경영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 미식은 연변 문화관광산업의 금빛 간판이고 불고기는 연변 미식을 대표하는 눈부신 명함입니다. 식품 안전을 첫자리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제작 등 매개 고리를 엄격히 관리하여 대중의 혀끝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장인 정신으로 전통적인 맛을 살리고 알심들여 미식을 만들어 모든 식객들이 시름 놓고 만족스럽게 식사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하고 있는 관광객들한테 다가가서 불고기 맛과 소비 환경 봉사 체험에 대한 진솔한 감수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관광객들이 연변에서 보고 들은 것과 아름다운 체험을 친척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기에 독특한 매력과 짙은 생활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껴보기를 희망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야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경로일 뿐만 아니라 도시 형상을 전시하고 대중생활을 풍부하는 중요한 다음체입니다. 각 현시와 해당 부문에서는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출하는 내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오르는 좋은 형세에 입각하여 미식 공연, 문화창의 등 업종의 심층 융합을 추동을 하고 야간 구매, 야간 관람, 야간 오락 등 다양한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합니다. 대중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더 많이 기획하고 선보이며 소비 사슬을 부단히 연장하고 소비 체험을 최적화하여 생활 정취가 더 짙고 인기가 더 높으며 소비가 더 활발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은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연길 생활을 주제로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산업 대회,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공급 사슬 산업 교류 연결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집중적으로 펼칩니다. 이번 활동은 경기 전시 회의 상담의 다차원적인 연동을 통하여 연길 불고기의 식별도와 지명도, 영향력을 일정 높여 연길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성직 속, 조직 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의 상설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10일 저녁 연길 1978 문창원 광장에서 2026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조리협회, 연계시 상무국, 연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미식 성회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중국 연결 생활을 주제로 다차원 연동을 통해 특색 미식으로 연변 문화 관광의 금빛 간판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미식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이번 불고기 미식 축제의 중점 행사인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는 11회 정식 경기를 시작해 최종 세트 메뉴 경기에서 특금상 1개, 금상 6개, 은상 9개, 동상 5개를 평의했습니다. 단일 미식 경기에서는 특금상 3개, 금상 14개, 은상 23개, 동상 19개를 평의했습니다. 불고기 장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경기일 뿐만 아니라 업종 교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라궁 양꼬치 대표 최영화입니다. 제3회 불고기 대회에서 우리 라궁 양꼬치가 특금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매우 기쁩니다. 우리 라궁 양꼬치는 지금까지 17년간 운영됐습니다. 이 17년 동안 우리가 줄곧 지켜온 것은 고기 품질과 제품 품질입니다. 이번에 특금상을 받게 되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1978 문창원 광장에서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현장에는 모곡 불고기, 관씨 당날개 구이 등 전국의 선두 불고기 브랜드가 모였고 연길시 라궁, 강뚝 등 100개 우수 본토 음식점과 연동했으며 각종 민속 간식도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한 곳에서 전국 각지 불고기와 연길 본토 특색 미식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연길 주민 공번신입니다. 아주 맛있고 모두 특색이 있습니다. 불고기 축제

0: 인기가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양다리 구이가 모두 맛있고 간도 잘 배워줬습니다. 시간 나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찾으렵니다. 연길 주민 장건초입니다. 이번 대회는 준비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길의 소비자로서 이런 대회가 매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관중도 이렇게 많고 연길이 마침 관광철에 들어섰으니 각 집어들이 모두 연길에 와서 연길 미식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미각의 송년일 뿐만 아니라 남북 음식 문화를 서로 배우고 참조하는 자리로 됐습니다. 연길은 이번 불고기 미식 축제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천혜의 생태 자원, 깊은 조력을 지닌 민속 문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 기질에 의탁해 전국적으로 이름난 민속 생태 관광 목적지를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정취를 변강 경제 발전을 돕는 새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시켜 전국 음식 산업 고품질 발전과 봉사 소비 확장, 승격에 연길의 힘을 기여하게 됩니다.
1: 오늘 염전 당사 돌이키며 변강기 미래 개척에서는 할바령 열차 습격전 및 1년의 항일 전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4월 연길은 반일 유격대대로 개편이 된 항일 제1터는 도나 액목 등지로 진군하여 새 유격구역을 개척했습니다. 5월 2일 부대는 여러 항일 의용군과 손을 잡고 할바령에서 국제열차를 습격해 전복시키고 다수의 일제와 위만주국 군종요원을 사살 포로해내다 그 전과가 동북전역을 놀래웠습니다. 그 후 부대는 연이어 사장, 청구자, 신계령 등지에서 일제와 위만군 토벌대를 매복 습격하고 정면 저격하여 여러 차례 적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해 여름과 가을 항일무장은 경도선 철도 연선에서 지속적으로 파괴 작전을 전개하여 화물열차와 장갑열차, 국제열차를 잇따라 전복시키고 많은 물자를 노획했습니다. 제1탄 주력부대는 안도로 돌아온 후 제2탄과 협동작전을 펼쳐 호로세자, 류수하자 등지에서 일제와 위만군을 타격하고 많은 보급품을 노획했습니다. 8월 말 부대는 항일 의용군 의거한 위만경찰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치고 700여 명 병력으로 안도 현성을 진공을 하여 보총 100여 자루와 대량의 군수물자를 노획했습니다. 일련의 전투는 기동성과 전과가 뛰어나 일제와 위만주국 세력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항일 무장대오의 전투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0: 일전 소집된 연변미술가협회 제9차 회원대표대회에 따르면 근년에 연변미술가협회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양성하고 문화를 흥성시키며 형상을 전시하는 사명 임무를 짊어지고 전주 미술사업 일꾼들을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주제창작, 인재양성, 회원봉사, 답사실천, 미술이론, 문예자원봉사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연변 미술사업 본영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변 미술가협회에서는 습근평 문화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미술창작의 정확한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우수작품 창작, 인재 양성, 봉사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의 봉사원, 근무원 역할을 잘해 협회가 진정으로 미술사업 일꾼들의 따뜻한 집으로 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범한 미술사업 일꾼들이 더 많은 우수작품으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국 정신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연변 미술사업이 새로정에서 더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함께 추동하게 됩니다.
1: 조기상국에서 발표한 기상정보에 따르면 17일까지 우리 주 기온이 비교적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1.4도 정도 높겠습니다. 향후 7일간 강수가 빈번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0mm에서 130mm 사이겠으며 도나 일부 지역의 최대 룩의 강수량은 250mm에 달해 평년 동기보다 75mm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일 오후부터 15일 낮까지는 국부적으로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으며 13일과 16일에는 소나기 또는 우레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향후 7일간 강수량이 뚜렷이 많고 특히 도나에 룩의 강수량이 많아 일정은 극단성을 띠므로 각지들에서는 누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해야겠습니다. 각지에서는 강한 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침수,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홍수를 경계하고 지질재해 다발 지역에서는 산홍수, 토속류 붕괴 등 2차 재해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

0: 여기는 천둥,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의 방어 사업을 잘 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네 2026년 대중평가 필수 방문 명단이 정식 발표된 가운데 도문 국문통상구 풍경구가 성공적으로 입선되어 연면지역에서 이름이 오른 대표적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됐습니다.
1: 공청단 연변주의 2026년 공청단 동반자계획 여름철 위탁관리봉사 신청이 근일 시작됐습니다. 해당 봉사는 새 경력 모식 가정의 여름방학 기간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해당 봉사는 전 과정 무료이며 자원 신청을 받습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주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해질녘의 석양은 언제 보아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구름 사이로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은 세상 어느 풍경보다 황홀하고 아름답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꿈꾸는 모든 노인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방송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절강성 려소시에 거주하고 계신 105세 왕리란 노인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활 정보, 그리고 건강 상식, 각종 복지 정책 등 소식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몸이 정장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노인분들 보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죠. 장수의 비결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편안한 마음가짐만큼 확실한 비결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절강성 려소시에 거주하고 계신 105세 왕리란 노인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를 고집하고 있는 이분의 일상과 장수 이야기 함께 알아볼게요. 네, 왕리란 노인은 하루에 만보를 걷는 운동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로인의 장수 비결은 걷기와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921년생인 왕리란 노인은 과거 회계직에 종사했고 현재는 양로원에서 가장 년장자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운동 달인입니다. 그의 취미는 매우 간단한 바 매일 꼭 만보씩 걷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5시 경이면 왕리란 노인은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 운동복을 갈아입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당을 거닙니다. 양로원의 간호원들은 이미 그의 생활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시 30분경 노인은 꼭 다기능실에 나타나 사람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비록 동작이 느리지만 모든 동작을 철저하게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며 소화를 시킵니다. 마당을 몇 바퀴

돌며 하늘에 걸린 노을을 바라보고 나무 위에 앉은 새들의 지저귐을 듣고 나서야 만족스럽게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합니다. 왕리라는 40년간 줄곧 걷기를 견제했는데 이 습관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를 막론하고 견제했습니다. 한 바퀴 800m가 넘는 마당을 아침 6바퀴, 저녁에는 4바퀴씩 걷는데 중도에 잠시 쉬면서라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 외에도 왕리란 노인은 오락실에가 친구들과 장기를 두거나 마작을 즐기며 가끔은 함께 체육프로를 시청하며 흥미진진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100살 고령이지만 왕리란 노인의 몸은 매우 정정합니다. 장기간 운동을 해서 왕리란 노인은 몸이 갱핏해졌지만 소매를 걷어붙이면 팔뚝에 단단한 근육이 만져집니다. 정력이 약간 떨어진 것 외에는 거의 병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왕로인에게 연세가 높은데 매일 만보씩 걸으면 힘들지 않냐고 물었으면 왕로인은 손을 저으며 아이처럼 웃음에 대답합니다. 걸을수록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마음도 홀가분하다고 말입니다. 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매일 걷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왕리란 노인의 이야기 감동적이었습니다. 걸을수록 힘이 생기고 마음도 홀가분해진다는 할머니 말씀처럼 꾸준한 걷기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소식과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옛 사람들도 매일 콩물 조금 먹으면 약 달고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9%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루 약 170g의 콩류를 섭취하면 고혈압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루 콩식품을 60에서 80g 섭취했을 때 28에서 29%의 위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섭취량을 더 늘려도 추가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분석을 통해서 콩류에는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이 중 가용성 섬유가 발효돼 생성되는 단쇠 지방산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콩 이소폴라본 역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콩 및 콩 가공품 섭취와 고혈압 위험 감소 사이에는 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연구는 콩류 등 식물성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보호효과에 대해서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콩과 콩 가공품을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콩 속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와 이소폴라본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고혈압 위험을 낮춰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 적정량의 콩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단에 콩을 더 많이 포함시켜보길 바랍니다.

요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허위 보건식품 선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해서 해당 부문에서는 노인들의 합법적인 소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인 특별 단속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 국가 각 부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보건식품 노인보호 주문 행동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 및 정보화부, 민정부는 연합으로 보건식품 노인보호제고 전문행동 사업방안을 발부하고 전국적으로 보건식품 노인보호제고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종로는 군체가 보건식품 소비에서 부딪히는 허위선전 수법의 복잡성과 권익수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온 오프라인 보건식품 시장 운영질서를 가해청 규범화하며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종로는층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방침입니다. 방안은 보건식품업종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전을 통관하며 심사 비준 최적화, 엄격한 생산관리 통제, 시장 질서 정돈, 고품질 발전 추동 등 4개 면으로 19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하고 3가지 초점을 견제하며 보건식품 전사슬의 처리와 능력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조치 책임의 전면 시달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 우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각지에서 보건식품 생산기업들이 심사비준 생산, 판매 및 마케팅 행위 등 전과정과 전고리로부터 착수해서 기업의 조치 책임을 세밀하게 시달하고 확실하게 독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위험 우환에 대한 점검 처리를 전개하고 전 사슬에 대한 철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돈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시장

질서 처리를 둘러싸고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사역 판매 등 분야의 허위 과정 선전 문제를 엄격히 타격해야 합니다. 로인군체 소비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건식품의 가장 중요한 소비군체로서의 로인 합법적 권익 수호를 전문행동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학보급 선전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다경로 다철차 다형식의 건강지식을 보급하며 리성적인 건전 소비를 이끌어야 합니다. 전주기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 효과 기제를 마련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업종 향상을 추동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명확하게 제기하고 보건식품 기업의 능력 건설을 힘써 강화하며 쌍진 쌍승 프로젝트, 인터넷화기 AI 감독 관리 등 혁신 수단을 실시하여 보건식품 업종의 품질 안전 수준과 핵심 경쟁력을 전면 끌어올려야 합니다. 네, 기업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 선전을 엄격히 단속하며 과학적인 건강 소비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취지를 둔 정책은 로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품을 구매하실 때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동과 여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 길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마련이죠. 이런 로인 승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철도그룹에서도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로인 전용 열차표 우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국 국가철도그룹 요한회사에 따르면 광범한 로인 승객 출행 수요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최근 로인 승객 비수기 조중 티켓 구매 우대 봉사를 출시하고 5월 15일부터 관련 티켓을 발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유한회사 여객중심 해랑 책임자는 이번 우대 봉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중화민공화국 주민신분증, 향랑 오문 주민거주증, 대만 주민거주증, 향랑 오문 주민 내륙 왕복 통행증, 대만 주민 대륙 왕복 통행증, 외국인 영주 계류 신분증, 림시 신분증 및 주민호적부로 티켓을 구매한 로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구매 시 운행 시간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조종 시간대는 일부 고속열차 티켓이 1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 12366은 관련 우대 탑차표 내 경자를 표기하며 우대 혜택을 받은 티켓의 주문 정황과 본인 티켓에 로인 우대 글자가 표기됐습니다. 만 60세 이상 영예 군인증, 영예 인민경찰증, 중험성 소방구조대호, 장애인원증을 소지한 중국 공민은 기존 우대 티켓 가격을 누릴 수 있는 도대에서 재차 10%의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티켓을 구매한 로인 회원 승객은 일반 회원 승객의 3배에 달하는 점수 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누적 점수는 티켓으로 교환하거나 좌석 승급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로인들께 드리는 열차 할인 혜택, 우대 군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추가 혜택, 적립점수 특전까지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네, 먼 길 이동하실 때 이런 우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길림성에서도 로인 관련 산업과 복지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은발 경제인데요. 양로봉사, 건강의료,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36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고 향후 큰 발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성의 은발 경제의 발전 계획 함께 살펴볼게요. 일전 길림성 정부 보도 办公室에서 마련한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우리 성에서는 은발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15기간 말기에 전성 은발 경제 산업 생산액 5천억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길림성 11개 부문은 연합으로 양로봉사 경영 주체 육성을 강화하고 은발 경제 고품질 발전을 가해층 추진할 때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출범하고 8개 면의 36가지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로 돌봄 건강의료, 문화관광 건강양생, 지혜양로 등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무릎, 가사 등 기업에 위탁해 고능률적이고 편리한 의료, 청소, 교통, 식사, 응급, 목욕 등 6가지 지원 봉사 제공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상형, 보편혜택형, 시장형 양로기구 봉사체계를 건설하여 입주로인들에게 전문화, 해송화 봉사를 제공합니다. 체화지능,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이 재택, 사회구요, 기구 양로, 융합 응용을 탐색, 추진합니다. 양로봉사, 문화관광 건강양생, 식이섬유 분야의 길림성 핵심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며 상해 절강 등 성씨의 러시아, 한국 등 국가와의 양로봉사, 로잉용품 등면의 유명 브랜드 협력을 심화하고 선진기업

선도기업의 진입을 추진하며 지역 5세 차원의 해외 진출을 이끌게 됩니다. 관광 건강 양생 직구 건설을 지지하고 100개 이상의 관광거소 양로기구를 배치하며 관광거소 양로대명을 구성하고 길림성 관광거주 양로 봉사기구 인정 잠정 방법을 출범해 봉사 표준의 연결, 자원의 다지역 공유를 추진합니다. 길림성은 양로 금융이 로인 적합형 제품, 보조 제품, 보건식품, 로화 방지 제품 등 산업 대상에서의 지원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양로 봉사시설과 은발 경제 산업 대상의 합리한 토지 수요를 우선 보장하고 유효 자원을 활성화해 양로 봉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플랫폼에 의탁해서 은발경제 관련 산업의 상하류 기업 간의 연결 협력을 추진하고 은발경제산업연맹의 설립을 지지합니다. 인재 보장을 강화하고 양로봉사 직업기능 장려보조 정책을 시달하며 길림성 내 대학들이 양로봉사 관련 학과를 설치하도록 추진해 더 많은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합니다.

다음은 가장 핵심적인 건강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로폐물을 걸러내고 혈압 전해질 기능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 바로 신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화되기 쉬워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네, 신장 질환의 위험 요소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관리법, 좋은 식품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볼게요. 신장은 체내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고 몸에서 나오는 각종 로폐물과 독성물질을 걸러냅니다. 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린 등이 전해질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비타민D를 활성화해서 뼈 건강을 돕고 몸에 있는 척혈구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심장병 등이 있으면 신장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질환에 걸릴 위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유전학도는 신장질환 가족력 같은 수정할 수 없는 특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건강한 식단 관리 등의 생활 방식 변화는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정리해봤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혈압입니다. 혈압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니 모를 수가 있죠. 고혈압은 신장 문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혈압을 검사해야 하며 적절한 약을 먹고 의사와 상의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입니다. 당뇨병 있는 사람 중에 진단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졌다면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입니다. 의사나 약사의 권고에 따라 복용하거나 보장제 적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사와 운동이 심장과 체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또 혈압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과 남새를 자주 먹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에서 6g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한 주에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2, 3회 근력운동을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신장의 수분을 유지하는 약을 복용한다면 흡연이 그 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 간접 흡연 모두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을 최우선 건강순위로 삼아라는 말이 있듯이 금연은 몸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신장질환 등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신장질환의 발병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라면 소변 단백질이나 소변 알부민염증 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장 건강에 좋은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신장 건강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물은 신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몸속 세포들은 독소를 혈류로 운반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합니다. 신장이 물을 사용하면서 독소를 걸러내고 그것들을 몸 밖으로 운반하면서 소변을 만듭니다.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신장의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양소가 풍부해 신장 건강을 돕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멸치 등 생선은 신장 건강 요지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서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지만 섬유질이 훨씬 많아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일이

덜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속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아서 만성 심부전증 환자나 토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네, 짙은 녹색 입냄새입니다. 시금치나 게일, 근대 같은 짙은 녹색 입냄새에는 각종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냄새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이나 투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입니다. 사과는 펙틴으로 불리는 중요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펙틴은 고혈당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신장 손상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리류가 되겠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을 먹고 싶을 때 설탕이 가득한 식품 대신 베리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105세 왕리란 노인의 꾸준한 운동으로 이룬 장수 이야기를 시작으로 콩의 건강 효능, 보건식품 시장 정책, 절도 노인 우대 서비스, 길림성의 은발 경제 발전 소식 그리고 신장 건강 관리 상식까지 다채로운 정보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에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변 운동법, 식이관리법, 각종 복지정책들을 잘 기억해두시고 실생활에 활용하셔서 모든 노인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석영널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똑같은 아침을 맞고 비슷한 일과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고 일상에 정성 들인다면요,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 삶의 작은 지혜 하나가 우리 일상을 더욱 따뜻하고 알차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하루도 있지만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일상을 꾸준히 가꾸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멋지게 연출하는 진짜 인생 감독이 돼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이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이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에서는요, 땀과 우리의 건강 관계를 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파 후에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요, 때이르게 올해 첫 폭염을 맞이하게 됐고, 무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당신은 땀을 많이 흘리는가요? 발한, 즉 피부가 땀샘을 통해서 땀을 분비하는 것은요, 신체가 열을 방출하는 주요한 방식 중 하나이자 인체가 수분을 배출하는 경로 중 하나로서 체온 조절과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땀을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체내 대사 산물은요, 호흡기통, 비뇨기통,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쓰레기를 형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남들보다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 허약함 때문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부 허약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반드시 허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 피로감, 추위, 바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허한의 증상입니다. 전문가들은요,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라면 이런 네 가지 질병 검사를 받아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첫째, 당뇨병입니다. 고혈당은요,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수면 중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자주 발생을 합니다. 둘째로 갑상선 기능 항진인데요. 만약 몸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신진대사율이 증가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지상 하부에서 이 신호를 감지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더 많이 흘리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감염성 질병인데요.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일부 감염성 질병은요, 야간 도우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에 많은 양의 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땀이 멎습니다. 넷째로

자율신경장애입니다. 자율신경장애는요, 식물신경계통장애를 말하는데, 국소단증, 특히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허벅지 끝, 뭐 이 전신 단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여성은 출산, 경영이 등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에 식물신경기능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정서가 불안해지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주변 환경을 서늘하게 해주고요.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죠.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라면은요, 오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진 꼭 잘 받아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번 샤워를 하고 난 후에 꼭 수건을 세탁하는, 스타일인가요? 바로바로 수건을 바꾸지 않으면 속이 껄끄러워 어떡하냐고요? 피부과 전문의가 밝히는 교체 주기 알아보겠습니다. 샤워 후에 사용하는 수건은요, 매번 새 것으로 바꿔야 할까요? 위생을 생각하면은요, 매일 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수건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교체 주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먼저 수건이 단순한 몸의 물기를 닦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샤워 후에 몸을 닦는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세균이 수건에 함께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 박사는요, 수건으로 몸을 말릴 때 생기는 마찰은요, 일종의 추가 세정 과정의 역할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정상 피부 세균, 심지어 일부 장내 세균까지 수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욕실 환경입니다. 수건이 젖은 상태로 오래 남아 있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가 있지요. 싱클레어 교수는요, 욕실이 습하고 통풍이 부족하면 수건이 오랫동안 축축하게 남아 세균 번식 환경이 된다면 2시간 안에 완전히 마르는 수건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6시간 이상 젖어 있는 경우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완전히 말리지 못한다면 샤워 후에 재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잘 말린다면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관련 전문의는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건을 잘 펼쳐 완전히 건조시킨 조건에서 3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내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질환이 있거나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요, 매번 새로운 수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진이나 상처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라면은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한번 사용한 후에 세탁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전문가들은요, 수건을 사용할 때 잘 말리는 것이 위생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용 후에는요, 최대한 펼쳐 걸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고요, 욕실보다 통풍이 되는 곳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은요, 샤워 후에 사용한 수건은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살림의 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작은 집을 깔끔하게 쓰는 살림 정리 및 홈 인테리어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이 좁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공간도 아이템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요, 넓고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벽걸이 수납 선반입니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빈 벽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주방 소품, 인테리어 소품, 책 액자 등을 올려놓으면 정리도 되고 분위기도 살아나죠. 조립이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살림 필수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용도 접이식 의자입니다. 평소에는 벽에 세워두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다가 손님이 올 때나 휴식할 때 펴서 쓰면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다양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고 이동도 자유로워서 작은 집의 안성맞춤이죠. 다음은 계절 옷 수납 가방입니다. 입지 않은 계절 옷, 이불 등을 압축 수납 가방에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요, 옷장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지죠. 먼지와 습기도 막아주어서 옷 보관에도 좋고 싸서 보관할 수가 있어서 소지 공간 활용도 높일 수가

그리고 주방 틈새 정리됩니다. 냉장고와 장장 사이 좁은 틈새에 맞는 얇은 정리대를 두면 조미료, 생활 잡화, 세제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버리기 쉬운 틈새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을 해서 살림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집이 멀티커튼입니다. 한의 공간을 커튼으로 나누어 작은 방도 침실 공간과 작업 공간으로 분리해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며 인테리어 분위기도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서 작은 집 꾸미기 아주 완성완충이죠. 이렇게 오늘 살림의 지혜에서는요,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그리고 또 작은 집을 넓게 쓰는 살림 정리 인테리어 팁까지 알차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모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정 살림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을 묵묵히 조국 건설에 바친 나젊은 여성, 기층 간부 장수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5년 감숙성 주곡현의 한 평범한 장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당시 대학교 입시에서 주곡현 문과 수석으로 명문대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북경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 문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의 고향 주곡현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향이 이 소식을 접한 그네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북경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기층 건설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창 꽃같은 청춘 시절에 장소연은 피해를 입은 고향에 자리를 잡고 11년간 향촌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2010년 주곡현은 큰 홍수와 토성류 재해를 입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장소연은 자원에서 구호돌격대에 참가하였으며 밤새 재해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 장소연을 선호하여 전주제의 간부, 부향자, 향규를 검사위원회 서기를 거쳐 주곡현 빈곤층 부축개발판공실 부주임으로 임명되어 온 정력을 다해 빈곤층 부축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현내 208개 행정촌을 모두 돌아다니며 3만여 명의 빈곤 군중들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매 초민호의 구체 상황과 여러가지 빈곤층 부축 정책을 손금 보듯이 자각한 그는 현지 군중들로부터 살아있는 사전, 이동식 데이터베이스라 불려왔습니다. 수준이 낮은 고향 사람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는 알기 쉬운 만화 형식으로 정책 설명 자료를 제작을 하고 위치 플랫폼과 음성 방송을 이용해서 매 가정에 정확하게 해민 정책을 전달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퇴근 후에도 몇 시간씩 전화로 간부와 군중들의 정책 문의에 해답하다가 전화를 든 채로 도는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기도 일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고향 전체 주민들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과 가족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장수연은 향촌 빈곤층 부축 조사 업무를 마치고 밤도와 귀가하던 중에 불행하게도 그가 탑승한 차량이 백룡강에 추락을 했습니다. 34살의 젊은 촌간부 장소연은 사랑하는 고향 땅에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장소연은 짧지만은 빛나는 일생으로 초심을 다하는 한 공산당원의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가정을 희생하고 국가와 군중을 우선시하면서 피 끓는 청춘의 불타는 열정을 고향의 빈곤층 부축 사업에 바치었습니다.

희생된 후의 조직에서는 그에게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빈곤 해탈 모범, 전국 38 붉은 기수동 영계를 수여했습니다. 장소연은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조국이 필요한 곳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헌신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녀의 정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와 작은 집 살림 정리 인테리어 툴킵이 꿀팁 담긴 뭐 생활의 지혜여서 청춘의 피끓는 정열을 묵묵히 또 조국 건설에 바친 나절반 여성 기천 간부 장소연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지혜를 쌓아가면 우리 삶이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지거든요. 네,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일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지금은 에어컨이나 온돌에 익숙해졌지만 난로 앞에 앉아 타닥타닥 불타는 장작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곤을 잊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추운 겨울이 있기에 난로의 온기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리은실의 글입니다. 한겨울 난로에 따뜻했던 기억입니다. 어려서 다녔던 작은 진해 공장 마을 소학교는 그 시절 시골 학교들이 대개 그렇듯이 겨울이면 교실 난방은 난로로 해결했다. 11월이 다가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난로불을 지필 쌀이나 물을 두 단씩 거두었다. 학부모들이 저마다 쌀이나 물을 실어오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조무래기들을 거느리고 쌀이나 물을 떼기 좋게 짤막하게 꺾어서 쌓아두었다. 거쿨진 쌀이나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작은 손으로 무척 애먹었던 기억이 많이 났다. 겨운에 떼야 할 석탄을 실어오면 각 반급에서 아이들이 총동원되어 작은 소래나 물통에 석탄을 담아 교실로 퍼드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린 것들이 자기 손으로 겨울 땔감 준비를 하는 장면은 생각만으로도 대견했다. 난로불은 그날 맡은 당분이 피우기로 돼 있었다. 1, 2학년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와서 피워주고 그 이후로는 혼자서 피우는 애들이 많았다. 2학년까지 내 난로불을 피워주던 작은 오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가자 3학년부터는 나도 혼자서 난로불을 피워야 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것을 미리 집에서 연습했지만 정작 불을 지피자니 왜 그리 손이 말을 안 듣던지 겨우 성냥을 그어 유지에 불을 붙이려니 그것도 생각대로 잘 되어주지 않았다. 어찌어찌 겨우 엉성하게 놓은 쌀이 나무에 불을 붙이면 탁탁 불꽃이 튀며 활활 타올랐다. 이 정도로 불길이 좋으니 위에 석탄을 올려도 되겠다 싶어 미리 적당하게 깨우는 석탄 덩이를 올려놓으면 금방 전까지 활활 타오르던 불들이 왜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던지 아이들은 하나 둘 교실로 들어오고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물을 끼얹어 불을 완전히 죽이고는 석탄과 쌀이나무를 다 꺼내 다시 불을 붙이기를 몇 번. 그러다 먼저 도착한 남자애들이 도와서 불을 지펴줄 때도 많았다. 어떤 날은 앞머리와 눈썹을 혼란 태우기도 했다. 조급한 마음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불을 붙이다 사정없이 앞으로 내뿜는 불길에 미처 반응을 못해 생긴 참사였다. 난로불을 피우는 당번은 그날 난로불이 죽지 않도록 쉬는 시간마다 살펴봐야 하는 임무도 있었다. 웬일이었든지 내가 당번인 날은 점심때가 될 무렵이면 불이 꺼질 때가 많았다. 노무에 같아서 몇 번은 울었던 적도 있다. 난로는 공평하게 공간 구석구석에 열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난로 곁에 앉은 아이는 너무 더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난로와 멀리 떨어진 창문 옆에 앉은 아이는 시린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의 도시락만큼은 공평하게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4교시 되면 애들의 도시락을 난로 위에 놓아주었다. 겨울이면 집이 먼 아이들이 다들 도시락을 싸우다 보니 그 많은 도시락을 난로 위에 다 얹지 못해 덧놓을 때도 있었다. 부지런한 당번이 난로불을 책임진 날은 불길이 너무 세서 밑에 놓은 도시락 속의 밥은 누룽지가 되기가 일쑤였다. 감자볶음, 김치볶음, 장아찌볶음, 갖가지 반찬들이 열을 받아 온 교실에 그 향기가 풍기고 딱 촐촐해지기 시작한 4교시에 그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점심시간이 너무 기다려졌다. 유난히 추운 날은 집이 학교에서 그닥 멀지 않은 나도 도시락을 쌌다. 친구들이랑 점심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는 일은 썩 재미난 일이어서 엄마를 졸라댔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어 급한 마음에 난로로 달려가 도시락을 내렸다.

다 너무 뜨거워 그만 그 자리에 도시락을 떨군 적이 있었다. 헐겁게 씌워진 도시락 뚜껑은 바로 열려버렸고 속내 용물들이 파편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대형 참사였다. 빗자루로 쓸어 담고 하는 수 없이 집에 가야겠다고 갈 채비를 할 무렵 뒷자리 친구가 자기가 오늘 밥을 많이 싸왔으니 같이 먹잔다. 바깥은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차 집이 너무 멀게 느껴져 그대로 앉아버렸다. 그리고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 그 밥을 같이 먹었다. 같은 감자 볶음도 우리 엄마랑 친구 엄마는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싸우는 도시락 반찬은 달걀 부침, 감자 볶음, 김치 볶음 등 몇 가지에서 더 새로운 게 없었다. 너나 없이 비슷한 규격의 도시락에 비슷비슷한 살림살이 일부를 담아와 서로 잘난 척할 것도 기죽을 것도 없이 우리는 따뜻한 한 끼를 둘러앉아 즐겁게 먹었다. 추운 겨울 학생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고 밥도 덮여주는 고마운 난로가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호주머니에 하얗고 이쁜 사슴이 그려진 하늘색 등산복을 새로 사입고 학교 간 날이었다. 그날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던지 그저 딱 한 번 슬쩍 난로 연통을 스쳐 지나는데 뭔가 지직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탄 냄새가 나는 듯했고 놀란 아이들의 눈망울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얼른 벗어보았더니 등산복은 이미 적지 않은 면적으로 겉면이 다 타버렸고 흰 솜들이 너덜너덜 나와 있었다. 아, 아까운 내 등산복. 엄마가 알면 꾸지람하실 거야 하는 생각들이 차례로 떠올랐고 그날 오전은 무슨 정신으로 보내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엎드려서 한참 훌쩍이라 눈물을 닦고 강의를 좀 듣다가는 또 타버린 등산복 생각이 나서 엎드려 울고 그렇게 울다 말다 반복하기를 몇 번 점심시간이 됐지만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옷을 입고 어떻게 가? 다시 또 울음이 터지려 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와서 한두 마디씩 위안을 하고 배가 고파오는 사이 점심시간은 가고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더니 작은 오빠가 나타났다. 점심시간이 다 가도록 내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앞집 경숙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경숙이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도시락을 보내온 것이었다. 도시락을 건네주며 오빠는 엄마가 욕 안 할 테니 저녁에 일찍 오라더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날 먹은 달걀 부침은 꿀맛이었다. 그 뒤로도 두어 번 난로에 옷이 스쳐 쪼그라든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엄마는 나에게 더는 그런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호된 꾸지람을 몇 번 당했었다. 얼마 전 고구마도 삶아 먹고 난방도 된다는 전기 난로를 인터넷에서 보고 마음이 통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전기 난로지만 외형이 어린 시절 교실에서 쓰던 난로와 너무 닮아 불현듯 향수를 자극했던 것이다. 실용성을 꼼꼼히 따져보니 별로 크게 쓸모는 있을 것 같지 않아 사려던 마음을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난로 생각이 간절하다. 앞머리며 눈썹을 그을려가며 몇 번의 패배를 맛보야만 타올랐던 그 난로. 그런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만 따뜻함을 주던 난로와 비기자면 멋대가리 없지만 외형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전기 난로에 마음을 빼앗게 버렸다. 물건은 쓸모로만 존재하나 전기 난로 하나 사놓을 생각이다. 그 위에 해바라기, 호박씨 올려두고 그 옆에 아들애랑 남편이랑 모여야 도란도란 옛 이야기하는 겨울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야무진 욕심으로 새삼 추억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그 겨울에 조바심 태우는 난로불 지피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어렵게 피어올렸던 난로불의 추억이 없었다면 옷 태워 먹고 울던 날 도시락 들고 나타나던 우리 작은 오빠의 추억이 없었으면 이 겨울은 더 많이 추웠을 것이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미래라는 연줄이 없는 연 같은 여행을 하면서도 날려가지 않고 자칫 불안한 여기 오늘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추억들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콧구멍 새카맣게 그을리며 난로불 피울 일도 없는 내 아이에게
난로에 덮여먹는 도시락의 맛은 알 수도 없는

내 아이에게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것이 설령 멧대가리 없는 전기난로라 하더라도 따뜻한 추억이 될 만한 것을 선물하고 싶다. 헛된 노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차가운 겨울이 있기에 난로의 온기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법.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위로의 가치를 깨닫듯 난로는 추위라는 부정을 통해 따뜻함의 긍정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결국 한겨울 난로는 단순히 몸을 녹이는 도구가 아닌 영혼까지 녹여주는 위로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속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또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명을 유지하는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강, 복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0: 한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늘 여러분들한테 가강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혈이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정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심혈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림상 중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자르겠습니다. 심혈이 심한 주요한 증상 가운데서는 집에 심장병 환자 이미 주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자를 그 한저전 시간이 꽤나 됐거나 이런 분들 지켜보시오.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진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이래서 모두 말하게 되면 기침을 잘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심혈이 심한 증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는가? 심장병의 핵심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신조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나누는데요. 주약의 부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정상 심률 범위로 놓고 말하면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 그 계통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평균 심률은 7, 80대, 5, 60대 그 이상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60차로 1분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래서 특수한 계층 전업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한 번에 심장이 수축 이완하는 게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50몇 차라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 50몇 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심장이 박동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위험 심률입니다. 물론 그 밑은 30몇 차는 용화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뭐 100, 20, 30차 아주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1분에 40몇 차, 100, 20, 30차 모두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 있고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보통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자가진단이 납니다.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그런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왕왕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 자기 증상이지만 해도 자기가 기만 당할 때에 서나서 내게 다른 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심장으로 인해서 협심증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심장이 지내 심하게 아프고,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고, 그리고 뒷가슴이 아까저 예, 쏙쏙 찌르고, 아프고,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지내 아프고,
0: 심장도 협심증
2: 못하고, 예. 예,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하고 모재비를 눕지 못하고 베개를 그냥 놓고서 자고 해요.
0: 예.
2: 이바이는 그냥 정말 냄새가 진해 나서 지분은 정말 남이 하나 쓸지게 두세 개씩.
0: 예.
2: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0: 예. 심폐를 심한 증상.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전 정신만 어제 1년 넘었었는데 지금 거쳐한 거는 이런 안개가도 없고, 예. 그리고 모재비도 못 눕던 게 모재비도 눕고, 그 뒷가슴이도 그렇게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예, 밤잠 잘 자고. 그리고 이 이빨이 그렇게 동시에 나던 것도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 예. 절대 계속 장기

0: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그걸 끊었다 어쨌다 하면 아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장기적을 쓰길래 해서 아홉 개달 박사고요.
1: 그렇게 하셔. 장용하시기 바랍니다.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아, 예, 이거는 보험이라 그러는지, 예, 저희 남편이, 좀, 이거, 되게 매기없어 하고, 예, 또, 일하고 나면 저녁에 되게 피곤해 하고, 또 그 피곤이 인차 가시지 않고, 예, 또, 이렇게 운동이랑 하면 되게 좀, 이게 심장 부위가 약간씩 아파하는데, 예, 그 저온 정신만 먹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남편분이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50, 60?
3: 예, 50이
1: 50대입니까? 남성들이 50대 초반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중반을. 이때에 나면 심장공동에 이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심장공동에 이상이 이 나이에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성들이 생명의 실패를 보는 그 원인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벌써 50대 중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감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성 호르몬이 여성들을 포함해서도 그렇는데 호르몬이 감소되게 되면 모든 대사가 불평형에 오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불평형은 심장에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모로서 쉽게 지쳐하고 이런 다 하게 되면 이 제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3: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초원 성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누우면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후두둑 떨리는 게 지금은 그러지 않고 반드시 놓으면 그래 가슴에다 큰 돌을 넣는 것 좀 아파는지 좀 이렇습니다 지금.
1: 아, 예, 예.
4: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지금 혈압이 전산이 됐고
1: 예.
4: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다음부터 알랍니다.
1: 아, 예.
4: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오늘 아홉 각을 배달받아 더 수사하고 된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예,
5: 네.
1: 안녕하세요.
5: 네, 그 집에 그 심장이 아프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기 좀 힘들고 좀 심장 어떻게 말할까? 아무튼 온 저녁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면 돼.
1: 심장 불이 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종합으로 나타나는데 딱 한 가지 증상이 다 꿈꿈기는 어렵다 그랬을 겁니다. 예.
5: 예, 뭐 아프다고 말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1: 예.
5: 근데 그 좋은 통신만 먹은 다음부터 지금 잠을 잘 잔다 하지 말.
1: 예예. 그렇죠. 예예.
5: 예. 예. 한 아홉 통 좀 더 배달해 주죠.
1: 예, 그렇게 하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6: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배우고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좋은 청지만 쓰고 많은 효과를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6: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게 내 배에 맞겠다 하고 시작에 썼는데 어전 저기 석 달 남았었습니다.
1: 예.
6: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6: 저녁에 자면 숨 차서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예.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내 심률도 지금 정설로 80이 됐습니다.
1: 예, 예,
6: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6: 전증을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6: 그래서 나는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치료 OTC 공약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6: 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시반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준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대정책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선 다 똑같은 우대정책과 똑같은 가격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 곽 사면 한 곽을 줍니다. 한 곽을 12일 동안 복용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에 세 곽에 한 곽에게 담으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곽을 사시게 되면 세 곽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2: 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지금 내 물어보고 싶은 건이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내 초원 정신만이 아홉 통 먹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거기다가 분명히 규수하고 오메가 쌌니?
1: 예.
3: 그리고 무인감이 진단바이 또 타이라는 거 같이 먹었습니다.
1: 예, 예. 잘했습니다. 어떠세요?
3: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이 볼이 있는데 위에 눈 아래에 열이 나는 것 같은 게 지금 왼쪽 눈에 예, 눈기 쪽으로
1: 예.
3: 충혈이 되고,
1: 예.
3: 눈곱이 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양쪽 눈 다.
1: 양쪽 눈이 다 충혈이 됐습니까?
3: 왼쪽이 더 합니다.
1: 아, 예, 예.
3: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런가? 무슨 열이 세서 그런가? 약 너무 많이 먹었구나.
1: 아니요. 혹시 아스피린 안 드셨죠?
3: 아이 먹습니다.
1: 예, 이제 아스피린 드셨단 말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3: 이건 한 달 되는 것 같습니다.
1: 한 달 된 데 눈에 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3: 눈동자에 피 생기는 게 아니라 눈귀 눈 쪽으로
1: 눈 안쪽을 내서 그렇죠?
3: 예.
1: 예. 거기 조금 그래. 붉은색을 마고 전반 눈동자가 붉은 건 아니죠?
3: 아이 눈동자는 아이 그렇습니다.
1: 아 예. 제가 생각한 데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다.
3: 예.
1: 예. 예. 그래서 기본 운동을 꼭 결부해야 됩니다.
3: 예, 눈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1: 아, 아니요. 기본 눈 운동 제하고도 평소에 운동량 어느 정도 하루에 다 뭐 한 3, 4천 번은 꼭 걸어야 됩니다. 몇 번 걸습니까?
3: 예, 운동하는 축입니다.
1: 아, 그러면 혹시 눈의 문제는 안과에 한번 보세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검사 받아보시는데 예, 편리하죠? 이 약 드셔서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 약하고는, 예, 예.
3: 소원 예. 정신만이 아니고, 이따 그.
1: 아, 보조 제품이요? 다 일 없습니다. 예.
3: 아,
1: 규식,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다 문제 없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그건 오히려 더 썼습니다. 예, 예.
3: 근데 눈곱이 자꾸 나오고 그러던 게 그게 그렇단 말고
1: 안과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셔. 이건 오히려 견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3: 그게 뭐 간열이 심해서 뭐 어찌고 그런 건 아닙니까?
1: 아, 간열이 심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 사실이죠. 예, 예.
3: 그래.
1: 근데 이 제품이 간열을 청하는 그런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예, 예.
3: 아, 예, 알았습니다.
1: 간열을 청하지 예. 않습니다. 오히려 간열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
3: 지금 정신만은 배심정신이
1: 예, 약이라는 게 전후식 뜨는 약하고 그 다음에 전장 내 누르는 약인데 그건 내리 누르는 약입니다. 누르는 약이 되나서
3: 네.
1: 예, 오히려 그런 걸 해결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조 제품도 별로 특수한 것 드시는 게 없으니까 시름 넣고 그리고 안과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3: 눈동자 같은데 피 지는 게 아니라 예. 눈이 뭉갠다고 말할 수 있죠.
1: 아, 그럼 안과 문제입니다. 안과.
2: 네,
1: 안과 문제입니다.
2: 그래요?
1: 예, 예.
2: 네.
3: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지금 우리 중약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쌍후싱 올리 뜨는 양하고 인삼 녹용은 쌍후싱 약에 속합니다. 올리 받쳐주

약, 천장 내는 내리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는 정신치명 발미안이라 이랬을 때는 정심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내린두르는 이야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이제처럼 뭐 이제 말씀한 분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눈에 피지거나 혹은 뭐 어디 출혈점이 생기거나 이런 걸 오히려 내린눌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면 제가 이제 시작에 말씀드렸는데요. 심장병의 핵심 부정맥 실리부칠 말하죠. 많이 해결받습니다. 협심증, 신조통이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다 뜨거운 물질, 찬물질 하는 같은 감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조통, 협심증이 일정 구체 반응에 속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막히기 시작한 걸 말하는데요.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동맥은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의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왕 아시죠?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에 배치된 왕자형으로 된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1만 4천 근이 내 주먹만한 심장이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1만 4천 근입니다. 뭐 4천 근이라도 많겠는데 거기에 1만이 붙습니다. 이만한 피를 들여왔다 내보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수축 위안 하는 이 자수는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심장 근육은 누가 일을 시키는가 하면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에 일단 이상이 생긴다면 당신의 심장 근육은 부분적으로서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심장 근육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축이 안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심부의 물이 찼다고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심부의 물이 심장 근육을 에워싸고 있는 제일 그 바깥층에 물이 찬다는 걸 말하는데 많이 찬다면 심장내과에 가면 그거 전치하는 방법을 주사기로 그 빼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찬다 하게 되면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신지엔이라고 신지엔이라는 건 심근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건 보통 그 박테리알로 오지 않습니다. 세균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보통 병도 바이러스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감기 뒤끝에 감기는 보통 바이러스성 감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감기 뒤끝에 그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침범했을 때게 되면 완전히 다리의 맥이 똑 떨어져서 다리에다 천근이 돌을 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발을 앞으로 내디디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끌어줘야 내디딜 정도로 이 정도게 되면 심근염이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초온 청심환에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조제품은 기본으로서 함께 가시는 것이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아래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어느 정도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시아 오늘부터 가슴이 침침하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오늘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미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관상 동맥은 40% 제일 낮아서 40% 높아서 4, 50, 70%까지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상 동맥이 막힌 경우는

0: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 막힌 걸 말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5, 90% 좌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중하게 막힌 경우는 때때로는 요일링의 분리에 가서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주자를 하게 되면 어제 만사 대결을 해서 난 심장 때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중하게 막혔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자를 하게 되면 5, 6가지, 7가지까지도 하는 이런 병원이 있는데요.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자를 하셨다면 MRI 같은 것도 못합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금속이 들어갔다면 MRI 그 기계 거기가 척 눕게다면 거기는 심각한 자기마다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바지 뒷고리를 그 뒷고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그걸 그저 풀어놓고 빼지 않았다면 내가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 뒷걸이가 천장에 올라가 떡 붙습니다. 자기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근육 안에 금속 구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주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절대적으로 주사하지 말라 이러기보다도 정말 그 당시에 그거 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여기서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일 우수한 방법은 보수적인 요법으로서 심장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고 추천하는 바는 초원 청심한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우리 조에서는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원청심한 청심치명발미안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이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견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은 대체적으로서 너무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심장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 심부전증, 심이라면 심장이라는 심입니다. 당뇨병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심부전증, 심장 공동에 상당할 정도로서 손을 할 정도로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혈압을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 부전증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건 콤파치라는 신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심장으로 놓고 말하면 당뇨 치료를 제때 결부해서 하면서 심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가면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라는 건 우리 목 밑에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거기 나비 모양으로 생긴 그 물이 바로 그 구조물이 바로 갑상선에 속하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은 너무 많이 분비하고 호르몬 분비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각할 정도는 눈방울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납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병을 심각하게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많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슴이 많이 빨리 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빨리 뜹니다. 늘 긴장한 감을 느끼고 초조한 감을 느끼고 불면증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설사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기억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됩니다.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속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졸레가 말하는 중요한 일이란 역사에서 말하는 유명한 려평회의였다. 며칠 뒤 이 집에서 려평회의가 열리었다. 회의는 짧게 끝났지만은 성과는 아주 컸다. 회의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군대를 귀주로 돌리자는 모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사천이나 귀주 돌래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고 우선 준이를 중심으로 하되 조건이 불리해질 때에는 준이 서북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홍군은 나갈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되었다. 회에서 주울래는 독선적으로 오만한 리덕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해임된 누백승을 다시 총참마장으로 불러들이자고 제안을 했는데 찬성이 화끈하였다. 누백승은 공산당원들 가운데서 군사 경험과 자질이 가장 풍부한 사람 중에 하나이었다. 겉모습은 무던하고 소박하며 몹시 평범해 보였지만은 속에는 놀랍도록 강인한 성품이 감춰져 있었다. 1911년, 그러니까 유백승이 19살 나던 해였다. 그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부라면은 금을 잡고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는 민족을 구해야지 어찌 제 한 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따은 머리를 쏙둑 잘라버리고 청정부를 무너뜨리겠다며 학생 군대에 들어갔다. 1915년 최악이 운남에서 원세계를 치고 나라를 구하자는 깃발이 높이 축혀들었을 때 류백성은 사천에 있는 부릉에서 떨쳐 일어나 호국군 제4지대의 지도자로 되어야 한다. 이듬해 24살 나던 해에 그는 풍도 전투에서 머리에 총알을 두 발 맞았는데 한 발은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고 다른 한 발은 오른쪽 태양혈로 들어가 오른쪽 눈으로 나왔다. 중경의 개인진료소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설비가 초라하여 부분 마취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독일 의사가 칼로 살을 찢고 저미는 동안에 마치 남의 일처럼 신음소리 한마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술이 3시간이나 걸리는 바람에 마취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중에 의사가 상처를 싸매면서 보니 의자 손잡이가 땀으로 질벅하였다. 많이 아팠지요? 의사가 묻자 류백승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뭐 많지도 않지요. 한 70번 남짓이 변했을 따름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의사가 화들짝 놀라서 물었다. 한 번 뵐 때마다 세어봤지요.

0: 이야기가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묘백승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신이라며 우르르 보게 됐다. 이 청년은 나중에 려장까지 올라가면서 사천 전역의 이름을 날리었다. 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고통 속에서 구하려는 꿈은 군벌 혼전의 세상에서는 펼칠 수가 없었다. 결국 요백성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눈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처지로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남창 봉기 때 그는 봉기군 참모장이었다. 봉기가 실패한 뒤 그는 당시 지시를 받고 군사 지식을 배우러 소련으로 떠났다. 그때 류백성은 36살이나 먹은 터라 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로우를 배우는 게 지극히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수학생처럼 단어를 손바닥에 적어놓고 온종일 외웠다. 로우 피 발음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여러 날이나 아침 시간을 이용을 하여 그 발음을 익히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몇 달이 안 되어 그는 마침내 로우로 된 책을 혼자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류백성은 1932년 초에 주황소베트구역으로 들어와 홍군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총참모장을 맡았다. 이처럼 전쟁 경험도 풍부하고 소련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조의를 닦은 장령이 홍군의 총참모장을 맡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었다. 하지만 리덕은 류백성을 못마땅하여 했다. 류백성은 견고한 공사에만 의지해 진지싸움을 해야 한다는 리덕의 전술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갈등은 깊어만 갔다. 한 번은 리덕이 류백승을 앞에 놓고 나무랐다.
1: 소련에서 몇몇 배웠다는 사람이 아래 참모들보다도 못하군.
0: 동력과는 싸움이라도 크게 터질까봐 리덕 동지는 동지가 참모일을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고 전해주었다. 그러자 류백승이 크게 웃으며 말을 했다.
1: 자네는 착한 사람이군. 나를 욕하는 말은 옮기지 않으니 말이야.
0: 인내심이 강한 유백승이었지만은 한 번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날 홍군 전사 몇 명이 뜰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리덕이 길을 막았다고 노발대발하며 솥을 냅다 차버린 것이다. 유백승이 그걸 보고는 리덕한테 다가가서 로로 따지었다.
1: 제국주의 놈들이 바로 이렇게 중국인을 모욕했습니다. 제3국재당 고문으로서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완전히 틀렸어요. 이게 바로 제국주의 직거리란 말입니다.
0: 고민되는 대표에게 제국주의 직거리라며 퍼부은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뒤 박군은 류백승을 총참모장에서 해임시키고 제5군단 참모장으로 내려보냈다. 이날 오후 류백승이 명령을 받고 왔다. 그는 사천 사람 치고 보기 드문 키꺽다리였다. 장정을 떠난 뒤 전처럼 옷차림을 살필 겨를은 없었지만 입고 있는 군복은 여전히 깨끗하였다. 각반도 깔끔하게 매 빈틈없는 군인의 기품이 배어났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줄넥에 경례를 했다.
1: 명령대로 왔습니다. 마침 잘 왔습니다.
0: 줄레가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1: 나는 총정치위원일 뿐인데 총참모장 일까지 해야 하니 바빠 죽을 지경이에요. 당신이야 총참모장 일을 겸하지 않아도 늘 바쁜 사람이지요.
0: 류백승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1: 이번 정치국회에서 얘기가 잘 돼서 동지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좋다고 동의를 해주었어요.
0: 졸레가 뜸을 들이지 않고 잘라물었다.
1: 혹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까?
2: 다른 생각이랄 게 있습니까? 명령이니 따라야죠.
0: 류백승이 말했다.
1: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리덕 쪽은 좀 껄끄럽습니다. 일반 참모들보다 못한 사람이 어찌 총참모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그 말에 졸레가 손을 내저었다.

그 일은 더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리덕이 이것저것 다 참견하도록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 상강전투는 손실이 너무 엄청났습니다. 유백승이 못마땅해서 말했다. 아니, 올해는 무슨 싸움을 그렇게 합니까? 보니까 이건 싸움이 아니라 맨몸 맞기입니다. 적들은 돌 굴리기였군요. 마치 적들이 바위돌을 우리한테 굴리면 우리는 바보처럼 그걸 맨몸으로 막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잘 되새겨서 견우로 삼아야겠습니다. 졸레가 엄숙하게 말했다. 동지는 우리가 결정한 새 로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류백성은 안경놈으로 외눈을 번뜩이야 한다. 원래 방아를 버리고 머리를 귀주로 돌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졸레는 웃으며 말했다. 한번 멋지게 싸워봅시다. 당신은 전에 귀주군대와 싸운 적 있지 않습니까? 다 옛날 일입니다. 유백승도 빙긋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저는 지금 홍군입니다. 그때하고 견주면 적어도 10배는 강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리았다.

0: 눈앞에 들이닥친 폭풍에 왕거렐과 그의 형제들은 갈등 속에 빠지었다. 그들은 두려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을 맛보게 된다. 귀주에 들어선 주왕홍군은 4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난하고 편벽한 산간지대의 귀주를 구급 폭풍과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물론 귀주성 주석이자 25군 군장인 왕가렬이었다. 왕가렬은 지모나 용기에서 모두 수준급 이상의 장군이었다. 그는 몸집이 우람하고 행동거지가 소탈한 사람으로서 보는 사람 누구나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의료병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 의리 빠지였다. 어제 왕가렬은 장계석이 고령에서 보낸 전보를 받았다. 홍군을 어서 막으라는 다그침에 왕가렬은 마음이 어수선하게 짝이 없었다. 오늘도 오전 내내 군사회의를 열었지만 사장, 여장들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늘여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뒤죽박죽이던 생각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고 말았다. 왕가리는 얼른 집에 돌아가 아내와 의논하고 싶었다. 귀양은 산간도시라 길이 모두 짧았다. 성령차가 금방 부르릉 소리를 내며 떠나는데 벌써 동산 아래 자리를 잡은 호화로운 저택에 이르렀다. 왕가리는 매번 집에 도착을 하면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3층 건물을 흡족해서 바라보고 나였다. 아치형 장식이 아름다운 넓은 복도는 날마다 보는데도 늘 마음이 사로잡았다. 귀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 그럴 수밖에.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왕가렐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1: 마님 계시나?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호위병이 대답했다. 어디로 가셨나? 백마님 댁에 마작을 놀러 가셨습니다. 어서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
0: 그러더니 모자를 벗어 호위병한테 건네고는 집 앞을 서성거렸다.

날이었다. 빨간 가죽 창화가 벽돌 바닥과 맞다는 소리가 뚜벅뚜벅 무겁게 울렸다. 왕가래란 귀주 북쪽에 있는 동제에서 태어나는데 어려서부터 옛글을 많이 읽었다. 먹물 좀 들어있는지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가방눈 장군들보다는 백배 나았다. 하지만은 세월이 어수선하여 붓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대신 왕가렬은 주서성 같은 동제 태생 벗들과 사귀면서 총을 거머쥐게 되었다. 군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은 성승장구하던 때라 주서성이 여장으로 올라가자 왕가렬은 영장이 되었고 주서성이 사장으로 올라가자 바로 려장이 되었다. 이들이 바로 귀주 군벌 가운데 동제 계보였다. 주서성이 왕가렬을 아끼는 것은 동가렬이 담력과 지혜가 뛰어나 계략을 잘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그쯤 귀주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사천성 주석 원충민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그때 주서성을 보고 원충민을 만나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서성은 칼피를 잡지 못했다. 간다면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붙잡힐 수도 있었다. 주서성은 의형제들을 불러 의논했다.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렸지만 요독 왕가렐만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며 가라고 하였다. 왕가렐의 분석은 제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원충민의 뜻은 지금 증원에 가 있으면 세력을 키워 장계섭과 겨루고 싶어 하니 이번 걸음에 절대 위험은 없다고 하였다. 모험을 좋아하는 주서성은 유서를 써놓고 사천으로 갔다. 원충민은 주서성을 보자마자 크게 반가워하면서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왜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한스러울 정도였다. 원충민이 주서성을 사장으로 삼자 주서성은 혁명사장이 되었다. 곧 주서성은 딸을 원충민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 사돈을 맺었다. 뒷이어 원충민은 사람을 보내 무한정부와 손을 잡았고 정식으로 주서성을 25군 군장 겸 귀주성 추석으로 임명했다. 왕가렬도 부군장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3년 뒤 주서성은 장계석이 보낸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순서대로라면 왕가렬이 귀주성 추석과 군장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런데 의형제 가운데 모광상이 그 자리를 발빠르게 가로챘다. 왕가렐은 분통이 터졌지만은 별 수가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오늘은 이 단연간 겨우원 창작원으로 사업하시면서 극작품과 우화시를 창작해 오신 허두남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허두남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허두남 시인은 이 아동문학 작가이자 극작가입니다. 1950년에 화룡시에서 출생했습니다. 연변대학 통신학부를 졸업하고 겨우원 기자 문화관 창작원으로 사업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리사를 지냈고 연변 조선족 아동문화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79년이 우화시집 개미와 코끼리를 출판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습니다. 그 외에 쳐주는 바람이 등 7권의 우화시집을 출판했고 희곡 작품집 뽀뽀 그리고 삼형제 작품집 자기를 잃어버린 아이 등 2권이 있습니다. 허씨 삼형제라면 문단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허충남, 허봉남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허두남 이 세 분은 친형제인데 모두 다 작가이고 시인입니다. 큰형 허충남으로부터 시작된 문학창작은 아래 동생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큰형도 많은 작품 발표했고 둘째 형은 허봉남 작가인데 허두남 시인보다 5살 우이고 전국작가협회 회원이고 장편소설 엄마 찾는 아이를 비롯해서 성인시랑 아동소설이랑 많이 썼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지금 모두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 세 분의 그 작품들을 잘 정리 편집해서 막내 동생인 허두남 선생이 두 권으로 출판했습니다. 허두남 선생의 또 동료 나는 꿈에 울었답니다. 우화시 자세의 계획, 희극 소품 감주 등 작품으로 주급 성급상 20여 차 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소설 보배야 보배야로 한국 계몽사 아동문학 특별상도 수상받았습니다.
0: 네, 그럼 이 허두남 시인의 구체 우화 시들을 감상하기 전에 우선 그 우화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1: 예, 우화는 동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의 문제나 교훈을 비유적으로 닮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주로 도덕적, 사회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화도 현대적인 관념에 따라 현대우화로 등극하는데 현대우화에서는 재래의 비유와 동물의 의인화를 넘어 인간 그대로의 행동을 풍자하면서 쓰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화 속에 동물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인간이 직접 등장하고 인간들의 행동이나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 면에서 레브 똘스토이는 여러 편의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를 썼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화는 또 어린이들만 읽는 우한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도 읽을 수 있고 성인 노년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대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아마 그 교양적인 의미라는 면에서는 뭐 어린이나 또 성인들도 사실은 또 어떤 그 뭐 도리를 터득하는 또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1: 그렇죠. 예. 예.

0: 아주 그 예,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1: 네. 그럼 이제부터 허드람 시인의 구체 우아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예,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우아시는 제목이 축구 선수입니다.

0: 허허, 자기 골문에 꼴 넣었어요.
1: 예. 이 우화에서도 인간만 등장하는데, 모두의 그, 축구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한 아이가 있다가, 까지 축구 하면서 냅다 차면 되지. 그렇게 졸졸거리면서 멋지게 골문에 대고 차 넣으려고 몸 돌리며 펄쩍 멋진 동작으로 슛 한 것이 보기 좋게 골문 때 그물에 철렁 걸렸습니다. 골이다! 막 환호하는데, 아, 옆에서 찬이 본 게, 아, 호호, 자기 골문에 골 넣었다. 아마도 얘 몸 돌릴 때 방향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결국 얘 아주 멋지게 몸 탁 돌리며 찬 게 제 문대다였다. 이 우아에서는 무슨 일이든 쉽게 보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실수로 돌아간다는 그런 교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 네.
1: 때문에 모든 일에 손댈 때는 기필코 잘 연구하고 연천한 다음 살선을 떼야 한다. 아주 쉽게 보고 쉽게 처리하면 실패한다. 이런 도를 알기 쉬운 그 자기 골문에 꼴르는 장면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아주 묘한 우화입니다.
2: 네. 바로 그 교사만을 삼가하고, 예, 겸손해
1: 경솔함을 삼가하고.
2: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우화시는 제목이 너 참 웃긴다야입니다.
0: 너 참 웃긴다야. 허도남. 지각대장 별명 벗어던지려 남 먼저 등교한 나이. 책척 펼쳐들고 앉아 아이들 들어오나 출입문 흘끔흘끔. 아이참, 그렇게 폼잡고 앉아있으면 뭐래. 오늘이 빨간 일요일인데 누가 학교에 나오겠니.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건 홀라당 까먹으면 안 되지.
1: 예, 이 우화는 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시인은 이 우화시에서 자주 지각해서 비평받던 애가 이날만 제일 먼저 등교해서 지금 책을 착 펼쳐들고 폼 잡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는가 문길을 흘끔끔 보는데 하나도 등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해서 얼렁해 앉아있죠. 근데 여기서 비전이 일어납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니 오늘이 바로 일요일인 겁니다.
2: 예.
1: 그만에 벌쩍 정신이 돌아온 아이는 아주 난감해합니다. 이 우화는 이렇게 우화의 가장 본질적인 그 교훈적인 말도 마지막 부분에 필요했습니다. 즉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건 홀라당 까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의 직접 이 우화에 대한 직접 마지막 부분에 쓰였습니다.
2: 네.
1: 읽어보고 웃지 않을 독자가 없을 겁니다. 이 우화는 한 가지 일에만 골몰하면서 다른 일은 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교훈만이 아닙니다. 평소부터 제때 등가에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잘 말해줘 학생들이 이로부터 시간관념을 배우게 되죠. 너무 재미난 우화입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우화 시는 제목이 가위 바위 보입니다.
0: 가위 바위 보. 허도남. 우리 집 새 식구는 가위바위보. 엄마는 아빠를 이기고 아빠는 나를 이기고 나는 엄마를 이기고. 엄마의 잔소리에 아빠는 쩔쩔, 아빠의 우격다짐에 나는 부들부들. 나의 생떼질에 엄마는 도손 바짝. 우리 집 새 식구는 우습고 재미있는 가위바위보.
1: 예, 이 우화도 아주 재미있는 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어느 누구도 상대를 이기는 일이 없습니다. 가위는 보를 이기지만 또 보는 가위를 이기고 바위는 또 가위를 이깁니다. 서로서로에 아주 평등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는 가위바위보의 관계입니다. 엄마는 아빠를 이기고 아빠는 나를 이기고 나는 엄마를 이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리우도 아주 재밌게 찾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이기는 이유는 바로 엄마의 잔소리 때문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앞에서 아빠는 쩔쩔맵니다. 아빠가 또 나를 이기는 이유는 이 우격다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빠가 우격다짐으로 윽박 지를 때 나는 부들부들

떱니다. 나는 또 엄마를 이깁니다. 그리우는 예, 내가 생떼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생떼지를 쓸 때면 엄마는 두 손 바짝 듭니다. 오, 됐다 됐다 그렇게 하자 등식으로 예,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누구도 누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서로 평등 관계를 유지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건 예, 우리 집이 서로 간의 관계에서 예, 원칙이란 없습니다. 잔소리나 우격다짐이나 생떼지는 모두 원칙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또 한 가정이죠. 가정에는 원칙보다 정이 더 중요하니까.

0: 네, 이어서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부러워입니다.
1: 부러워, 허도남. 허, 부러워. 애꾸러기 호골이 복덩이 됐네. 장난을 치다가 발목 다친 호골이 선생님께 엎혀 병원 가는 길. 나도야 한 번만 호골이 같은 복동이 되어봤으면, 따스한 저등에 엎혀봤으면, 발목을 낭 삐어볼까나, 무릎을 낭 벗겨볼까나, 콧방아 폴싹 머리가 깨어져도 기쁘겠어. 따스한 저등에 엎힐 수만 있다면.
2: 예, 이 우화시에서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던 선생님 따스한 등이 호골이라는 우리반 애가 발목을 다쳐서 엎이는 장면을 썼습니다. 호골이가 선생님 등이 엎이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나, 그걸 부러워하는 나, 나를 두고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자기도 선생님 등이 엎인 호구리가 부러워서 일부러 발목을 낭 삐어볼까나 무릎을 낭 벗겨볼까나 라고 속공대합니다. 그게 더 웃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콧방아 폴싹 머리가 깨져도 기쁘겠어. 따스한 저 등이 엎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쁜 여선생이라면 그 욕구가 더 하겠죠. 선생님 등이 엎혀보고 싶어 콧방아 찌어 머리가

0: 터져도 기쁘겠다는 그 마음. 참, 예, 동생에도 잘 맞고, 예,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느 시인이, 예, 자기 동시에서, 내 선생이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그, 예, 자기를 사랑해주고, 예, 그러니까 속으로 가만히 엄마라고 불러보고, 얼굴을 붉히는, 예, 그 장면과 딱 맞먹습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징검다리입니다.
2: 징검다리, 허도남. 소나기 피하여 달려가던 자돌이, 소나기 피하여 뛰어가던 미숙이, 징검다리 가운데서 딱 마주쳤네. 길 비켜라, 네 비켜라. 제가 먼저 건너겠다 버티고 서서 도장의 소론과 노려본들. 아이구나, 둘 다 물병아리 되었네. 수평아리 보들보들, 암평아리 보들보들. 둘이 함께 아취.
0: 예, 이 우화시도 참 재밌게 엮었습니다. 지금 소나기가 막 내리는데 소나기를 피해서 달려가던 차돌이란 애와 미숙이란 애가 그만 징검다리 가운데서 딱 마주쳤습니다. 서로 제가 할 길이 급하다며 상대방을 비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서로서로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빗속에서 둘은 다 물병아리 됐습니다. 수평아리와 암평아리가 된 둘은 소나기를 맞고 아취하면서 감기 걸 준비로 재차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순간을 딱 이런 지에 담았습니다. 서로서로의 감 누군 자존심과 양보 안한 때문에 욕보았지요. 시인은 이 우화를 통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 복이 다시 돌아오지만 서로 한치 양보도 없다면 서로 욕본다는 도리를 쉽게 풀이해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우아시 제목은 펭귄새입니다.
1: 펭귄새, 허도남. 뒤뚱뒤뚱 뚱뚱보새라고 함부로 깔보지 마. 날지 못하는 새라고 이름만 새라고 하지 마. 여느 새들보다 못지않게 날래고 멋들어지게 쌩쌩 난단다. 물속에서.
2: 예, 이 우한은 이 뚱뽀센 그 펭귄새가 겉보기보다 물속에서는 난 못지않게 날라고 멋들어지게 쌩쌩 나는 이야기를 썼어. 이 우화로서의 시인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어.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

0: 일이 비일비재. 시인이 이 점을, 이 우화를 통해서 딱 일침을 질렀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는 또 육지에서 빨리 달리는 동물이 있고 물에서는 또 물에서 빨리 달리는 동물.
0: 그렇죠.
1: 예, 염치는 예. 동물이 있죠. 그러니까 예, 자기절로 그 자기 환경에 맞는 특점에 예, 처한 다음에 또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그렇게 그 겉만 보고 그 뭐 경솔하게 그 판단하지 말라는 예, 그런 도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 변기새가 저 육지에서는 뜬기적하고
1: 예.
0: 예, 제대로 걸지도 못하는데 일단 그 댄스의 사람 보면 일단 그 물에만 들어간 것도 쫙 꺼져서만 그 거기 못지않게 빠르단 말이에요.
1: 네. 다음 감상할 우화시 제목은 꼬마 요리사입니다.
2: 꼬마 요리사 허도남. 나는 야채간동이 꼬마 요리사. 만난 요리 솜씨 있게 척척. 오늘도 새끼 향기로운 반찬. 아침엔 감자에 소고기 살짝 섞고 점심엔 소고기에 감자 살짝 섞고 저녁엔 감자와 소고기 똑같이 함께 볶아.
0: 예, 사실 이 작중 주인공은 이 우화시에서 쓰다시피 한 가지 요리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꼬마 요리사입니다. 하루 세끼 요리는 모두 소고기에 감자볶음입니다.
1: 예.
0: 하지만 말하기에 달라 하루에 세 가지 요리를 끼니마다 한 것처럼 됐습니다. 아침엔 감자에 소고기 섞어서 했고 점심엔 소고기에 감자를 살짝 섞어 했고 저녁엔 감자와 소고기를 똑같이 볶았습니다. 듣기에는 네 세 가지 요리지만 사실 한 가지 요리밖에 안 한 겁니다. 우리말에 아하기 다르고 오하기 다르다는 말도 있듯이 그 순서를 바꿔 말하면 다른 내용인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가지 요리뿐입니다.
1: 네. 네, 계속해서 감상할 우화시 제목은 빵순이 다이어트입니다.
2: 빵순이 다이어트 허도남. 얼굴도 빵, 빵순이. 몸매도 빵, 빵순이.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았나.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연필 들어잡고 또박또박 다이어트 계획. 한 끼 빵 세 개 이상 안 먹는다. 다이어트 일주 만에 식은 땀 뚝뚝. 보는 것마다 빵으로 보이네. 빵 세 개씩이라고 했으니 죽을 더 먹어야지. 한 사발씩 먹던 죽 세 사발 먹었건만 먹고 돌아앉으면 또다시 허기지는 요놈의 배. 하루 세 끼라 밝히지 않았으니 다섯 끼 먹어야지. 어제도 오늘도 그 빵순이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았나.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0: 예, 역시 그 아주 재미나고 우습게 엮은 우화시입니다. 뜸뽀 빵순이가의 다이어트 계획서에서는 한 끼에 빵 3개 이상 안 먹는다고 써놓고 그 대신 죽을 한 사발 먹던 것을 세 사발씩 먹고
1: 예.
0: 하루에 한 끼 먹던 것을 또 하루에 다섯 개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을 몇 사발 먹는 건 계획에 아예 써였기 때문에
1: 예.
0: 결국에 다이어트에 실패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전이나 다이어트 한 후에나 계속해서 몸매는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은 것처럼 똥똥해서 걸을 때면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 분간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계획은 저리 가라 하고 이유 안 되는 이유를 붙여 계획을 파탄시키는 그런 아이들한테 일침을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우아서 뚱뽀인 빵순이 몸매를 묘사하니 큰 빵 위에 작은 빵 올려놓아 걸어간다는 게 걸어가는지 굴러가는지라는 이 표현이 인상이 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도 빵순이, 먹는 음식도 빵, 몸매도 두 개의 빵. 이는 시인이 일부러 시어를 고를 때 그 선택한 그 기술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독자들의 인상 속에 빵순이는 뚱보이고 빵처럼 생긴 것으로 그 인상

0: 예, 다음도 아주 그 재밌는 일을 시제로 다루는데요. 제목은 화제 났나 봐입니다.
1: 화제 났나 봐. 허도남. 술 끊겠다더니 마른 나뭇가지 꺾듯 딱. 대단한 나의 아빠. 물로 된 술 끊어 몸속에 화재 났나 봐. 하루 한갑 피우던 담배 두 갑씩 피우니 집안은 24시간 칙칙폭폭 기관차. 연기 복묘 지난 텐날 속. 화재 났나 봐. 화재 났나 봐. 아빠 몸속에

우리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술을 끊겠다고 말씀하곤 진짜 딱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반면 담배는 원래보다 더욱 많이 피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갑이던 것이 지금은 하루에 두 갑이나 피운다. 그래서 아들은 혹시 아빠 가슴에선 물로 된 술이 없어 화재가 났는가 의심하는 걸로 아주 유머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우화는 이렇게 아빠가 술은 끊어버리고 담배는 갑절 더 피우는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 잘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자신을 응급 요구하길 바라는 그런 그 인생 교훈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허드람 시인의 재미있는 우아시들을 인상 깊게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전해주는 가요,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스러운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의 사랑, 푸르른 일광산. 그곳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풍경에 가슴이 탁 트입니다. 박승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일광산으로 가세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광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일광산으로 떠나보신 건 어떨까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 이어서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깊고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요?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퀄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MP, 더불어 세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활동은 며칠 진행하지 않는 우대활동에 속하면서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그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각에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홍남강 치료이기란 게 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는 홍광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 설명서에 저희들한테 위탁이 왔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세포의 새로운 아주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세포가 우리 노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게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빨리 떨어지게 되는 탈락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로폐물을 쭉쭉 빠지게 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계통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종양세포가 나거나 암세포가 나는 것도 그것도 유전인자가 돌변하는 그 제길에 바르셔 놓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600 내지 700 남이 그 파수를 주파를 이용해서 우리 세포에 착착착착 쉽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이걸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정상 공능을 유지해주게 돼 있고 특히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콤파포이다 이거 딱 그게 그 고중소 이렇게 그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세포 새로운 대사를 이용해서 내가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암세포가 나가는 것도 그것도 억제 공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그 모든 공능을 비뚤게 나가는 거 바로 잡아주는 이런 그 좋은 홍강과 남강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금 인류가 장수를 보증하는 데 새로운 계기를 풀어주는 좋은 이력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파라는 것은 립자입니다. 벌이 얼샹싱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립 이 그 두 가지 상태.

있는데 이게 파는 거 광 팔아서요 있는데 이 광 파는 일종 립자다. 이 립자는 우리 세포에 빨리 투과 됩니다. 600남이라든지 700남이 이런 그 작은 광파를 이용해서 빨리 침투되

0: 지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처리 박사 중인데 지금 쓴 다음부터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치 아예 남다지.
1: 아, 그래요?
0: 예. 그래갖고 그냥 깜빡깜빡하면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또 많이 좋아지고 그러나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면 예, 전화, 저기 전화기나 잠 못 자는데 집 예약 쓴 다음부터 마음이 영 편안한 잠을 자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지.
1: 그럼요. 예예.
0: 예. 예. 그래 예, 이게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쓰거니인데 예, 우리 남편은 그날 위 아파서 예, 소화제서 예, 밥 얼면 못 잡사는데 이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예, 밤이 영 맛있답니다지.
1: 그렇죠. 예.
0: 예, 계속 이 전립선 비달려서 예, 소변벽이 영 힘들어 해서 예, 정말 약은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도 예, 안 되던 게, 이게 세심히로 쓰고서 예, 지금 소변 영 시원히 잘 나가니 영 살 것 같답니다지.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운전활동에 참가하니까 예, 홍남광 치료 기계를 가졌는데, 야, 이 기계 정말 좋을 때다, 이
1: 그렇죠.
0: 기계가.
1: 예.
0: 예. 어디 아프면 어디 되면 통증이 감없이 싹 사라지고, 아, 정말 신기한 기계지다, 이 기계가.
1: 세포에 빨리 흡수가 되게 돼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효과에 대해서 믿음성이 가는 이런 좋은 의료기계입니다. 이게 그 어느 큰 병원에 리더실에 가도 이 기계만한 거 쓰게 되면 큰 돈 내야 되는데 일이 우리 이번에 무료로 쓰게 돼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0: 예, 그래 우리 그 뭐 그 시동생도 울지 왔다가 놀라왔다 이 기계 써보고 소리 야 이 기계 정말 이렇게 효과 좋은가 오예 대보던 게 아픈 부위나 부부 대보던 게 기계 효과 좋다며 자기들도 혈진 놓고 혈압도 놓고
1: 순환 장애를 풀어줍니다. 예.
0: 예, 여러 면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기계도 역신나고 약도 싸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오늘 지금 전이 박사를 대답하겠다면 그럽니다.
1: 그렇게 하나 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세신 2월 지금 쓰는데 나는 이게 항상 그래서 손나고 그래, 그, 소변이가 진짜 피곤하고, 예. 그래, 어디 출장하다 하면, 잠자리를 가다 하면, 정말, 이게, 골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벌써 어디가 주수관계가 막아져야, 거기부터 소변 지냈으면 어떡하네. 그래서 어디 땡기를 바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참에 또 이렇게 약이, 그, 세진이로 나올 방송 통해서 듣고 지금 썼는데, 얼마 애썼는데 지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3: 어디는, 소변이가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 쓰니까 아긴 게 어제 지금 반년 전에 기본상 어제 해결 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도 나는 만족해요. 계속 꾸준히 쓰면서 한 달 더 보자. 천이 박사는 집사람이가 항상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기억력이란 거 어째 그런지 빙산에 가니까 아 기억력 빙산 갔다 가던 거 꺼내라 갔다 가던 좀 까부닥 잊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하더라고 합니다. 이
1: 병이가.
3: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방송에 통해서 천이 박사 이게 나온 다음부터 이거 썼는데, 야, 앵게라에, 어제는 기억력이 그다 안 돼가도 무슨, 저기, 갔던데, 아, 아색이 딱 어디 중간에가 멈춰서 다들 갔던데 가면 그 좀 진짜 가져온다만, 기억력이 이게 빠르다만.
1: 그렇죠. 예.
3: 이러니까 이거 피면 못한다만, 이 양은 어제는 맞으니까, 그 나, 내세가 있을수록 자꾸 피해 들어오는데.
1: 그렇죠.
3: 예, 지금 왔을 때, 예, 꾸준히 메탈을 예, 좀 보게 하면, 어제, 저기 논에 나가서 정말 대세라면 안 돼.
1: 그렇죠.
3: 예. 예. 이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게 돼.
1: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또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합시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이 맹소방농약을 다섯 달 썼습니다.
1: 예. 아, 예.
4: 예, 다섯 달 쓰고 예, 많은 효과 좋았습니다. 특히 내 눈은 예, 농내다입니다, 나는. 이거.
1: 예.
4: 이게 원래 1년 전에 예, 수술해가고 자꾸만 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내가 이랬거나 수술하라는 거 내가 수술 안 나고 그냥 이때까지 약을 그냥 이래 지내왔는데 네, 다섯 약을 찍어서, 예, 이게, 안압이 그래도 두분두분 있다,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네, 이 약을 다섯 달 쓰면서 안압이 한 번도 올라요.
1: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많은 예.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4: 완전히, 예, 이게 안압이가 정상 부분.

0: 있는 딱 입구에 내 예 그날 한 사나흘 한 번씩 나달 한 번씩 가야 돼 검사라.
1: 아 예.
0: 예 기본 검사입니다.
1: 안압이 농내상에서는 제일 기본입니다. 안압이 공제되게 되면 농내상은 많이 기본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눈에 자꾸만 피도 지고 이 눈알에 자꾸만 어떻게 까까라매 그리고 눈에 눈꺼비가 많이 지고 나오는 것 지금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내절 봐도 이 눈자씨가 봤어 예.
1: 장절 알리죠. 그걸 봐도. 예. 예
0: 눈자씨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맑아지게. 그게 맑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어른들 대비해보면 애들은 머랄같이 아주 투명한데 어른들은 흐리멍텅한데 예. 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요. 예.
0: 예. 그래 내 이 약수술이 아, 이 시력도 좋아지고 올라가는구나. 내 지금 예. 이 약수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좋은 약, 이때까지 내 약은 한 2년 어간에 많이 썼습니다.
1: 농내상이나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어서 했겠습니까? 예.
0: 아, 그거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1: 예, 아이들이죠. 예. 예.
0: 이번에 그래 이 약 쓰면서도 특히 이렇게 효과가 좋고 또 시력까지 올라가니까 내 점에. 예.
1: 시력이 올라가면 지롭니다. 예, 예. 안과의 질병 많이 갖고 있으면 시력 올릴 수 없습니다. 예. 지로니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0: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약 만나고 이렇게 예, 효과 좋을 지게 예, 저에 바짝 쓰려고 이번에 오늘 15개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12각이 주니까 이거는
1: 지금 12각에 12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0: 아, 그럼 저 12각도 오늘 대답하겠습니다.
1: 눈병치료에서는 이걸 드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지고 상처열, 폐열하고 심장열까지 쳐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눈이 좋아진다는 게 단순 눈에서 눈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눈에 영향을 주면 그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어? 깡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명서방 이 제품입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1: 예.
3: 이 쓰기 전에 눈이 깔깔하고 예. 아프고 피가 지금 바람 마른 눈물 났단 말인데
1: 예.
3: 그런 게 익었으니까 피 지는 게 없어, 지금. 눈물이 많이 나고. 그리고 그것도 백내사에도 있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지금 물체가 좀 빤하게 보입니다.
1: 아,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백내장이 그게 수정체 혼탁이 벗겨진다는 게 이 제품입니다. 바로, 예.
3: 그래도 야맹증이 밤에 잠 못 봤습니다, 있으기 전에는.
1: 어, 야맹증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데 네. 기초병이 야맹증입니다.
3: 이게 지금 밤에 잘 보이는데,
1: 그래요?
3: 시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약 쓰니까.
1: 예, 예.
3: 이 농약 중에서 이 약이 좀 최고 약이 같습니다.
1: 아, 예.
3: 건강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줬을 때다, 예.
1: 좋습니다, 예. 예.
3: 어디 아프면 어디다, 어깨 아플 때 여기다 띄우면 되고. 허리 아프다, 허리든 무릎이 아프, 감자리 아프다, 거기다, 거기, 완, 대다, 좀.
1: 간이면 간에다, 콤파치면 콤파치, 폐면 폐에 다 됩니다. 그거, 예. 강, 중, 약,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딱 떼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빠른 속도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3: 천이 봐서 물어봐도, 저희 어머니가 중풍 환자는, 이 중풍 환자였으면 어떻겠습니까?
1: 중풍 환자한테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CAMP 이술이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건 노벨상 받았다는 게 CAMP 그 이술이 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본신이 CAMP에 의한 이학 학술의 상품에 속합니다. 그 중풍에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 아주 아주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3: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그래. 전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전의 방송사고, 저는 명사 방송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수고하세요.
1: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지금 우리 이모가 중풍이 와서 예, 전의 박사가 세심 1월에 지금 같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당강 기계를 쓰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정신이 이후에 쓴 후에는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예, 잠을 잘 잔답니다. 그리고 예, 몸이 아주 가볍고 예, 기억력이 돌아온답니다. 그래 이 약을 먹고 기계를 사용하니까 예, 소화도 잘 되고 어디가 이런 걸 나를 싸웠는가 모르겠다. 야,
1: 그렇죠.
4: 신기하단다.
1: 예, 예.
4: 그래 지금 내

0: 옆팔에 옆집 아줌마이도 지금 중풍이 와서 신랑이 와서 내 이 보도를 하는 거 지금 듣습니다. 중말인가 도팔인가. 예. 그래 들으면 감탄합니다. 예. 야 이런 좋은 약도 있는가. 자기 배달 받겠답니다. 오늘이. 그래 우리 지금 오늘이 배달 받으면서 이 그런 손님도 같이 배달 받겠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그런 분한테는 전희 박사에다가 지금 홍남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선이 벌떡 날 겁니다. 와 이제 감동 받는 것처럼 확실한 치료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딱 사실에 부합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가 전이 박살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사변이 사과에 잠도 못 잤는데 사변이 수가 줄어드니까 다음부터 잘살까 아침 일어나면 좀 신납니다.
1: 그렇죠.
3: 혈압과, 예, 혈압과 심장이 엉망한 데서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엉망가지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액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예.
3: 지금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황황거리고 이러던 게 이것도 좀 이렇습니다.
1: 예.
3: 지금 위가 나빠요. 소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저도 몸이 잘 걷지 못하던 게 좀 잘 걷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원래 기침 자리가 용심했습니다.
1: 예.
3: 이것이 어느 때 나섰는지 모르게 지금 떠나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약이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예, 여러 면을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절여서 미달러절이 소변이 자꾸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단잠도 자지 못해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 흐리멍텅해 그러고 예. 거기다가 또 허리 아파서 기 바빠하고 이유 안 나빠서 예. 소 안 되고 간도 나쁘지 해서 저기 꼬리도 키운다지 항상 맥이 없다지 해서 이런 데는 좀 이야기 어떻게 하든 나냐 좀 문의합니다.
1: 그런데 쓰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시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광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활동 기한을 잘 이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증상 개선에 있어서는 이 보온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두 천희 박사 세신이나 이런 제품들 자체는 중코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원사의 처방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어느 만큼 효과를 보는가. 내가 든 병 정도에 따라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빠른 속도로 이걸 쓰게 되면 더욱 좋은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할 거면 생각하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하는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일을 많이 합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누가 그 일을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가 하면 곰팥입니다. 우리

0: 모든 심장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건파지 않으면 심장은 하루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심장의 혈이 몽땅 그 건파지에 들어와서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양백만 개 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재빨처럼 재빨에 그 구멍 해결자면 아마 양백만 개, 양백만, 백만 개, 백만 개 그렇게 잘 될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체질합니다. 이래서 좋은 피는 심장에 돌려보내고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 같은 거 그거 합해서 노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 체에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일호가 이렇게 건파질 관리하게 되는데요. 중의학설에서는 건파진 5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파치 든든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공능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 하게 됐는가 하면 8, 90세이 되는 분들이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일정한 100날차의 료종을 따라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녹혈증 사슴이 피가 빨리 면역계통을 개선해줍니다.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빨리 허리가 다리가 시끌고 건파치 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건파치 양을 돋아주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이 세신 1호 가운데서 녹혈증이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특히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이런 데는 이 제품이 효과가 빠릅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녹근하고 녹혈증으로 조성되었다 했는데 이 전녹근이란 거는 전이란 건 전반이란 전, 녹이란 건 사슴이란 말이고 근이란 건 말린단 말입니다. 사슴이 전반을 말려와서 다시 이것을 중약재로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주요한 역할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보배로 사용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건파지 양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전녹근은 다른 처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우수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 건파지를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성분, 토사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 모두 지간 지양간선에 간과 건파질 동시에 도와줍니다. 많은 우리 약품은 간에 들어가서 해리 됩니다. 그런데 간을 도와주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제품들은 간에 부담을 주게 돼요. 간에 들어가서 몽땅 해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들 자체는 간과 건파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그리고 변이 잘 통하고 룬산 통변해주는 수양이라 성분 들어가서 이걸 드시면 변이 잘 통합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닭근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저황계란 성분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여기에 후루바란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윤폐 역할하는 맥동이 네. 들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5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0: 권충민이 주서성을 사장으로 삼자 주서성은 혁명사장이 되었다. 곧 주서성은 딸을 원충민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 사돈을 맺었다. 뒷이어 원충민은 사람을 보내 무한정부와 손을 잡았고 정식으로 주서성을 25군 군장 겸 귀주성 추석으로 임명했다. 왕가렬도 부군장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3년 뒤 주서성은 장계석이 보낸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순서대로라면 왕가렬이 귀주성 추석과 군장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런데 의형제 가운데 모광상이 그 자리를 발빠르게 가로챘다. 왕가렬은 분통이 터졌지만은 별 수가 없었다. 몇 해 뒤 그는 명령을 받들고 남경에 가서 국민당 대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때 고위급 관리 한 사람이 요새 모광상이 아래오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으니 왕가를 들어 그 자리를 맡는 것이 어떻겠냐고 운을 뗐다. 왕가렐은 귀가 솔깃하여 한껏 재주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앞가림도 없이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위원장 앞에서 마음 써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맹세를 했다. 왕가렐이 귀양으로 돌아와 보니 신문에는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식이 실려져 있었다. 왕가렐이 귀조의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흠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의사가 제병을 못 고치는 격이랄까. 왕가렐은 중대한 문제, 특히 자신의 성패가 달린 결정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는 항상 머뭇거리었다.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면 언제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분명 전생 배필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관리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벼슬아치 일을 숱하게 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터인지라 거래를 할 때 거침이 없었다. 더욱이 예책도 꽤 읽은 탓에 권력을 움직이어 구멍수를 보는 재간이 기가 막히었다. 왕가렐이 큰일을 하는데 현명하게 내조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 기난 고비에 집이 없다고 하니
1: 마님이 왜 아직도 오지 않겠냐?
0: 그는 저택 앞을 서성거리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소리를 질렀다. 마님께서 이번 밤만 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호위병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이번 판? 그는 못마땅하여 곧장 수의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1: 적분이요?
0: 왕가렐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1: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거요? 응?
0: 간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불쾌감이 녹연한 투로 되물었다. 이제 막 놀기 시작했는데 불이라도 난 것처럼 왜 이래요? 이런... 오늘은 그에게 중대한 일을 자문해야 하는데 이런 불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다니.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다.
1: 숙분이 화내지 말고 듣소. 오늘 정말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러. 그러니 어서 빨리.
0: 왕가렐은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저택 앞을 거닐기 시작했다. 의논할 사람이 늦는다며 그동안 혼자 생각을 하면서 헝클어진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귀주에 들어온 주왕홍구를 막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쉽게 판단이 섰다. 주왕홍구이 오기 전에 선봉대로 임필씨와 소극, 왕진이 이끄는 육군단이 이미 지난 10월 귀주에 들어왔다. 그때 왕가렐은 부대를 거느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실컷 쓴맛을 부었던 것이다. 8, 9천 명쯤 되는 그 부대도 막아내기가 아주 껄끄러웠는데 지금 주왕홍군 4만에서 5만 명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는데

0: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게다가 귀조에서는 내란이 일어나 두 해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얼마 전에야 끝이 났다. 유국제가 반강을 따라 늘어선 여덟 개 지역을 다스리고 후지담이 적수, 인회, 습소동 현을, 장제진은 정안하 연안에 있는 여러 현을 다스리게 되어야 한다. 이들이 모두 왕가래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가 진짜 지휘할 수 있는 군대는 42개, 15개로 다 합해야 15개 탄이었다. 이 병력으로 어찌 중앙홍군을 막아낸단 말인가? 이제껏 고생스럽게 다스려오던 귀조 땅을 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이 준 것처럼 홍군을 막아내는 일보다 장계석을 조심하는 일이 더 까다로웠다. 장위원장의 중앙군이 홍군을 뒤쫓아 귀조로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중앙군이 귀조에 들어오는 날이 왕가래리 망하는 날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 어찌나 날카롭고 정확한지 속이 다 서늘해놨다. 더구나 왕가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옛일마저 있었다. 재작년 그는 장계석이 귀주에 침 흘린다는 것을 알고 전전긍긍을 하다가 서로 도움이 될까 해서 광서의 리종인 백송희, 광동의 진재당과 손을 잡고 반장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만 이 1급 비밀 자료를 진재당의 수하인 연한모가 빼돌려 장계석한테 척 갖다 바친 것이다. 장계석이 어찌 이 일을 잊겠는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 오늘 새삼스레 떠올랐다.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왕가래는 불에 댄 듯 벌레 물린 듯 속이 따끔거리었다. 문 밖에서 빵빵 경적 소리가 울렸다. 호위병이 재빨리 나가 문을 열었다. 왕가래의 아내가 몸에 꼭 맞는 중국식 검은 원피스를 입고 문으로 사뿐 들어섰다. 원피스 앞서편은 모란꽃이 수놓여 귀티가 흘렀다. 왕가래의 아내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걸음걸이나 눈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장군의 아내다운 도구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아편 때문에 얼굴이 벌써 노릇구레한 빛이 돌아 그걸 감추느라 화장이 무척 두터웠다. 그네는 아까 남편의 재촉이 어지간히 못마땅했는지 왕가렐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또각또각 구두소리만 길게 폭도를 울렸다. 왕가래는 머쓱해서 뒤따라 들어섰다. 그는 팽팽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얼른 뒤따라오는 호위병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1: 만하님이 먼저 쉬실 수 있게 담배등잔을 켜라. 넷!
0: 호위병은 박달나무를 깎아 만든 자줏빛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뛰어갔다. 그러고는 반짝반짝 요린하게 닦은 담배등잔에 불을 날았다. 화가 좀 풀렸는지 왕가래의 아내는 담배 등잔 곁에 가서 누웠다. 왕가래도 곁에 얼굴을 마주하고 누웠다. 피우기 좋게끔 담뱃대를 들고 몇 모금 빨아주려 하자 아내는 획 가로채며 뻘통해서 말했다.
2: 누가 빨아달래요?
0: 그는 좀 누렇게 된 손가락으로 익숙하게 담뱃대를 눌렀다. 그리고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취 담배통에서 앞편 동이를 꺼내 요리 등에 대우기 시작을 했다.
2: 무슨 중년 일이길래 그렇게 급하게 날 찾았어요?
0: 딱딱한 분위기가 풀린 듯하자 왕가래리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아, 저기 홍군이 왔소.
2: 홍군이라면 진작에 오지 않았어요?
1: 아니, 그건 소국과 왕진이 이끄는 부대지. 이번에는 주덕과 모태동이 거느린 주왕홍군이 5만에서 6만 명이나 온다니까.
0: 담뱃대가 부루에서 잠깐 떨더니 한참 멎어있었다. 그러더니 가느다란 손이 다시 재치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 그럼 목숨 걸고 싸우는 수밖에 더 있나요?
0: 왕가래의 아내는 눈을

0: 지켰다며 말했다. 그 사람들 오면은 우리 살 길이 어디 있겠어요?
1: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오죽이 족치는 수밖에 없지.
0: 왕가래는 조심스레 아내의 눈치를 살피어 한다.
1: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소. 친구들이 그러는데 장계석의 조항군이 뒤따라 들어와서 일석이조를 노릴 확률이 크다는걸.
0: 뭐라고요? 일석이조라니?
1: 말하자면 이참에 공산당만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없애버린다는 거지.
0: 불에 땅콩만한 갈색 담배 거품이 일다가 다시 꺼져버리야 한다. 그래요. 그럴 가능성도 많지요. 그네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설마 장계석이 그렇게까지. 왕강일은 기어드는 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야 한다. 설마라니요?
1: 뭐 한때는 장계석도 나를 푹 좋아했으니까. 기주성 주석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모광상이 아니라 왕가리라고 했지. 또 그동안 아래오로 우리가 보낸 물건이 좀 많소?
0: 여보,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아내가 웃으며 대꾸했다. 당신이 추진한 반장 동맹을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역한모가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걸 장계석이 잊을 리가 있을까요? 왕가래는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려다가 불에 댄 듯 손을 움츠러뜨리었다. 넙죽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하다.
1: 그럼 나도 이제는 끝장이군.
0: 그는 금붕어처럼 눈을 슴뻑거리며 울먹거리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아내가 고운 미간을 몇 번 찌푸리며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담배통에서 금이며 옥이 마디마디에 박혀 화려하기를 잃을 데 없는 담뱃대를 꺼내들었다. 그는 앞편 거품을 담배꼭지에 꽉 끼우고는 등불에 대고 꾸르륵 꾸르륵 말아댔다. 그러더니 담뱃대를 담배 쟁반에 던지고는 물을 한 모금 마시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왕가래의 아내는 정신이 나는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을 반짝이며 남편에게 말했다.
1: 방법이라니?
0: 왕가래도 눈이 반짝였다. 장계석을 찾아가야겠어요. 그네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있게 말했다. 오해는 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잖아요.
1: 장계석을 찾아가다니.
0: 왕가리는 망설이다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1: 누가 간단 말이지?
0: 누구라니요? 당연히 저지요. 왕가래는 폐장 시절부터 옆자리를 지켜온 아내를 무언간에 쳐다보았다. 사랑인지 감격인지 탄복인지 아니면 이 감정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아내를 꼭 껴안아주고 싶었다. 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호위병이 들어섰다. 백사장과 혁사장이 아래층에서 기다린다고 하였다.
2: 어허, 어서, 어서 모셔오게.
0: 왕가래를 들떠서 말했다. 두 사장은 모두 왕가래를 뽑아 쓴 신복이자 가까운 친구였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일러서 왕가래의 손발이라고 하였다. 왕가렐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15개 탄이 바로 이 두 사장이 이끄는 부대였다. 백사장은 왕가렐과는 의형제 사이로서 허옇고 멀숙한 얼굴에 키가 크고 제법 영리한 사람이었다. 고등군사학교를 나온 사람인지라 왕가렐의 진앙이나 다름이 없었다. 혁사장은 작달막한 키에 분더분한 얼굴인데다가 배가 쑥 나와 막대먹은 사람처럼 보이

이었다. 군인 출신으로 백사장처럼 총명하지는 않았지만 왕가를 한테는 더없이 충성스럽고 고분고분하였다. 소문에는 왕가를과 먼 친척벌이라고 했다. 이윽고 두 사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왕가를과 아내가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두 사장이 말리하다.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예, 형수님, 그냥 누워서 피우세요. 두 사람은 스스럼 없이 등나무 의자를 침대 가까이에 당겨다 앉았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백사장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형님이나 우리나 이번에 까딱 잘못하면은 목숨이고 뭐고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왕가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공산군도 주한군도 우리 귀주로 오려고 합니다. 마치 앞에서는 늑대가 달려들고 뒤에서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격이죠. 모두 우리가 여태 쌓아놓은 걸 빼앗으러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활한 장계석을 경계하자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왕가래는 잇따라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두 손을 벌리며 한숨을 쉬었다. 아, 그렇기는 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 주왕군들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겠다고 하니 막을 수는 없지만은 조심은 해야지요. 백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주왕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찔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주왕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사에서 계주까지 쭉 싸움해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장편 소설 대장정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경희 작사, 방동글 작곡의 지혜란 가수가 부른 향기의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그것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의

0: 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둥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둥이 문진부의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연변의 맹위 칭호를 받은 둥이사인데 1970년대 말기에 장춘둥의학원을 졸업하고 주요학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영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는 영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환자들을 많이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특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진찰하는데, 거기에서도, 중의학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하늘로 원원체라는데, 망문문절 이 네 가지 말조 진찰 수단을 사용하는데 박윤덕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여기에서도 맥진하고 설진을 특별히 말이죠 잘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말이죠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포착합니다. 이러고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러한데 이야기 되면 그 처방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전표성위염, 비후성위염, 밀환성위염 이런 위염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그리고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란 말이죠. 소아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신장내과의 선장이라 하는데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 신병 전립선염으로 나타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절연하고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이 하늘로 조리증이라는데 이러한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

0: 재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여러분들하고 수면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중국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한 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놓고 본다 할 때 환병률이 대략 38.2%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근옥이라는 분들이 부동한 정도로 말이죠.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구어싱의 수면이라 하는데 수면이가 장애로는 이구어싱 수면 장애로는 분들을 보게 되면 퍼센트가 높습니다. 30% 내지 35% 정도. 그리고 단기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15% 내지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완고성 실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네, 특히 박연덕 주임이 최근에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을 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드는데 완고성 수면장애로 할 때는 자주 말이죠. 잠들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연속 며칠 심지어는 몇 달씩 지속적으로 수면장애가 옵니다. 이걸 갖다서 완고성의 수면장애라 하는데 실면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죠. 질병들에서 이러한 말이죠. 실면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하나하나 조회를 해봅시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1: 네.
0: 우울증에 공포증에 궁지라 하는데 그리고 조리증 이러한 말이죠. 정신심리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또 말이죠. 이 수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진성 병이라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내분비계통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0: 작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에 그리고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에 위증부초란데 월경이 거르지 못하는 이러한 말조의 분들이 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람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박윤덕이 주임 선생님을 부탁하려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2: 머리도 아프고 귀에서 소리도 나고 소리도 아프고 각방면에 마도 불편합니다. 나이는 77살입니다. 그래서 박윤덕 선생님께
0: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2: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심장이 좋지 않아. 전번에도 갖고 왔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요.
0: 어느 분을 보입니까?
3: 그 박윤덕 선생님. 오늘도 가서 좀 활동하는데.
0: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3: 오전에만요.
0: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3: 알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

0: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저기 박윤덕 선생님을 저 연결합시다.
1: 네, 어떤 상황입니까?
0: 아, 얼음지 나서.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3: 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3: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머리 아프게.
1: 예.
3: 그 다음 뭐, 오후마 되면 휑휑 하면서 어지럽고, 그 다음 또 변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내 동미가 비슷한 병인데, 작년에 무슨 치료받은 게 그 박창호 선생님께서
1: 예.
3: 치료받은 게 많이 낫다고 해서 자꾸 막 거기를 권고를 해갖고서.
1: 예, 예.
3: 또 한번 지름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 박창호 주임 좀 진정받으려고 예. 좀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4: 저는 노경 환자라서 예. 박윤덕 주임이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1: 예, 예.
4: 예, 중약 한 두 번 써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4: 예, 그래서 예, 효과 좋을 때 한번 중약 좀 더 써보려 하고 예,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1: 예, 어떠니 오십시오. 예?
4: 아, 지금도 들반 그 반나마 환자를 봅니까?
1: 예, 이분은 우리 길태중 이분 집에서 내세가 제일 많은 분이라서 반천만 문진합니다. 예.
4: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4: 알았습니다.
1: 예, 예.
4: 그러면 예, 오전에 가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일찍 오세요. 환자 예, 많길래. 예, 예.
4: 예, 예, 예.
2: 네.
4: 그러면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예.
4: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매성으로 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강수수 선생님 예약하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그 소변 장애에서 담이 약 많이 쓴데 효과 없는데 강수 선생 이야기가 효과가 좋다 말했나?
1: 예, 예, 예.
5: 소변 참치부터 남았네.
1: 아,
5: 많이 효과 좋습니다.
1: 아, 실금증 있군. 예, 예.
5: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매수를 하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6: 예, 수고 많으신다.
1: 예.
6: 예, 요즘에 언니가 독감 후유증으로 예, 맥이 너무 없어하고 다리가 구들구들 떨린다고 한다.
1: 예.
6: 예, 그래서 그 뭐니까 옛날에 제가 박창호 주임에게서 부취쉐하는 약을 쓴 게 예, 효과가 엄청 좋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6: 예, 그래서 지금 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한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6: 예, 박창호 주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6: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예,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예, 또 수면장애를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심혈이 말죠, 예, 고르지 못한 분들, 예, 심리수상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또 심교통, 신조통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호흡계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성으로 나타나는 저색성 말이죠. 폐질환이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항상 말죠. 숨이 차기 때문에 잠들기 곤란한 이런 말죠. 수면장애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오늘 또 가서 또 어느 곳이 먹으면 중요하고 또 떨어지는데 오늘 가서 중요하고 또 쓰려고 합니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7: 그거 들어가다마다 북한에서 수원장인가?
1: 예, 수원장.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한 달로 치료, 그 중요한 모든 치료하니까 확실히 좀, 그러니까, 저 효과가 좀 알긴다. 이럴 때 좀 버텨 치료하려고.
1: 예, 그러면 좋죠.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그 박윤덕 주임님을 예약하기 전에.
1: 예, 어떤.

0: 어떤 상황입니까?
1: 예, 잠 잘 자지 못하고, 예, 항상 자고 일어나면 흐리멍덩하고, 예.
0: 예, 예.
1: 어, 맥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0: 그렇죠, 예.
1: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저 먼에 가서 방송 듣고 소리 박윤덕 주임 이사를 보여드렸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예. 근데 맥도 잘 보고, 예, 이렇게, 신경적으로 잠 잘 자지 못한다면 이랬더니.
0: 예, 예, 그렇죠.
1: 그래서, 예,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잠 자지 못하는 것도 다 상세하게, 예, 얘기해주고, 맥도 잘 봐주고, 예, 처방도 잘 내려줘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예.
1: 박윤덕 주임님입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오전에. 예. 예,
1: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제가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3: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는 위축성 위염이 있고 비장이 나빠서 자꾸만 설사한다. 그래서 저번에 네. 박창호 선생님 들어서 약을 써다 먹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0: 예, 예.
3: 오늘이 또 가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3: 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인천의 병원에 오셔서, 예, 첫째는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2: 네.
0: 원인으로 이게 자지 못하는가,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계통 질병에 내분비계통 질병, 이런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들에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 있는데 꼭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예.
4: 나이
2: 네.
4: 아, 선생님이 저 약을 저 심장이 나쁘고 막 숨쉬기도 바쁘고 이래서 선생님 약을 썼는데
0: 어느 선생님 어느 선생님 예, 어느 선생님 약을 씁니까?
4: 그, 저 이름 뭐이든가, 제일 큰 이름 뭐이든가.
0: 그 이사 선생님 여러분인데, 예, 박창호 선생도 있고, 박윤덕 주임도 있고, 수원장도 있고, 예,
4: 강철. 주임 이사님.
0: 예, 다 주임 이사입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4: 예, 예, 예.
0: 예, 오전에, 예.
4: 예, 연결됐으면.
0: 예,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아, 예,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5: 제가 맞습니까?
0: 예, 듣고 예. 있습니다.
5: 아,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5: 저거는 그 좀 위가 좀 많이 나쁜 사람인데, 전번에 그, 이렇게 좀 소화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좀 설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또 그 좀, 어떻게, 설사라고 그랬네. 또 변비도 좀 생겨갖고.
0: 예, 예.
5: 그래서 좀, 그 박창호 주임 그 예약을 좀 하려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그 병원에 검사했는데, 그 담낭이 안 좋다.
0: 예.
6: 벽이 두껍다고.
0: 예, 단낭비허, 예, 예.
6: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막 이게, 뭐, 이게, 소화돼야 되고, 기름진 거 잘 못 먹었는데.
0: 예.
6: 전에 좀 그, 길태병원에 박창호 선생님 약을 좀 두 번이가 먹고 나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좋은 일입니다.
6: 오늘에 좀, 다시 좀 어차피 좀 치료할 바에는 좀 더 할까 해서 좀.
0: 예.
6: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되는지.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6: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7: 예, 예, 전번 주에 저는 혈압이 좀 높고 머리 아프고 예, 일어나면 어드름 지나고 눈앞이 희미해서 예, 거기 박윤덕 주임한테서 예, 점약을 징계가 예,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0: 예.
7: 머리 아픈 거나 그다음에 다리 맥이 없던 게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오늘이 또 가서 점약을 주려고 합니다.
0: 예.
7: 그래서 박윤덕 주임을 또 예약하이쇼.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저 전화 맞아요?
0: 예, 네. 맞습니다.
8: 예. 예, 저는

0: 지금 있잖아요. 혈당이 계속 높고 혈압이 높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리 그리고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 용심대로 다 뼈가 뼈를 맞추면서 예, 예. 그래 지금 전화드렸어요.
1: 그래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0: 예 강철수 선생님.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0: 그래요? 예.
1: 예, 예, 예.
0: 연결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꾸 어지럼 지나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혈압이 좀 높습니다.
1: 예, 예, 예.
4: 그리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지난번에 소개로 이렇게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좀 썼는데 요즘에 들어서 좀 그 증상이 좀 많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4: 예, 그래서 어떻게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좀 부탁한다.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오전에 찾아가면.
1: 예, 예, 그렇죠. 예,
4: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네, 제가요, 어깨 통증이 심하고, 예, 경추신경 통증도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강철수 주임한테 이제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아주 많이 좋아졌거든요.
1: 예, 예. 예.
5: 거의 호전돼서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방문 안 해서 오늘 한번 방문해서 진료 한번 더 받아보려고.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리고 각종의 통통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도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근대의 두통증이라든가 경추병으로 인한 목이 아픈 증세, 견주염의 퇴행성 관절염의 요추간판 도출 등의 이런 말이요.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는 원인 밝히지 못하고 그냥 약방에 가서 안선지라는데 수면제를 말려 싸잡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꼭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내가 잠들기 바쁜가? 이 원인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것을 밝혀내지 않고 그냥 수면제를 잡수게 되면 또 강요성이 생기면서 그 수면제도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면역력이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원 미생물이 빅맨티라는데 병독이라든가 말이죠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원 미생물이 침습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어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이죠 질병들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두통증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0: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기초 질병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이런 기초 질병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수면장애로 고생할 때 이 말저 병증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심리적인 말저 질병들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조리증, 그리고 생활하고 광작을 하는데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튿날에 머리가 땡겨나고, 어떤 분들은 어지럽고 맥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 질량이가 말이죠, 현저히 말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고라건댄 그저 안딩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수면제를 잡을 것이 아니라 꼭 원인을 밝혀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질병이 있는가,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질병, 신경교통질병, 내분비교통질병, 이런 여러가지 기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수면장애가 오고요. 또 한 방면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런 질병이 없는 분들이 수면장애가 오게 되면 또 이런 질병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우울증하고 말이죠 조리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1: 네.
0: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정서가 늘상 절약되고 사유가 아둔해지고, 그 다음에 조리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별난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근심이 태산 같고 늘상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젖어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러한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이 돼서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축제가 10일 전에 연결 1978 문창원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3: 2026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축제

0: 축제는 다차원 연동을 통해 특색 미식으로 연변 문화관광의 금빛 간판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활발형 열차 습격전 및 일련의 항일 전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축제가 10일 저녁 연결 1978 문창원에서 개막됐습니다. 성당이 상봉위원이며 주당인석인 후가복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결 생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중국 조리협회 회장 양류와 연결시 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김봉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북경 구로 조리학교 교장이며 총심판장인 구로가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 경기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조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교통은행 연변분회 연길 커시안 의료기계위원회사 보드와이저 중국판매위원회사 길림성 분회사의 차례로 패를 수여했습니다. 저녁 6시 58분 후가복 양료 성상무청 청자 성효유 조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소경량, 왕길보, 부주장 윤조휘,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 당위 위원이며 부행장인 장항량, 문화 및 관광부 무형문화유산사 전파처 부처장 릉소, 중국상업위원회 당위 상무위원 부룡성,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 귀국화교연합회 주석이며 중국조리협회 미식문화전파사비원의 주임위원인 황서가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길림총소 당위 서기이며 소장인 공해천 등 지도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장치를 눌러 활동의 정식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저녁 연길 1978 문창원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구수한 향기가 사방에 넘쳤습니다. 호가복 등 지도일꾼과 귀빈들을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전시 참가기업 책임자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고 식재료 선정, 경영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미식은 연변 문화관광산업의 금빛 간판이고 불고기는 연변 미식을 대표하는 눈부신 명함입니다. 식품 안전을 첫자리 놓는 것을 견지하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제작 등 매개 고리를 엄격히 관리하여 대중의 혀끝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장인 정신으로 전통적인 맛을 살리고 알심들여 미식을 만들어 모든 식객들이 시름 놓고 만족스럽게 식사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하고 있는 관광객들한테 다가가서 불고기 맛과 소비 환경 봉사 체험에 대한 진솔한 감수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관광객들이 연변에서 보고 들은 것과 아름다운 체험을 친척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기에 독특한 매력과 짙은 생활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껴보기를 희망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야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경로일 뿐만 아니라 도시 형상을 전시하고 대중생활을 풍부하는 중요한 다음체입니다. 각 현시와 해당 부문에서는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출하는 내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오르는 좋은 형세에 입각하여 미식 공연, 문화창의 등 업종의 심층 융합을 추동을 하고 야간 구매, 야간 관람, 야간 오락 등 다양한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합니다. 대중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더 많이 기획하고 선보이며 소비 사슬을 부단히 연장하고 소비 체험을 최적화하여 생활 정취가 더 짙고 인기가 더 높으며 소비가 더 활발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은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연길 생활을 주제로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전,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산업 대회,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공급 사슬 산업 교류 연결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집중적으로 펼칩니다. 이번 활동은 경기 전시 회의 상담의 다차원적인 연동을 통하여 연결 불고기의 식별도와 지명도, 영향력을 일층 높여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성직속, 조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의 상설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10일 저녁 연길 1978 문창원 광장에서 2026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조리협회

0: 연계시 상무국, 연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미식 성회는 맛과 멋의 연결, 미동촌국 연결 생활을 주제로 다차원 연동을 통해 특색 미식으로 연변 문화 관광의 금빛 간판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미식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이번 불고기 미식 축제의 중점 행사인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결 불고기 미식 대회는 11회 정식 경기를 시작해 최종 세트 메뉴 경기에서 특금상 1개, 금상 6개, 은상 9개, 동상 5개를 평의했습니다. 단일 미식 경기에서는 특금상 3개, 금상 14개, 은상 23개, 동상 19개를 평의했습니다. 불고기 장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경기일 뿐만 아니라 업종 교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라궁 양꼬치 대표 최영화입니다. 제3회 불고기 대회에서 우리 라궁 양꼬치가 특금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매우 기쁩니다. 우리 라궁 양꼬치는 지금까지 17년간 운영됐습니다. 이 17년 동안 우리가 줄곧 지켜온 것은 고기 품질과 제품 품질입니다. 이번에 특금상을 받게 되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1978 문창원 광장에서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현장에는 모곡 불고기, 관씨 당날개 구이 등 전국의 선두 불고기 브랜드가 모였고 연길시 라궁, 강뚝 등 100개 우수 본토 음식점과 연동했으며 각종 민속 간식도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한 곳에서 전국 각지 불고기와 연길 본토 특색 미식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연길 주민 공번진입니다. 아주 맛있고 모두 특색이 있습니다. 불고기 축제의 인기가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양다리 구이가 모두 맛있고 간도 잘 배워줬습니다. 시간 나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찾으렵니다. 연길 주민 장건초입니다. 이번 대회는 준비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길의 소비자로서 이런 대회가 매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관중도 이렇게 많고 연길이 마침 관광철에 들어섰으니 각 집어들이 모두 연길에 와서 연길 미식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미각의 성연일 뿐만 아니라 남북 음식 문화를 서로 배우고 참조하는 자리로 됐습니다. 연길은 이번 불고기 미식 축제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천혜의 생태 자원, 깊은 저력을 지닌 민속 문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 기질에 의탁해 전국적으로 이름난 민속 생태 관광 목적지를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정취를 변강 경제 발전을 돕는 새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시켜 전국 음식 산업 고품질 발전과 봉사 소비 확장, 승격에 연길의 힘을 기여하게 됩니다.
1: 오늘 염전 당사 돌이키며 변강기 미래 개척에서는 할바령 열차 습격전 및 1년의 항일 전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4월 연길은 반일 유격대대로 개편이 된 항일 제1터는 도나 앵목 등지로 진군하여 새 유격구역을 개척했습니다. 5월 2일 부대는 여러 항일 의용군과 손을 잡고 할바령에서 국제열차를 습격해 전복시키고 다수의 일제와 위만주국 군종여운을 사살 포로 해내다 그 전과가 동북전역을 놀래웠습니다. 그 후 부대는 연이어 사장, 청구자, 신계릉 등지에서 일제와 위만군 토벌대를 매복 습격하고 정면 저격하여 여러 차례 적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해 여름과 가을 항일무장은 경도선 철도 연선에서 지속적으로 파괴 작전을 전개하여 화물열차와 장갑열차, 국제열차를 잇따라 전복시키고 많은 물자를 노획했습니다. 제1탄 주력부대는 안도로 돌아온 후 제2탄과 협동작전을 펼쳐 호로세자, 류수하자 등지에서 일제와 위만군을 타격하고 많은 보급품을 노획했습니다. 8월 말 부대는 항일 의용군 의거한 위만경찰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치고 700여 명 병력으로 안도현성을 진공을 하여 보총 100여 자루와 대량의 군수물자를 노획했습니다. 일련의 전투는 기동성과 전과가 뛰어나 일제와 위만주국 세력에 큰 타격을 줬으며 항일무장대오의 전투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0: 일전 소집된 연변미술가협회 제9차 회원대표대회에 따르면 근년에 연변미술가협회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양성하고 문화를 흥성시키며 형상을 전시하는 사명 임무를 짊어지고 전주 미술사업일꾼들을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주제창작, 인재양성, 회원봉사, 답사실천, 미술이론, 문예자원봉사

공사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연변 미술사업 번영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변미술가협회에서는 습근평 문화사상을 근본 존칙으로 미술창작의 정확한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우수작품 창작, 인재양성, 봉사 최적화에

0: 32.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1.4도 정도 높겠습니다. 향후 7일간 강수가 빈번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0mm에서 130mm 사이겠으며 도나 일부 지역의 최대 루계 강수량은 250mm에 달해 평년 동기보다 75mm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일 오후부터 15일 낮까지는 국부적으로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으며 13일과 16일에는 소나기 또는 우레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향후 7일간 강수량이 뚜렷이 많고 특히 도나에 룩의 강수량이 많아 일자는 극단성을 띠므로 각지들에서는 유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해야겠습니다. 각지에서는 강한 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침수,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홍수를 경계하고 지질재해 다발 지역에서는 산홍수, 토속류 붕괴 등 2차 재해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잘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는 2026년 대중평가 필수 방문 명단이 정식 발표된 가운데 도문 국문통상구 풍경구가 성공적으로 입선되어 연면지역에서 이름이 오른 대표적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됐습니다.
1: 공청단 연변주의 2026년 공청단 동반자계획 여름철 위탁관리봉사 신청이 근일 시작됐습니다. 해당 봉사는 새 경력 모식 가정의 여름방학 기간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해당 봉사는 전 과정 무료이며 자원 신청을 받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염견입니다.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건강 365일.
0: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우리 주 홍수기 경고문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홍수기에 들어서면서 침수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확실히 예방하고 인민대중 특히 광범한 소년 아동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연변주 하장제 판공실과 주수리국은 홍수기 하천 후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 위험한 물놀이 활동을 엄금할 때 관한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고문은 모든 위험한 물놀이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상 부분에서 강우 예보를 발표한 이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작업 활동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런 행위는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와 수역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고문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는 재학생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단으로 물놀이나 수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침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길입니다. 만약 침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110, 119, 120 신고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나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신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현시 향진 전급 화장은 하천 순찰을 더 강화하고 관계없는 인원이 하천 호수 저수지능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위험지역에는 경고 표식을 설치해주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수역이나 그 주변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부문은 즉시 해당 인원을 제지시키고 비판 교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법률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한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한순간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경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비가 자주 내리고 있죠. 이 장마철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재산 안전을 위해서 어떤 홍수 대처 지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에 먼저 홍수방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우 특보가 내려졌을 경우에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하고 개울가나 강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침수지역 산간이나 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고 특히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된 곳으로 아예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공사장이나 가로등, 신호등, 전봇대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을 피하고 이동식 가옥이나 림시시설에 거주할 경우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집안 등 실내 안전수칙도 숙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건물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수가 예상될 경우 가스 누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가스 밸브를 잠그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을 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전기 차단기를 아예 내리는 것이 안전하겠죠. 홍수 예보나 경보 때는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를 해두고 갑작스레 홍수가 발생할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또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피해주고요.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침수 주택은 가스나 전기 차단기가 꺼짐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재산 안전을 위해서 위에서 소개한 홍수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등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여름철에도 자신한테 맞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이롭고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죠. 하지만은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체력 소모도 많을 만큼 운동 시에는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철 올바른 운동 방법은 구경 어떨까요?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원 선사님을 모시고 여름철에 적합한 운동과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 운동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운동

0: 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에도 뭐 자신의 취미에 맞고 또 신체 상황에도 어울리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름철 운동은요, 구경 우리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여름철에 자신이 몸에 알맞게 하는 구체적 운동을 우리 적당하게 하게 되면은 기초 체력 향상은 물론 우리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피로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냉방병 예방이라든지 또 면역력 강화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구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 여름철에 운동을 자주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은 건강 상태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 아래 세 가지 방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폐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예, 심장은 우리 전신 체력순환의 중심이며 폐는 인체의 중요한 호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폐기능은 인체의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고 폐가 산소를 흡입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바 이 두 가지 능력을 신체 기관과 근육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규칙적 운동은 호흡근의 강도와 근력을 높이고 폐순환 순응도를 개선해가지고 폐기능과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을 보다 강력하고 규칙적으로 만들고 함으로 하여 심장의 혈액 공급이 효율성을 보장해가지고 심혈관계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우리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뼈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관절이 더 강합니다.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나 관절 그리고 근육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는데 우선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뼈의 신진대사를 강화해주면서 뼈의 직경을 커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근육을 두꺼워지게 하고 뼈의 배려를 규칙적이고 정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뼈의 형태와 구조가 잘 변화함에 따라 뼈의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뼈 강도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적 운동은 관절 표면의 연골과 골 밀도를 두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켜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줌으로 해가지고 관절낭과 인대를 두꺼워지게 함으로써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우리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품위가 있고 유쾌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칙적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신 골격근 계통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기능을 가진 근육은 몸매를 더 잘 유지하게 하고 몸맵시를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더 품위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주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좋은 감정과 상태 반응을 일으키면서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증가시켜가지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이 계절이 또한 계절인 것만큼 여름철 운동 시에는요, 종목 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도 많습니다. 여름철에 적합한 운동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네, 여름철 우리 적합한 운동 종목들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몸에 별다른 우리 이상이 없는 분들로 한다면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에어로빅 댄스나 요가나 또 자연을 즐기는 분들은 등산이나 야외 캠핑을 즐기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걸맞은 운동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물놀이나 뱃놀이 그리고 수영과 같은 수상 운동들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운동학적으로 볼 때 여름철에 우리 몸은 다른 계절보다 피로를 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어떻게 보면 운동 능력이나 운동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운동을 할 때에는 대기 온도라든지 습도 그리고 햇빛의 양을 잘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뜨거운 날씨거나 습도가 대략 한 70% 이상 될 경우에는 실외에서 하는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름철에 무덥고 습한 실외에서 장시간 운동하게 되면은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열피로라든지 열경련, 열사병호 같은 열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장시간의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무더운 환경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땀

0: 수분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동은요,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더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 종목 가운데서 우리 시간 상황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빨리 걷기나 등산 그리고 수영과 같은 이 몇 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래 같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빨리 걷기와 같은 운동 종목은 하체나 허리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말하자면 하체의 근육을 튼튼히 해줄 뿐만 아니라 허리 힘을 강화시켜주는 데 좋겠고요. 그외에도 체중 조절이나 심폐지구력 향상이라든지 우리 몸이 하체의 조화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등산 운동 같은 경우는 다리 힘이나 허리 힘을 올리는 데 좋겠고요. 심폐지구력이나 인내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고, 특히 등산 운동은 대자연과 접촉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일정한 심리적인 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머리가 다소 맑아진 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등산 운동은 장시간 견제하게 되면은 땀을 많이 흘리는 체내의 지방 해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아주 도움이 되겠고요. 여름철에 우리 많은 분들이 즐기는 수영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영 운동 우리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부위 조화 능력은 물론 심폐지구력 향상을 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겠고요. 체중 조절에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좋지 않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운동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 계절 특징상 오랜 시간의 운동은요 적합하지 않다고 봐집니다만, 이 여름철 운동하면은 시간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0: 네, 여름철은 우리 무더운 것이 큰 변수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는 운동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로 운동 시간을 공지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우리 여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른 계절보다 체온이 더 빠르게 오르게 되고 외부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체는 운동할 때 생성된 열을 밖으로 쉽게 내보내기도 힘듭니다. 또 습도가 높기라도 하게 되면은 증발하는 땀 때문에 체온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상승으로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말초 피부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시키는 반면에 우리 근육으로 가는 우리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피로도가 다른 계절보다 더 증가되는 원인이 있겠거든요. 여름철에 운동할 때에는 우리 체온이 상승하여 위험수에 이르게 되면 스트레스와 일습방해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건강 상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계절에 상관없이 건강에 유익한 운동 시간은 운동 후 땀이 나고 숨이 가쁠 정도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여름철에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운동량을 다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자신이 몸에 맞는 운동을 1시간 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고요. 특히 습도가 높은 날에는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장시간 운동할 경우에는 대략 한 30분 운동하고 중간중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운동을 하나다가 갑자기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운동 차수가 늘면서 점차 개선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통상 더위에 우리 정상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걸립니다. 여름철에 운동을 있어서 우리 운동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운동 초보자는 짧은 시간으로 운동하고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또 운동량과 운동 시간도 점차적으로 자신의 몸이 상태를 파악하면서 적당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1: 네,
0: 있습니다.
1: 그렇죠.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마도 이 시간대가 운동에 가장 뭐 좋은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
0: 네,
1: 시간,
0: 그렇습니다.
1: 저녁 시간.
0: 우리 네. 여름철은 우리 날씨가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운동하시려거든 우리 아침 시간대나 또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하자 처음에서 보고되는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오후 7시 이후 저녁 운동이 낮 시간대 하는 운동보다 운동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1: 예.
0: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는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오후 7시 무렵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들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만들면서 신체의 각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운동 효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햇볕이 한 자외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식물이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놓아 저녁 운동이 해롭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봅니다. 식물이 호흡작용에 의해 밤에 방출하는

0: 이산화탄소량은 낮 시간대 광합성상에 가지고 방출되는 산소의 량에 비해 가지고 아주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우리 저녁 운동은 운동 후 잠을 잘 때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한때 좋은데요. 청소년들이 경우에는 키를 크게 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면역력 제고와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 운동은 보통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식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고요. 특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보고 그 외에도 우리 저녁 운동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뿐만 아니라 하루 중 밤에 혈당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저녁 운동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운동이 아무리 우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저녁 운동은 절대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면 1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야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아침 운동은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저녁 운동과는 반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도 젊은이들보다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는 우리 어르신한테 아침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폐지구력이라든지 또 근력 향상, 비만 해소에 좋겠지만 당뇨병 환자라든지 뇌졸중 위험성과 심장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새벽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는 저혈당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뇌와 심장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뇌졸중과 같은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원수로 우리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여름철의 운동에 있어서 운동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으로 하는 다소 강도가 높은 운동은 새벽 시간대에 하는 게 좋겠고요. 긴 시간으로 하는 저강도의 운동 종목은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그렇죠. 강도가 높은 것을 저녁 시간대에 미루다 보게 되면 좀 이따가는 뭐 잠을 자야 되니까 그게 부하가 좀 더 크도 안 좋죠.
0: 예, 그렇죠.
1: 운동에 아무리 신체에 좋다고 해도 부담이 갈 정도로 밤에 뛰고 뭐 그렇다 보게 되면 근데 여름철에는 고온과 습도로 인해서 워낙 땀을 많이 흘려 수분 보충을 잘해야 하거든요. 운동을 할 경우라면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운동 시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이 어떻습니까?
0: 네, 여름철은 우리 무도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름철 운동에 있어 수분 보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운동 후 탈수 방지를 위해 정확한 수분 보충 방법은 적은 양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게 올바른 수분 보충 방법이겠고요. 우리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50에서 200ml 정도의 물을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겠고 그러나 매 1시간 내에 수분 섭취량은 600ml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운동 과정에 땀으로 많은 양의 수분과 함께 체내 전해질 병력 유지에 필수 영양소들인 칼륨이나 칼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들을 땀이나 소변으로 체외에 많이 배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에 스포츠 음료나 염분용액 그리고 당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조금씩 보충해주고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병력을 유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운동하자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 전 과정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며 그래야 탈수 현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 때에는 전해질 함유된 스포츠 음료와 같은 이온 음료 를 섭취하여 운동 시 땀 배출로 유실된 수분이나 영양소 그리고 일정한 양의 농도가 낮은 염분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보면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 운동 시 종목 선택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운동 종목 선택 부물나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시간대 그리고 운동 빈도 설정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운동 처방을 할 때에는 고혈압증이 우리 분유나 정도 그리고 합병증 등을 파악한 후 적절한 운동 형태를 선정해야 하며 따라서 운동 시에는 운동이 유효 한계와 안전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적당한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60% 수준으로서 최대 심박수의 70%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0: 운동분들은 일주일에 4회 정도로 운동시간은 한 50분 정도를 하되 빨리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그리고 가벼운 등산이나 대근육을 이용한 유산소성 운동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여름철에 운동할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 소모는 물론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당뇨병 환자들이 운동할 경우에는 공복 상태에서의 아침 운동은 절대 금물이겠고요. 가급적이면 시원하고 곳에서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저창하고 우리 혈당은 식사 후 1시간 정도가 되면 최고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야외 운동이 힘들면 거실이나 방을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걷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RM과 같은 우리 운동류를 이용해가지고 근력단련을 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가 적당하다고 보겠고요. 우리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약간 좀 힘이 좀 들어가는 이런 느낄 정도로 이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소중한 장기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뭐 평소 경련 운동을 삼가하는 등 운동 시 조심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박사님께서는요, 이 심장 질환 환자들의 여름철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은 심혈관계 및 순환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혈액을 심장이 펌프작용을 통해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에 전달해서는 우리 순환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지 않습니까? 운동할지 처음에서 볼 때 지속적이고 기술적 운동을 하게 되면은 활동군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당한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삶의 활력과 에너지 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나치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심장질환은 동맥경화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야외 운동 시에는 낮에 햇빛이 강한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른 아침에 6시나 7시 사이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저녁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시나 8시 사이에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은 산책이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나 태극권과 같은 가벼운 운동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며 운동량은 죽는 강도의 부하로 인체의 간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라든지 등에 약간 땀이 밸 정도라든지 주위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1: 네.
0: 운동 시간은 하루에 50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 좋겠고요.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번을 초과하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면서도 실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장소에서 하는 운동은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23도 좋으면 운동하기가 좋은 우리 실내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노인들은요, 이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에도 이롭다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는요, 조심할 것들도 꽤 있습니다. 여름철 운동 시에 노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지 우리 전문가 얘기 듣고 싶네요.
0: 예, 다른 계절에 비해 가지고 여름철에 운동하는 우리 노인님들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리 우리 여름철 운동이 노인님들이 건강 장소에 이롭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올바른 운동 요령에 따라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하며 운동 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님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개인의 체력 수준을 체크한 후에 운동 종목이라든지 또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단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 운동 강도 설정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름철 운동 강도는 최대 운동 능력이 한 60% 정도의 강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수와 연령으로 우리 최대 심박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목표 심박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님들의 운동의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60% 70%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심박수를 우리 일반적으로 1분간에 한 13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게 운동할 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운동

0: 운동시간이라 운동빈도에서 우리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운동시간과 빈도는 운동이 강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든다면 중등 강도의 운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최소 한 3회 정도로 하고 더 낮은 강도로 운동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1회 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목표 심박동수의 수준으로 최소 30분 많게는 50분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수분 섭취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연구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여름철에 겉보기에는 우리 건강해 보이는 노인들이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찬물을 3개 마신 후 뇌혈관 사고로 발생한 확률이 평소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여름철에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나이 들면서 들면 들수록 혈관에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름철에 운동 후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은 혈관이 반사적으로 갑자기 수축되는데 이는 혈압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하게 변동하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혈관 변화는 노인들이 연약한 혈관에 엎친 데 더 충격으로 이미 흔들어진 벽에 다시 한번 강하게 걷어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 일부 노인님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비교적 높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름철에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위 점막에 불에 굽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자극을 주고 혈관이 확장하여 혈압이 불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병력 있는 노인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원래 약한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출혈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지 않거든요. 운동학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름철에 노인님들은 물을 마실 때 균형 잡힌 수분 섭취를 습관을 길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번에 적게 여러 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한 냉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온도가 15도 이상 그리고 적당하겠고요. 또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할 때는 물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기보다 요령을 장악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사전 준비도 이제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네, 여름철을 지나가는 운동만의 어느 계절이든지 우리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날씨 변화의 중심을 돌리면서 쾌적한 운동 복장이나 준비 운동과 같은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아침에도 그렇고 낮과 저녁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으로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상대적으로 빨리 부르기 때문에 준비운동 내용과 준비운동 시간은 다른 계절보다 다소 적게 소요됩니다. 여름철 운동에 진행한 준비운동은 대략 한 5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이 서서히 늘어지고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은 물론 발목이라든지 무릎, 허리, 어깨, 목과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우리 발다리나 허리 근육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부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라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 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우리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과 운동 강도나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에는 기후 변화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특히 여름철에 운동할 때는 땀 흡수가 잘 되는 쾌적한 운동 복장을 차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전이나 운동 과정 그리고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운동 시에 많은 땀 배출로 생기는 탈수 현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운동 전에 그 사전 준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도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0: 네, 아무리 우리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지고 기온이 높다고 해도 운동 전 준비 운동도 해야 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마무리 정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이 우리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 박동수나 혈압 등을 우리 안정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 우리 하는 우리 정리 운동은 본 운동 과정이 생긴 열이나 피로 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동으로서 다른 기술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소 짧은 상태에서 대략 한 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강도로

0: 말씀드릴 낮은 강도로 우리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리운동은 준비운동의 역순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고요. 말하자면 우리 준비운동은 위로부터 아래로 했다면 정리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신체 이동을 회복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는 우리 정리운동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며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정리운동을 통해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 심장박동수가 분당 한 8회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운동 후에 우리 심장박동수를 말씀드린다면 안정시 심장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1: 그리고 또 여름 한철 보면은 비가 뭐 자주 온다든가 질병 있는 환자들이 뭐 실내 운동을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여름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우리 허락된다면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우리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집이나 우리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을 우리 상당히 많은데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의자나 우리 책상 모서리를 잡고 하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1: 그렇죠.
0: 우리
1: 예,
0: 그런 이런 운동이 이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보게 되면은 운동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예를 든다면은 우리 뭐냐면 단력밴드라든지 고무줄이죠. 단력밴드 그러자면 아령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하는 우리 체중 부하를 이용한 우리 윗모 일으키기 우리 양모치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팔굽혀펴기 우리 부어청이라고 하죠. 이러한 근력 운동도 우리 몸의 근질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력을 달리는 데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리 위에서 말씀드린 동작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우리 반복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아침 식사 전이나 또 점심 식사 후 또 저녁 식사 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로 나누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리고 여름철 뭐 그래요. 땀도 많이 나고 쉽게 피로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운동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많이 뒤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에 주의를 하면은 이 운동학적 측면에서 좀 더 집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점에 좋을까요?
0: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여름철은 운동시에는 운동 시간대를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계절 특성상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기온이 상대로 낮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실내 운동이 제일 적절한 시간대라고 보는데 우리 여름철에 야외 운동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점심 시간대에 햇빛에 의한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외 운동을 이때 하는 거 우리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분 섭취와 우리 수분 보충에 주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동시 우리 몸은 땀 배출을 열기를 체외로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사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에는 전 과정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며 그래야 탈수 희생을 미리 방조할 수 있뿐만 아니라 만일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 때에는 전해질 함유된 수보주 음료와 같은 이온 음료를 섭취해가지고 운동 시 땀 배출을 유실된 수분이나 영양소 그리고 염분을 보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 우리 햇빛에 의한 우리 자외선 복사에 주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은 우리 자외선 복사 기능이 그 어느 기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우리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우리 노출되게 되면 피부 손상이나 심지어 피부암까지 초래할 수 있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강한 햇빛이 될 수 있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반드시 야외에서 한다면 자외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우리 운동 전에 우리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또 선글라스라든지 또 무슨 이런 장갑 같은 것을 우리 끼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운동량과 운동 부하에 대해서 우리 주의를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운동이 아무리 신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여름철에 운동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건강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우리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 하는 지나친 운동은 피로조정만 초래하고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위를 먹는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돌리는 게 좋겠고요. 때문에 여름철 운동은 반드시 자신의 신체 상황과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 종목이나 운동 강도, 운동 빈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운동 후 우리 체온을 서서히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1: 그렇죠.
0: 봅니다. 운동 후 우리 즉시 냉수

0: 하거나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우리 전기구를 나온 산발을 맞게 되면 우리 상당히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 이외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무더운 여름철인 것만큼 뭐 땀도 많이 나고 피로해지기 시기이죠. 나이에 알맞는 운동, 적절한 운동을 찾아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 이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연구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운동 종류와 운동 방법, 운동 시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 모습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 우리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해 가면서요. 신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이롭고 기분 상태도 나란히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시기인 것만큼 운동 시간대와 운동 시간 길이 면에서 주의할 점도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여러모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강조를 해 주시고 주의점도 해 주셨습니다. 운동 당연히 몸에 좋죠.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과학적 방법,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 또한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건 바람에서 건강 365일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돌아오신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늘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리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